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작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정부가 이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늘부터 노인 맞춤 돌봄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에 긴급 지원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식사 지원과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회복에 전념을 할 수 있고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절차를 긴급 지원을 통해서 3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긴급 지원 중에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의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간제 단기 인력, 생활지원사의 초과 근무 등 돌봄 제공 인력을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회복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이 제때 이어진다면 어르신들은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가족들의 부담은 덜 수 있겠죠.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의 휴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테마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테마여행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물놀이와 가족운동회, 가족 간의 소통 프로그램인 다담회 등 다양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42명이고요.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장애인 부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 기간을 8월 12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접수 마감일은 이번 달 31일까지였는데요. 장애인 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후보자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포상은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육성 유공자 두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시상은 오는 11월 전국 장애경제인 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사업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상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이용료는 월 20만 원이고 식비 11만 원은 별도입니다. 신청은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정책 리포트 발간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1: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인 정책 리포트 7월호 장애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간인데요. 장애 당사자에게는 외출할 때마다 미리 걱정하고 또 계획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면 보통 설치돼 있느냐 없느냐부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리포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당사자가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0: 예, 화장실 때문에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분들의 경우는 외출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있으시고요.
0: 예.
1: 그래서 외출 전에 물을 적게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장소에 가든 먼저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요. 또 반대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이 화장실이 비장애인에게 있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장애 당사자에게는 외출 여부와 이동 경로 또 수분 섭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0: 예,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현황은 어떤가요?
1: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약 38%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01년 서울시의 그 공중화장실 조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0% 미만이었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는 그 양적인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0: 예,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축제나 야외 행사장에 설치되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대부분 그 변기에 물을 내리는 장치가 그 변기 아래쪽에 페달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달을 발로 밟아야 작동하는 형식인데요.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은 이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결국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0: 예, 안전바나 등받이 같은 설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내 안전바나 변기 등받이는 당사자의 이동과 자세 유지를 돕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런데 설비의 형태와 높이, 재질, 규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용하기 불편한 설비도 많은 것입니다. 또 설치 이후 관리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바가 흔들리거나 고장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모르고 안전바를 잡았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할 때부터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관리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0: 예, 설치율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용 과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요?
1: 네. 현재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때 기준은 주로 변기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지 규격을 충족했는지 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화장실 이용은 입구에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서 이동해야 하고 또 변기에 옮겨 앉아 이용한 뒤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다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여러 과정 가운데 한 단계라도 불가능하면 화장실 전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턱은 넘을 수 있지만 내부 회전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변기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세면대가 너무 높거나 물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가 설치돼 있다라는 그 형식적인 접근성을 넘어 실제 이용의 전 과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0: 예, 법과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그 이동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둘러싼 또 제도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 현행 규정에서는 이동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의 그 설치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장애인용 변기 설치 의무도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고요. 또 일부 장애인용 이동 화장실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적용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례에서 편의증진법 기준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한 경우에도요, 편의증진법을 이제 살펴보면 상당수 기준이 그 고정된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동식이나 조립식 구조의 간이 화장실에는 이 그 기준을 그대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결국 법은 있어도 이동식 화장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0: 예.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1: 네, 이번 정책 리포트에서는 미국, 대만, 영국 등의 사례가 담겼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Changing Place Toilet이라는 화장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휠체어 이용자 한 명과 지원인 두 명 이상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장애인 화장실보다 훨씬 넓은 공간인데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장애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고려해 해당 화장실을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신체 조건과 지원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애인 화장실은 아직 그 설치 자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설치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동식 또 간이 화장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설치 이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계하고 또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이 다양한 좀 장애 유형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무리 정교한 표준을 만들어도 하나의 표준 사용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이용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장애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정책 리포트 원문을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화장실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한병덕입니다.
1: 예, 여름이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탈수가 생길 수 있다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물을 마셨더라도요, 당연히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시는 물보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으면 몸에 물이 부족해지겠죠.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처럼 더운 날 야외 활동하시면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0: 이런 상황에서 물을 한두 컵 마셨다고 해보겠습니까? 물을 시원하게 마시긴 했지만 빠져나간 땀만큼은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좀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목이 마르기 전부터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탈수는 보통 물을 안 마셔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을 마셔도 탈수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0: 네,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배출하는 것도 있고요. 소변, 대변, 심지어는 이제 잠자고 숨쉬고 할 때, 숨쉴 때에도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땀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즐기시는 거, 커피나 뭐 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탈수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뭐 배변할 때도 설사 장염 같은 게 생겼을 때도 빠져나가는 이제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면 탈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이 몸에 흡수하기도 훨씬 좋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과 탈수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땀은 우리 몸을 이제 식혀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몸속의 물도 함께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이나 운동, 야외 노동 이런 활동들을 몇 시간 하고 나시잖아요. 체중이 1, 2kg씩 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그만큼 수분도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1: 예, 전해질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요. 전해질이 뭔가요?
0: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소금기와 뭐 미네랄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과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은 우리 몸속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손끝 발끝의 신경 심지어 뇌까지도 이게 신호를 전달하고 일을 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연료만 있다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몸도 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이 균형 잡히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예,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0: 예, 처음에는 뭐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쉽게 피곤하다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상하게 머리가 조금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다리, 팔 근육에 이제 쥐가 나거나 근육들이 떨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종아리 쥐가 나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것도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정신이 흐려지거나 의식이 잃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도 탈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0: 아, 네. 탈수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쉬어도 계속 두통이 심하거나 또는 이제 열이 심하게 오른다거나 의식이 흐려진다거나 붓돌한다거나 하면 단순한 탈수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커피나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탈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아, 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 탈수가 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사실 뭐 커피 한두 잔 때문에 탈수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에도 물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이제 여름철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몸을 좀 각성시키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할 수 있고 이 이뇨작용을 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더운 날은 땀을 많이 흘렸는데 만약 물 대신에 커피만 계속 마시시면 이제 빠져나간 수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이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당분도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운동하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날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커피나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일단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예, 이온 음료가 탈수에 도움이 된다.

0: 그러면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1: 평소에는 그냥 물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장시간 운동을 하시거나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들이 되면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부족하면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온음료들에는 당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에 물 대신 드시는 건 저는 권고드리진 않고 야외활동 많고 땀이 많은 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뭐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일하는 분들처럼 땀을 많이 흘리면 더 위험한 건가요?
1: 아, 네. 이게 탈수뿐만 아니고요. 뭐 열탈진, 열사병 이런 온도에 의한 어떤 햇빛에 의한 병들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등산이나 뭐 농산일, 건설 현장처럼 이제 햇볕 아래 오래 계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이 마를 때까지, 목 마를 때 드시는 게 아니고, 틈틈이 3, 40분마다 한 번씩은 쉬시면서, 물도 마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뭐 쥐가 난다거나, 식은땀이 나면, 그때 이제 그 남은 일들을 과감하게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더 하다가 뒤에 져야지 하시다가 큰일 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열사병, 이런 병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0: 예, 오늘 여름철 탈수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름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어떤 점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1: 간단히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물을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땀을 만약에 많이 흘리셨다 그러면 그냥 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적절히 보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뭐 양이 줄었다, 소변량이 줄었다 이러면 탈수를 의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몸이 조금 쇠약하신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오히려 옆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탈수는 이제 특별한 약보다 특별한 음료보다 평소에 이런 작은 습관들로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미리 한 잔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여름철 탈수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정화의 왕대포.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LG가 지난 주말에서야 후반기 첫 승을 거뒀는데요. 위닝 시리즈는 하나에게 내주고 말았죠?
1: 네, 전반기만 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LG가 8년 만에 8연패 수령에 빠졌다가 지난 토요일에 한화를 이기고 후반기 첫 승과 함께 연패에서 벗어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단 성공을 했지만 어제 다시 한화에게 동점이던 8에 무려 10점을 내주면서 4-1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진머맨의 데뷔전으로도 눈길을 모았는데요. 4이닝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은 첫 경기였고 다른 팀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새롭게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의 출발이 좋거든요. LG도 새 외국인 선수 카를로스 카라스코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번 주 등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 다승 1위도 했던 투수인데 다만 39세라는 것이 좀 나이가 걸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0: 예. 한화는 원클럽맨 하주석 선수를 기아에 내줬고요. 투수 이영범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해서 눈길을 모았죠.
1: 네, 가을 야구 진출에 도전하는 기아가 공격력을 겸비한 내야자원 하주석 선수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서 트레이드에 합의를 했고 한화 구단은 마운드 보강 차원에서 이번 트레이드에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하주석 선수와 이영범 선수가 이적 신고식에서는 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하주석 선수는 25일 키움 경기에서 2타수 1안타 사사구 두 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9-5 승리에 앞장섰고 같은 날 이적 신고식을 치른 이영범 선수는 만루 상황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2피안타 1볼넷 3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화 팬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주말 3연전 다른 경기들은 어땠나요?
1: LG가 주춤할 때 KT가 창단 최다 9연승을 하면서 3위 LG와의 격차를 2.5경기 차로 격차를 좀 벌린가 동시에 2위 자리를 좀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어제는 롯데의 15-1로 완패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선두 삼성은 두산을 0대7로 이제 두산을 상대로 패했지만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KT의 2.5경기 차로 앞서 있고요. 4위 기아가 키움의 3-8로 졌고요. NC와 SSG는 5-5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삼성과 KT, LG가 1, 2, 3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 4위 기아, 5위 두산, 6위 한화, 그 뒤를 NC, 롯데, SSG, 키움 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예, LG가 전반기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고우석 선수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도 있을 텐데요. 고우석 선수가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1: 네, 고우석 선수가 빅리그에서 난타당한 뒤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는데 25일 반등을 노린 이 마이너리그, 즉 트리플A 첫 등판에서 공 한 개도 던지지 못한 채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글러브 안쪽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고우석 선수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오늘 발표가 났는데 글러브 부정물질 논란으로 결국 10경기 출장 등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투수의 이물질 사용을 막기 위해서 2021년부터 손과 글러브, 모자

0: 벨트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투수가 손이나 장비에 끈적이는 물질을 묻히면 공의 회전수와 움직임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부정투구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우리나라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도 이 상무 김기중 선수가 이물질 부정투구 적발로 10경기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선수 역시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러브에 접착제가 좀 더운 날씨에 흘러내려서 묻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우석 선수 역시 징계 후에 퇴장을 당한 26일 경기부터 이 징계가 소급 적용이 돼서 8월 5일에야 마운드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빅리그 재입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사안이 과연 LG 복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모두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자, 이어서 한국 축구 이야기 해보죠. 한국 축구는 여전히 월드컵 후폭풍이 매섭죠?
0: 네, 국회에서는 축구협회 청문회가 30일에 열린다고 하고요. 축구협회장 선거나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대한체육회 주도로 규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선거 기한도 최대 내년 3월 초까지 늘어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러면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에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대표팀 감독은 11월 A매치까지는 임시감독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임시감독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 정식 감독이 빠르면 선임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11월에 정식 감독이 선임이 돼도 평가전 기회 없이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에 나서야 하고요. 게다가 회장 선거가 최대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시안컵 대회전 정식 감독 선임도 장담할 수 있을까? 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자, 그래도 32강 실패에 충격을 딛고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 오피셜이 드디어 나왔죠?
0: 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공식화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와 2031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3년 만에 이제 스페인 리그, 즉 프리메라리가 무대로 복귀하게 됐는데 외신에 따르면 AT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적료 4천만 유로, 약 675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AT 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리그 3강으로 꼽히는 명문팀인데요. 이강인 선수에게 이 팀이 등번호 7번을 부여했습니다. 포를란, 그리즈만 등 구단 에이스 선수들이 달고 뛰던 등번호였다는 점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팀이 8월 9일에 서울에서 맨시티와 프리시즌 신선 경기를 하거든요. 이때 아무래도 새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상암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AFC 손흥민 선수는 LA 더비에서 기다리던 리그 첫 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어제 경기까지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4대0 완승을 도왔습니다.
1: 예, 프로축구 수원FC가 지역 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축구 클리닉을 진행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수원시티FC 풋살장에서 수원시 장애인 축구협회 소속 성인 회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축구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수원시 농아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한 이번 클리닉에는 윌리안, 그리고 안준규, 김정환, 그리고 박재훈, 그리고 전우영 코치까지 직접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었고요. 참가자들은 수원시를 대표해서 장애인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선수들은 참가자들과 직접 공을 주고받으면서 눈높이에 맞는 지도로 클리닉을 진행을 했고 구단 유니폼을 비롯한 물품도 함께 전달하면서 마음까지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0: 과정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1: 네. 공단 일산직업인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인력 개발 및 취업을 위해 8개 인기 훈련 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를 안내드리면 훈련 직종은 귀금속, 주얼리 캐드, 스마트 경영, AI 사무기술, 비주얼 영상 디자인, 스마트 가공 기술, 출판 편집 디자인, 발달 특화 훈련, 교원 임용 준비반입니다. 훈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각 훈련 분야별 10명 내외이며 훈련 방법은 직체 교육이고 기숙사 통학 선택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은 입학 후 12개월이고 발달 특화 훈련은 6개월 이내입니다. 방학 기간은 동계 학예 각 4주간이고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시간 훈련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위 등급 해당자이고 성별, 학력, 연령, 경력, 장애 유형 구간입니다. 훈련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미지급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입학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가능하고 퇴사 예정이면 선발평가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공단사나 직업능력개발 양성과정 훈련 중이거나 사법령을 통해 훈련수당 지원받는 자이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국비 무료 지원 내용은 훈련비 전액 무료이고 식사, 삼식 및 기숙사 무상 제공됩니다. 훈련 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매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변형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면 모집 기한은 연정 출시 모집이고 입학생 선발 평가는 매월 1회 실시됩니다. 입학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위해서 8개 인기훈련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귀금속, 스마트 경영, AI 사무기술, 비주얼 영상 디자인, 스마트 가공기술, 출판 편집 디자인, 발달 특화 훈련, 교원 임용 준비반이고요. 모집 인원은 각 훈련 분야별 10명 내외입니다. 입학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단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34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AI 활용 훈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1: 네. 공단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AI 활용 출판 편집 디자인 과정 국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 기준 해당하는 구직 희망자입니다. 모집 일정을 알려드리면 접수 기간은 7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고 선발평가는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입학 예정일은 8월 18일 월요일이고 훈련 기간은 12개월 총 1200시간 이내 수업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훈련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에 위치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훈련 내용은 생성형 AI, 챗GPT, 제미나이, 캔바 등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인디자인 등입니다. 훈련 관련 자격증은 ITQ, 정보기술 자격, 워드 프로세서, GTQ, 그래픽 기술 자격,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전자출판 기능사입니다. 훈련생 혜택은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무료 지원되고 훈련 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시 월 28만 4천 원, 취업성공 패키지 미참여 시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통학 시 교통비 월 5만 원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기숙사가 2인 1실 제공되고 통학 버스도 운영됩니다. 우수한 훈련 시설 및 훈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편의 생활 시설 지원으로 보건실, 물리치료실, 체력 단련실, 체육관 등이 운영됩니다.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 서류는 입학 신청서이고 제출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

0: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공무원 준비반 훈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0: 예. 공단 전단 직업능력개발원은 2026년 공무원 준비반을 모집하고 있으니 공무원 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기호를 안내해 드리면 모집 과정은 9급 공무원 준비반이고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발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분, 전단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 합숙 또는 통학이 가능한 분입니다. 훈련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훈련기간 제약 및 수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분, 훈련 시작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분, 휴직 포함되고요. 교육과정을 안내해드리면 교육 내용은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온라인 강의 및 기본서 일부 제공되며 영어행정법 직강 주 1회 실시됩니다. 교육시간은 1일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 공휴일 및 주말 독서실 제공합니다. 교육장소는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한평군 학동로에 위치한 정난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전용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해드리면 서류 접수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 교육훈련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1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선발평가 일자 및 장소는 8월 18일 화요일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고 선발평가 내용은 직업훈련 입학선발평가 모의고사 실시입니다. 모의고사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기출문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응시인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복지카드 및 증명사진 사본이고 지원 방법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지원서류 송부입니다. 교육생 지원을 안내해드리면 훈련 비용 전액 무료, 교재 기본서 일부 제공, 훈련 수당 지급은 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통학 시 교통비 별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기숙사 및 식비 무료, 교육 중 상해보험 가입됩니다. 이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956-8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0: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에서 사무환경관리 지원 직원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사무용품 재고관리, 발주, 층별라운지, 물품관리, 강남연구소 주차권 관리 등입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 성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3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끝으로 재택근무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채널A에서 시청자 모니터 요원 직종으로 한 명을 7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1-3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9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대형 리조트에서 한빛예술단의 초청 공연이 열렸습니다. 리조트를 찾은 손님이 아니라 임직원들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한빈예술단의 공연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됐고, 이건 예술단 공연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비누나 화장실 대신 한빈예술단 공연을 초청하는 것도 우선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빈예술단은 아름다운 연주로 감동을 전하는 건 물론 장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의미 있는 사례가 공연과 문화예술 분야 곳곳으로 더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피노키오가 부릅니다. 다시 만난 너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미술 전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시 공간인 모두 미술 공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인데요. 디지털 기술이 장애 예술인의 감각과 만나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부터 새로운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선물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박재범이 부릅니다. 좋아.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전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오늘은요. 모두 미술 공간에서 다음 달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미디어 순례.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미디어 순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미디어 순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모두 미술 공간에서 한 전시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어떤 전시인가요?
1: 네, 이번 전시는요. 장애와 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예요.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장애 예술인의 감각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0: 뭔가 디지털 기술이 네. 장애 예술인의 감각과 만난다.
1: 네.
0: 근데 이게 제목이 미디어 순례잖아요.
1: 네.
0: 순례 잡기 할 때 그 순례죠. 그죠?
1: 맞습니다.
0: 뭔가 순례잡기랑 관련이 있나요?
1: 그 작품 소개에 보면은 기술과 예술이 함께, 그러니까 서로 따라가고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 제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단순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어떤 감각을 부르고 또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네,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0: 야, 기술이 예술가의 감각을 부른다.
1: 네.
0: 그 지난번에 모두 미술 공간에서 했던 전시는 인공지능 로봇이
1: 네.
0: 전시 관람 지원 그 해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에 전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1: 이번 전시에서는요. 네. 디지털 작품, 그리고 AI 영상 작품, 그리고 로봇 설치 작품 같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박유석 작가의 실린더 무브먼트.
0: 실린더 무브먼트
1: 1입니다.
0: 실린더 무브먼트 1. 이거 네. 어떤 작품이에요?
1: 이 작품은요. 네. 이제 관람객이 거대한 그 타원형 공간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리를 경험하는 작품이에요. 그 천장 위에서 빛이 계속 비춰지는데요.
0: 네.
1: 이 빛이 사람 몸에 닿으면 오르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0: 빛이 몸에 닿으면?
1: 네. 그리고 그 오르골 소리가 나고 이 그 멈추지 않는 빛,
0: 네.
1: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빛은
0: 네.
1: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빛과 그리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0: 그래요. 그리고 네. 움직이면서도 달라지겠네요. 내가 움직일수록 소리가 또 다르게 나겠네요.
1: 다양하게 네, 느껴지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감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우와. 그러면은 약간 내 몸이 빛에 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1: 네.
0: 안에 들어가면.
1: 네네.
0: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1: 그렇죠.
0: 같이 있을 때 또 소리가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소리가 나고.
1: 네.
0: 알겠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또 어떤 작품이 있었을까요?
1: 곽요한 작가의 그 AI 영상 작품인데요. 창조의 순간 1과 창조의 순간 2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곽요한 작가의 그림 작품이 그 탄생하는 과정을 AI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영상에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장면 또는 공연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처럼 표현되어 가지고 작가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0: 근데 이게 AI가 들어간다니까
1: 네.
0: 뭔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라는 작품인가요? 어떤 건가요?
1: 이 작품은요. 사실
0: 네.
1: 곽요한 작가가 뇌경색 이후에 이게 달라진 몸과 삶을 마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0: 뭔가 제가 이제 곽요한 작가를 잘 모르지만
1: 네.
0: 이 배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달리 보일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작품을 봤을 때.
1: 네, 그리고 저도 그 그림 작품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0: 그 전에 했던.
1: 네네.
0: 혹시 또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1: 김유석 작가의 그 식물 로봇 시스템이라는
0: 오잉?
1: 작품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0: 네.
1: 40개의 식물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들이 빛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또 소리를 만들어내는 설치 작품이에요.
0: 이게 근데 식물 로봇은 제가 처음 듣는데 식물 로봇은 뭐예요?
1: 이게요. 그 식물이 햇빛을

0: 땅에 자라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이 식물 로봇이 그 막대기에 깃털이 달린 갈대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 식물 로봇이 빛에 따라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소리도 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1: 아, 네, 네.
0: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관람객이 스마트폰 불빛을 이렇게 비추어도 그 움직임이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나 어떤 기술 속에서 어떤 생명성,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0: 네.
1: 기계인데 따뜻하다.
0: 네.
1: 아, 근데 빛에 반응한다.
0: 네.
1: 그리고 로봇인데 식물이다.
0: 그렇죠.
1: 오, 그렇군요. 자, 이 작품도 뭔가 이제 직접 참여하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0: 네, 네.
1: 그 모든 미술 공간에서 열린 전시라면은 아무래도 좀 네. 접근성은 어땠나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0: 네,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서 점자 리플릿, 색약 보정 안경, 그리고 다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음성 포스터하고 접근성 안내 영상도 있어요. 참고로 이 음성 포스터 접근성 안내 영상은 제가 목소리로 참여했거든요.
1: 어머나! 자,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0: 그래서 네, 모든 미술공간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1: 아니, 네.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못해. 자랑을 네. 더 해봐요.
0: 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품별 음성 해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0: QR코드를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 QR코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접근성 스태프가 전시실에 계속 상주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 관람 및 접근성 지원 기기에 대한 안내 등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1: 어머, 너무 감사하네요. 그 네. 부분. 자,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는 어떨까요?
0: 이동 지원 서비스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신데요. 전화랑 문자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760-9797이고요. 문자는 010-5178-0018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네. 기술과 장애 예술인이 만나는 순간을 담은 전시입니다. 미디어 순례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1: 네, 거기에 우리 장근영 씨가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
0: 네.
1: 자, 그리고 기술과 예술 접근성까지 함께 고민한 전시. 특히나 요즘 엄청 덥습니다, 그죠?
0: 네.
1: 네, 이럴 때 또 이제 피서를 전시와 함께하는 것도 저 좋은 생각이 아닌가.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오늘도 흥미로운 전시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아름이 부릅니다. 선.

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가 대표 류숙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시각장애인이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AI 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처럼 보고서 인식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는 방식인 건데 그런 그 AI 기술이 요새 발전이 되면서 AI 비전 기술은 시각장애인 친구들한테 먼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큰 걸 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렇게 너무 감사해 주시면 보람이 많이 느껴지죠. 제일 기대하는 건 산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냄새는 맡으시 근데 이게 무슨 꽃인지 예전에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동행인이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상황인식하면 뭐 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뭐 진달래꽃이에요. 뭐 옆에 개나리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새로운 어떤 즐거움들을 더 삶의 질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게 제가 기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 시각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류숙희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 너무 보람을 느낀다고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했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본인도 보람을 느낀다면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많이 개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곽진원이 부릅니다. 함께 걷는 길.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분들은 네. 화면 해설이라는 게 네. 대본에 지문이 있고 네.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할 때도 많은데 이제 뭐 그 대본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작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간단간단하게 또 PD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대본대로 하면 좋은데 설정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소 섭외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상하고 실제 대본이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등장하는 의상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르다던가 어떤 악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다르다던가 뭐 소품이 다르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상을 잘 보면서 저희가 대본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0: 와, 그리고 그거 어렵겠다.
1: 네. 예. 그리고 이제 서류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서류를 말했다면 실제로 양식에서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대로 정확히 보고서 또 알려줘야 되고.
0: 야, 그 네. PD와 작가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찾아서 네, 그렇죠.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우선하는 건 영상에 나온 대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서류가 등장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 조금 전에 썼던 드라마가 그 전자회사, 가전회사가 주 무대였어요. 근데 이게 그 가전회사가 그 주 무대인데 그 가전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아마 그 드라마를 집필했을 때는 조금 과거였으니까 이게 현재에서는 그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제 뭔가 또 첨단 이런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또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이러다 아니면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 검색을 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이제 AI에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영상하고 부합하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검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0: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네. AI한테 물어보면 네. 확실히 좀 잘 알려주나요? 어떤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보여주면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 AI들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0: 그렇다면서요. 네,
1: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을 막 끼워 맞추니까 이 설명도 자세히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그러고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또 다시 검색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틀리지 않은 해설을 하기 위해서 검색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렇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네. 저번 주에 시작했죠? 네. 마지막 썸머 감사하고 네.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도화가 하경한테 넌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고 물었는데 네. 하경은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냐 했는데 어떻게 이어지나요?
1: 네. 그게 도화가 됐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 사람이 나랑 한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도화는 이제 변호사까지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너 혹시 내가 이렇게 변호사까지 선임한 내 진심이 궁금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경이 너에 대한 건 1도 안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도화가 이 소송 관련해서 자꾸만 압박을 해오니까 이제 그 하경이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 장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작년 장마 때 하루 민원 200건 넘은 거 다들 알지? 이젠 후에 후자만 들어도 멀미가 나.
3: 당장 올해가 더 걱정이에요. 담장 없애면 장마 때 농지 유실되는 거 아니냐고 벌써들 날려가지고. 아, 그리고 본청에서 민원권으로 담장 허물기 담당자 내일 회의에 참석하라고 공지 왔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조정이 좀 필요하다네요. 아, 그리고 송주무관 자기 비상대기조 1조 1번으로 넣어놨으니까 호우주의보 뜨면 지원 다니면서 마을 분들한테 안심 좀 시켜드려.
4: 좀 미친.
5: 모두의 시선이 휴대폰을 보던 하경에게 집중된다.
3: 5주3단.
5: 하경이 도아의 방으로 쳐들어온다.
3: 야, 백도아, 너 진짜 죽고 싶냐?
5: 도아는 컴퓨터만 한다.
3: 뭐? 매달 보낸 수박이 양육비가 사실은 관리비랑 수리비로 준 명목이었다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네가 나를 아주 물로 봤구나, 그치?
6: 야, 송하경, 네가 보낸 내용 증명은 말이 되고? 각색이 좀 심했어야지.
3: 나 사실만 적었거든? 그리고 내가 니네 집까지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 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왜 갑자기 수박이 양육비가 수리비랑 관리비로 둔갑을 했을까?
6: 나 매달 그 명목으로 보낸 거 맞는데?
3: 어?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수리와 관리에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3: 아, 진짜.
4: 내가 뭘 못했을까?
6: 좀 많이.
5: 하경이 눈빛이 흔들린다. 마당.
6: 게다가 이건 공동재산도 아니고 사적재산인데 말이야. 내가 뭐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 좀.
5: 나무는 잘린 채 밑동만 남아있다.
4: 너 그 옆집 할머니 뽕나무 아나? 그게 입마른 병이 옮아서. 야, 원래 나무들이 그렇잖아. 병 한 번 걸리면 우스 막.
6: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네. 야, 송하경. 내가 돌아와서 이후 며칠 찾은 너한테 불리한 증거만 한 12개가 돼. 너 나하고 이거 계속 할 거야? 소송 가면 너 나한테 무조건 져.
4: 뭐라고?
6: 야, 공동재산인 담벼락도 네가 손괴했지. 내 나무도 네가 동의 없이 훼손했지. 송하경, 너 이번엔 나 못 이겨. 내가 너한테 져줄 생각이 없거든.
4: 져줘?
6: 몰랐어? 언제나 항상 결국은 너한테 져준 거.
4: 왜?
6: 너 왜라니? 너 몰라서 물어?
5: 도아는 진지한 눈빛으로 하경을 가만히 응시한다.
4: 너 왜 돌아온 거냐? 너 집 때문에 온 거 아니지?
5: 도아가 하경에게서 시선을 뗀다.
6: 드디어 그게 궁금해? 말해줄까?
4: 아니, 말하지 마. 난 더 이상 너한테 듣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어.
6: 거짓말. 궁금하면서.
5: 잠시 흔들렸던 하경의 눈빛이 이내 무겁게 굳어진다.
4: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너 어차피 사기꾼 같은 놈이잖아.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2년 전에 너같이 뻔뻔한 새끼 사기죄로 쳐 넣었어야 됐는데.
5: 두 사람의 복잡한 눈빛이 팽팽하게 부딪힌다.
6: 야, 송하경. 내가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네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더 그렇게 얘기할 거야.
5: 하경은 기가 찬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뱉는다.
4: 그래, 그랬으니까 그 짓을 했겠지 네가. 야, 고맙다. 끝까지 쓰레기로 남아줘서. 그나마 어렸을 때 가짜는 추억으로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야. 우리 어디 한번 진흙탕으로 끝내보자. 그게 우리한테 더 맞는 결말인 것 같아.
5: 도아는 하경을 묵묵히 바라만 본다.
0: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둘 사이에. 네,
1: 어렸을 땐 이제 싸우기도 했지만 친했는데, 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경이 이제 무슨 일이

0: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땅콩집 마당에 자라던 물풀의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른 건 자기가 자른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하경을 자꾸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해요.
1: 네.
0: 예,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그런 넋두리를 했더니 이 남자가 그거를 예,
1: 잘라버렸어요?
0: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1: 그러니까 뭔가
0: 물,
1: 둘의 추억이 있는
0: 네,
1: 거였는데?
0: 그렇죠. 이 물풀의 나무가 어렸을 때그 도화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17년 전에 그걸 심어서 굉장히 크게 그늘까지 이제 만든 그런 도화가 가장 아끼던 나무였거든요. 근데 이게 꼴 보기가 싫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그걸 자른 거예요.
1: 그냥 여자 말을 들었네.
0: 네.
1: 네.
0: 이제 도화는 땅콩집에 들러서 수박이에 이렇게 간식을 이제 찾아주려다가 보니까 그 찬장, 그러니까 수납장 안에 그 하경이 먹는 걸로 보이는 신경 안정제, 불면증 치료제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었어요. 잠을 잘못 자거든요. 그 안타까워하던 도화가 이제 하경의 거실 이렇게 암막 커튼, 방에서도 잘못 자서 거실에 자는데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커튼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방은 그 잠은 방에 가서 자고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게끔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하경이 또 발끈하면서 이제 도화를 막 내쫓아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 집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이 도화가 마스터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죠.
1: 세상에. 예, 도화는 뭐 알고 있네요.
0: 예,
1: 편하게
0: 언제,
1: 생각할 수
0: 네,
1: 있네.
0: 언제나 또한수 위에요. 예.
1: 그러네요.
0: 그래서 도화가 하경에게 내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너 그런 머리로 어떻게 7급 공무원이 됐고? 의대는 어떻게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1: 공무원이라면서요?
0: 네, 근데
1: 의대?
0: 네, 의대를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졸업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의대를 갔었고요. 둘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고요.
1: 근데 하경이 더 공부 잘했나 보네요.
0: 아니에요. 도화가 더 잘했던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0: 전교
1: 또?
0: 1등, 2등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도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집너 줄까? 이러면서 너그 물풀,
1: 설렌다.
0: 그 물풀, 아, 그런가요?
1: 너무 설레지 않아요?
0: 그러면서
1: 네.
0: 이 물풀의 나무 이름이 종만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이 똑같은 종류 종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주면 내가 너이집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화훼 단지를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묘목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화가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계속 이제 물풀의 나무를 찾아다니는데 도화가 계속 퇴짜를 놔요. 이건 뭐 잎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가지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경이 울컥해가지고 네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가 돌본 거는 이 물풀의 나무를 돌본 건 나다 이러면서 내가 증거로 너한테 사진까지 매 보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도화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그 물풀의 나무 사진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네,
1: 노.
0: 그 장면 만나볼게요.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물 다음 내용입니다.
2: 이거 2013년에 내가 보낸 존만이고 이거 2014년에 내가 보낸 거.
3: 하경이 사진을 넘기다가 자신의 사진이 나오자 당황한다. 사진은 자판기 음료를 뽑는 하경의 모습이 담겨 있다. 도화가 머쓱해하며 휴대폰을 뺐더니 딴청을 피운다. 하경은 그런 도화를 곁눈질로만 쳐다보다 일어선다.
2: 빨리 뭐 가자. 대화 못 참았겠다. 이게 지휘선이랬나?
4: 나 이거 쇠물품이야, 쇠물품.
3: 밤, 도화는 운전을 하고 하경은 조수석에서 불편한 기색으로 전방만 쳐다본다.
4: 다음에는 화엄 말고 식물 상가를 가보자. 우리 존만이 찾기 진짜 힘들다.
3: 도화가 백미러로 뒷좌석에 있는 화분들을 쳐다본다.
4: 그래도 쟤네 건졌잖아. 쟤네가 공기 정화, 심신 안정, 불면증 완화 이거 3종 세트야. 특히 불면증이 좋대. 네 방에도 특별히 몇 개나 해줄게.
2: 내 사진 지워.
4: 싫어. 존만이 사진들 다 네가 보내준 건데 무슨.
2: 그거 말고.
4: 왜?
2: 왜? 야, 그거 내 사진이잖아.
4: 야, 너를 찍은 내 사진이지, 어? 내 핸드폰에 있는 거 못 봤어? 너 같지 않게 아주 잘 나왔지. 보내줄까? 프사할래?
2: 됐다. 말을 말자. 너 약속 지켜라. 매입자분들 겨우 달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딴 말하면 죽어.
4: 넌 정말 어떻게 된 애가 나만 만나면 그 집 하는 얘기 그거밖에 없냐?
2: 야, 어디 그런 조건 만나기 쉬운 줄 알아? 집 안 고치고 그렇게 사신대잖아.
4: 야, 그렇게 팔고 싶어 하는 애가 지금까지 집 산다는 사람 왜 죄다 거절했냐?
2: 뭐?
3: 하경이 째려보자 도화가 아차 싶어 한다.
4: 아니 뭐 나도 저기 목덕방 후시 아저씨랑 친하니까 네가 몇 년 동안 집 보러 온 사람들 파트너인 일대기 죄다 들었지.
2: 야 그거는 괜찮은 사람한테 팔아야 뒤끝이 없으니까 그런 것뿐이야.
4: 그래 뭐 송환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2: 다음부턴 각자 오자. 각자 와서 고르고 우리 톡으로만 소통하자. 그리고 너 지금도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3: 하경이 고개를 획 돌리고 차창망만 쳐다본다. 잠시 뒤 도아가 땅콩집 앞에 차를 세우든 채 잠든 하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4: 송하경, 잠 잘 못 자냐?
3: 과거 아이스링크장.
4: 혹시 2년 전부터야?
3: 슬이 가라앉은 얼굴로 시선을 내린다.
4: 쭉 그때부터인 거지?
2: 걔 잠 못 자서 수면센터 다니잖아. 수면제도 겨우 내가 설득해서 끊었어. 엄마 그렇게 가시고 아빠는 정신 놓고 해외 돌아다니고 화탄에 남은 건 하경이 뿐인데 걔가 잠이 오겠냐? 어?
3: 현재 도아가 하경의 방에서 봤던 안대와 이어플러그, 각종 향초와 방향제를 떠올린다. 도아가 뒷좌석에 있는 허브 화분을 잠시 돌아보곤 하경을 바라본다.
4: 로즈마리 효과 진짜 좋네.
3: 하경이 잠에서 깨어나 도아를 쳐다본다.
2: 너 뭐하냐?
4: 뭐하긴. 송하경 너 보고 있었지.
3: 하경은 왜 저러나 싶은 눈빛이다.
4: 근데 넌 못 본 사이에.
2: 너 왜?
4: 많이 늙었다. 응? 야, 우리 나이 때부터 아이크림, 탄력크림 이런 거 부지런히 발라야 돼. 30대 되면 이미 늦어.
3: 하경이 눈만 깜빡이며 어이없어한다.
4: 내려.
1: 보통 이렇게 얄밉게 하면은 그러니까 좋아할 때 이러는데
0: 그런 것 같아요. 예. 놀리는 맛이 있어요. 또 하경이가 발끈발끈해서
1: 리액션이 좋구나. 네. 예.
0: 이제 그 도아가 아끼는 물풀의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친구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베어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도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진짜냐고.
1: 그 이제 한
0: 거예요? 네. 이제 그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너 그거 자른 거냐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걸. 그랬더니 하경이가 그깟 나무가 대체 뭐라고, 이 집 팔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도아가 뭐라 하냐면 너한테 그 우리 17년의 추억이 이 집이 팔리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경이 내가 너랑 저기서 키스 한번 했다고 이러는 거냐고.
1: 어머, 하나씩 나오네.
0: 그러면서 365일 중에 너는 기껏해야 1년에 21일 왔다 갔으면서, 그것도 여름에 잠깐 왔다 갔으면서 그런 주제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1: 아, 그렇구나. 확실한 네. 거는 느낌이에요.
0: 네.
1: 하경도 도화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0: 네. 네. 그래서 도화가 이렇게 그 말을 듣다가 이거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1: 아주
0: 이러면서
1: 많죠.
0: 그래서 내가 그렇게 21일만 갔다 있다 가서 아쉬웠던 거냐고.
1: 너 지금 속상한 거구나.
0: 서운했던 거야? 더 있어 달라고 했던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경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난처해 가지고 자리를 피했다가
1: 왜 난처한 건 끝났어요.
0: 또 다시 울컥해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가 별장 같고 휴가가 같았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끔찍하고 이 지방 곳곳에 너무 뭐가 많고 너무 내 인생의 축약판 같아서 나는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요.
1: 그 마음도 어떤 건지는 알겠네요. 예.
0: 그리고는 이제 네가 안 갈 거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은 이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 밤 비가 옥수같이 퍼부어요. 근데 그 담장을 허물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걸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1: 내벽이 좀 손상이 있는데
0: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하경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막 가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물이 넘쳐서 세상에. 막 흘러가지고 이미 그 지하실로 막 차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물이 붉기 시작하면 금방 늘어나는데
1: 순식간입니다.
0: 그런데도 하경이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냈는데 어떤 그 높은 앵글 선반 위에 있던 그 상자였거든요. 되게 낡은 상자였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나오다가 이게 물이 너무 그 폭포수같이 그쵸. 들어오니까 이게 또 문이 다
1: 안 열려요. 네,
0: 안 열리고 아이고. 이래서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이 턱 밑까지 오고 코 밑까지 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이때 도아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거든요. 네, 도아가 구하러 온 거죠.
1: 다행입니다.
0: 그 다음 장면.
1: 아직 2화거든요.
0: 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다음 내용입니다.
4: 죽으려고 작정했냐? 뭐야? 뭐냐고. 그깟 추억들 다 쓸모없다며. 지긋지긋하다며. 그걸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
3: 하경은 상자 한편에 있던 도영의 명찰을 아련하게 바라본다.
4: 우리에겐 절대 열면 안 되는 상자가 있다. 특히나 송하경에겐.
3: 하경이 급히 상자를 닫는다.
2: 이럴 줄 알았어. 너가 나타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너랑 만나면 늘 이래. 나 겨우 참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든 참고 있는데 너만 만나면.
4: 나만 만나면 뭐.
2: 늘 이렇게 엉망이잖아 우리.
3: 도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하경이 착잡한 얼굴로 머리를 쓸어 넘긴다.
2: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서로 인생에서 진짜 꺼져주자.
3: 도아는 얼음처럼 굳어진 채 하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하경은 상자를 챙기며 나선다.
4: 2년 전 대사랑 똑같네.
3: 하경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인다. 도아가 하경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4: 그 다음 대사도 해야지.
3: 하경이 고개를 돌려 도아를 똑바로 쳐다본다.
2: 너랑 나랑은 이 이상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면 그 이상으로 계속 안 좋아져. 나는 무서워.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3: 하경은 젖은 눈으로 도아에게 한 발 다가선다.
2: 나 집 안 팔게.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다시 놓지 마, 여기. 우리 앞으로 소송이든 뭐든 더 이상 평생 엮이지 말자. 그니까 꺼지라고.
4: 그래, 내가 꺼져줄게. 네 말대로 평생, 평생 안 와. 영원히 사라져줄게.
3: 하경이 도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선다.
4: 라고 했겠지. 10년 전에 난, 그리고 2년 전에 나도. 나 근데 이제 안 해. 네 말 듣는 거. 야, 송하경, 너 내가 왜 돌아온 줄 알아? 나 네가 말한 그 지긋지긋한 여름 좀 너랑 같이 견뎌보려고.
3: 하경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4: 나 그래서 돌아왔어. 이번엔 안 가. 안 꺼져주려구나.
3: 도아의 완강한 눈빛이 하경에게 향한다.
4: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여름을 함께하기 위해선 그 상자를 열 수밖에 없다는 걸. 난 올해 여름 그 상자를 열기 위해 돌아왔다.
1: 이게 상자가 뭐가 확실하네요. 이게 네. 거기다 명찰이 도하가 아니라 도영.
0: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백씨였어요. 아, 백도영.
1: 그러니까 형제 아니에요? 네.
0: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도아는 이제 오늘로 더 확신하게 됐다면서 너 이 집에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네 옆에 있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자 하나 버리지 못하고 이 내내 땅콩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버텼을지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그 이유를 알아내 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도아가 땅콩집의 명의까지 바꾼 건 그 2년간 연락 한 통 없었던 하경을 다시 만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확히 밝혀지고요. 도아는 그 변호사 수혁에게 패소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겨달라는 게 아니고 시간만 끌어달라고. 이 여름이 지날 때까지 시간만 끌어달라고.
1: 뭐 좀 깊은 부탁을. 생각이 있었네요.
0: 네, 있어 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 아, 네. 근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요.
0: 네.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밝혀지고요. 아, 네. 한편 하경은 이 얘네 둘이 파탄고라는 거를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 파탄고가 폐교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파탄고의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걸 공모를 하게 됐는데 그 시청의 그 건으로 불려가게 돼요. 담당 공모에서 네. 예산만 120억이 드는 그런 큰 공모전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그 뉴욕 출신의 설계자가 내가 그 하경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굳이 그 지목을 했어요.
1: 네. 네,
0: 그 마지막 내용 감상해 볼게요.
1: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어 저기 오네.
3: 하경이 믿을 수 없다는 눈길로 뒤를 돌아본다. 도아가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4: 안녕하세요.
2: 서로 인사드려요. 아, 여기는 이번 풀잭 진행하는 플루토 아틀리에 백도아 소장님이고 여기는 파탄고 관할 담당 송하경 주무관.
3: 도아가 코를 막는다.
4: 아, 송하경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백도아라고 합니다.
3: 대회의실에서 PT가 시작된다.
4: 여러분은 폐교하면 어떤 기분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5: 아, 공포심 아닙니까?
4: 공포.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세종대왕상이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책에 있는 소녀상의 책장이 넘어갔다든가 워낙 그런 괴담들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폐교나 민가를 찾아다니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3: 빔 프로젝터에 별 세 개가 삼각구도를 이루는 여름의 대삼각형이 띄어진다.
4: 별을 보고 싶은 기분이요.
3: 하경이 과거를 떠올린다. 캄캄한 밤, 고등학생 하경이 파탄고 옥상에서 천체 만원경으로 별을 보고 있다. 도화도 하경의 옆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현재
4: 이젠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미 아무도 없어서 뭐든 부셔도 되는 곳 같지만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어왔다고 알려주는 거죠.
3: 도아의 눈길이 잠시 하경에게 닿는다.
4: 파탄고를 리노베이션한 천문대 컨셉은 여름의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를 테마로 알타이르관, 백악관, 데네브관 이렇게 세 개의 천문관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2: 송주무관님, 오늘 PT 때문에 특별히 파탄 면사무소에서 와주셨는데 파탄고등학교 담당으로서 소장님한테 조언해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요?
3: 예은이 고개를 까딱이며 재촉하자 하경이 어영부영 일어선다.
2: 네. 파탄면사무소 송하경 주무관입니다.
3: 도아는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경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2: 글쎄요. 누가 원할까요? 이런 천문대를. 저희 파천시 파탄면은 서울과는 다르게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곳입니다. 파탄면 인구 13,000명 중 반 이상은 파탄고 출신이고요. 자신들의 추억이 어린 학교를 외지인이, 그것도 미국 정서를 가진 분이 오셔서 천문대를 변신시킨다고 하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멋모르고 쉽게 버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 그 말씀대로라면 뭐 파탄면은 발전할 수가 없는 곳인 거네요.
3: 하경이 도화를 돌아본다.
4: 주무관님은 공무원으로서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없으신 겁니까?
2: 전 다르죠. 전 파탄면에서 여러 번 사업을 성공시켜온 이력이 있고요. 소장님처럼 외지인도 아닐 뿐더러 파탄고 마지막 졸업생이기도 하니까 주민들이 믿어주고.
3: 하경이 멈칫하자 도화의 얼굴에 웃음이 스친다.
4: 그러니까 결론은 주무관님이야말로 전문가시니까 함께하면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파탄면 파탄고 졸업생이시면서 파탄면 수연리 관할 담당 주무관님이시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토박이시면서 맡았던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끝낸 이력이 있으시니까.
3: 하경이 입술만 깨문다. 시장.
6: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 정서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사업 같네요.
4: 그럼 그 파탄면 파탄고를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폐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자
7: 관리자이신 송화경 주무관님?
3: 하경이 고깝게 쳐다본다.
7: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 아이고, 뭔가 도화가 아주 작정을 했네요.
0: 네, 그렇죠. 네. 그 도화는 파탕고를 천문대로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하경은 그런 도화에게 너 혹시 백도영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화가 뭐라 하냐면 내가 형한테 무슨 죄책감이 있냐고.
1: 형이었구나.
0: 네. 그래서 그 도화는 그 백도영이 그렇게 원했던 천문대를 이제 짓자고 하는 거라고 우리 옛날에 다 같이 약속하지 않았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경과 도화, 도영에게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마지막 선머 OST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이 부르는 화내지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늘을 그린 구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중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았다.

0: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에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1: 자.

0: KBS 오디오북
1: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모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의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털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털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에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0: すいません。
2: 아,
0: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0: 소소소소소.
1: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좌석은 같은 극 길이는 격렬하게 밀어내면서 다른 극은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하나로 붙은 막대 좌석을 자르면 각각 새로운 N극과 S극이 생긴다. 반대인 성격이 끌리고 이성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이런 것일까? N극과 S극 서로 다른 성질이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 1994년 어느 늦은 밤

0: 808 세계문화 2171717 희곡 아서밀러 분명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딱 그 책만 없네. 저기 이 책만 없는데요, 찾아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먼저 왔는데요.
0: 아, 먼저 하세요.
1: 다섯 권이요.
0: 혹시 그 책 반납이에요, 대출이에요?
1: 어떤?
0: 세일즈맨의 죽음이요.
1: 대출인데요.
0: 아,
1: 왜요?
0: 저 그 책 꼭 보셔야 돼요?
1: 네, 꼭 봐야 하는데.
0: 제가 금방 보고 드릴게요.
1: 저도 급한데요.
0: 그 책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1: 제가 반납하면 그때 보세요.
0: 언제요? 언제 반납하실 건데요?
1: 연락처 주면 알려줄게요.
0: 그건 좀.
1: 그럼 뭐?
0: 아씨, 어떡하지?

0: 啊，恩师왔어，恩师恩师恩师。
1: 이거교정보면돼요？
0: 아교정
1: 이거무슨책이에요？어린이공상소설？뭐이런책도돼요？
0: 아어린이책이꾸준히수요가있거든누구나공상소설은아니은수너도많이읽었을거아니야
1: 이상한나라의앨리스이런거요좋아하죠
0: 그렇지줄베른의소설도그렇고
1: 아우리나라작가들도공상과학소설을쓰는지몰랐어요
0: 어그때그상철작가걔가그쪽전문이야아니뭐그래뭐어린이대상은아니지만
1: 어
0: 아이은수너도뭐든써서가져와봐책내줄게
1: 전아직멀었어요아편집장님사무실에세일즈맨의죽음책있어요
0: 뭐글쎄어없을걸한번찾아봐
1: 일좀해놓고요
0: 그래오타빔은샅샅이찾아내잡초뽑아낸다생각하고
1: 네잡초잡초어디있냐
2: 어상처은수너여기있었구나
1: 아오셨어요
0: 되게반가워하네
2: 너일끝났어
1: 아직이요
2: 아그럼이건나중에하고아우이거뭐야
1: 나여기안되는데
2: 아나대신연극좀보러가라너연극좋아하지
1: 야무슨연극이요
2: 대학로에서하는건데후배가꼭보러오라고해서원고마감을못해서그러는데오늘이마지막날
1: 아니그런거라면더본인이가야죠
2: 후가아깝잖아내가이쁜동생보낸다고했으니까
1: 이쁜동생
2: 그냥날리기아까우니까
1: 제목이뭔데요
2: 어고도를기다리며
1: 혹시산울림소극장아니에요
3: 그런가산울림산울림
2: 아그렇네대학로아니고산울림홍대쪽지금그쪽으로는길막힐시간이야빨리가
1: 어네
0: 아니야박작가내알바생왜빼돌려
2: 잠시만요
1: 편집장님저가도돼요
2: 어얼른가즐거운시간보내
1: 저진짜가도돼요
2: 잠깐만요
1: 감사합니다다녀오겠습니다
4: 저기정지수
5: 네
4: 이거누가또전해주라고해서
5: 뭔데잠깐만누가전해주랬어어디있어
4: 저쪽안보이네
5: 우리학원다니는애야
4: 글쎄
5: 너도처음보는애야
4: 우리반은아니야

0: 좀 쓸쓸해 보이네요. 날씨 탓인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온갖 상상을 하다 돌아가요. 초콜릿 먹고 기분 풀어요. 뭐야? 어디서 널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분쾌하게까지 하네.
1: 지수야!
0: 은비야, 많이 기다렸지.
1: 이제 끝났어?
0: 나와줘서 고마워.
1: 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가면서 얘기하자.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전화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 가족한테 하기도 그렇고.
1: 그냥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
0: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불쾌해. 무섭기도 하고.
1: 아, 널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
0: 좋아하면 앞에 두고 말해야지. 앞에 나서지도 못할 거 왜 좋아하는 거야?
1: 거절 당할까 봐.
0: 거절?
1: 지수, 너 짝사랑 안 해봤구나.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선생님을 좋아한다든지.
0: 있지. 좋아하는 배우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도 있지.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긴.
1: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아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야.
0: 그건 상대의 마음은 상관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음에 취해 있는 거 아니야?
1: 어? 아, 다 왔다.
0: 어?
1: 들어가서 쉬어.
0: 넌 어떻게 가? 혼자 가기 무섭지?
1: 안 무서워. 버스 타면 금방이야. 들어가.
0: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1: 알았어. 얼른 들어가.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0: 고마워, 은비야.

0: 얼마나 아는데도 명작이 명작이야.
1: 얘는 지루하다는데.
2: 아, 저기요. 도서관 연락처 주면 알려줄게요.
3: 아, 아.
2: 여기 웬일이에요? 이 공연 보셨어요?
3: 네.
2: 저 이 공연 조연출이에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초대드리는 건데.
3: 아.
2: 공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3: 네, 재미있었어요.
2: 오늘 막공이라 선생님들 쫑파티 자리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릴 수 있죠?
3: 아, 네. 산울림에서 하는 고도를 기다리면 돼. 재미없을 리가 없지. 얼마나 유명한 공연인데. 연극 보고 다들 한 잔씩 하러 가나 보네.
2: 이거 책 받아요. 세일즈맨의 죽음.
1: 어? 벌써 다 읽었어요?
2: 아니요, 그쪽이 더 급한 것 같아서. 다 읽으면 연락 줘요. 책 안에 제 연락처 적어놨거든요. 연락 줘요?
3: 네. 남성욱?

0: 잠들었네. 아, 이렇게 내 식구 나란히 누워본 게 언제야? 같이 누워있는 게 꿈만 같다.
1: 고생했어. 아휴, 애들 병치레 한번 하고 나니 부모가 늙는구나, 늙어.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우리 야식 좀 먹을까?
0: 안 돼. 겨우 재웠는데 달그락거리면 바로 깬단 말이야. 저녁 안 먹었어?
1: 아니, 먹었지.

0: 근데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1: 그러니 애 둘 씻기고 재우는 난 얼마나 힘들겠어.
0: 알어. 당신이 더 힘든 거.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은 집에 있잖아.
1: 어떤 아내가 될지 어떤 엄마가 될지 난 아무 준비 없이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0: 우리 둘 다 마찬가지지. 그냥 되어가는 건가? 준비해서 맞이한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친 거 해내다 보니.
1: 근데 얘네 다 크면 우린 몇 살이야?
0: 애들 대학 보내면 마흔 되겠지?
1: 마흔? 아, 그 나이가 상상이 안 되네. 지금도 몸이 팍팍 늙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0: 왜? 당신 뭐 하고 싶어? 아니,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거 있어?
1: 많지. 난 대학도 못 갔는데 공부도 더 하고 싶고, 회사도 다니다 말았는데 자격증 따서 일도 더 하고 싶고. 당신은 꿈이 뭐였어? 기자 되는 거였던가?
0: 꿈? 어렸을 때야 뭐 대통령 될 줄 알았지. 그 시골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지켜세워주니까. 변호사도 되고 싶었고 경찰도 되고 싶었고 그러다 기자가 멋있어 보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별거 아닌 회사에 다니지만.
1: 대통령, 변호사, 경찰, 기자, 또 뭐?
0: 또? 글쎄.
1: 당신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공무원 시험 칠까 언론사 시험 칠까 고민 그만하고 내가 딱 3년 줄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평생 할 건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0: 아, 어떻게 나 좋은 일만 하니? 이렇게 옆에서 자는 자식들이 있는데.
1: 자식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할 건데? 니들 키우느라 아빠는 꿈도 다 포기했다 뭐 그럴 거야? 그럼 좀 비겁해 보이잖아.
0: 아유 모르겠다.
1: 기회 줄 때 하라고. 나도 이제 육아가 힘들지만은 않아. 요령도 생겼고.
0: 우리 맥주 한잔 할까?
1: 안 된다니까. 딱 한 잔?
0: 한 잔?
1: 한 잔.
0: 한 잔만? 응?
2: 음성사서함에 세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 은수야, 연락 좀 줘. 나 유럽 가는데 가기 전에 얼굴 좀 보자. 바쁘냐? 나 공항인데. 잘 갔다 올게. 잘 지내라.
4: 유럽? 갑자기? 학교 중인데.
5: 여행 간 건가? 혜수나 만나보지. 혜수랑은 연락하고 사나 몰라.
2: 삭제하시겠습니까?

0: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1: 어대고 파리?
0: 네 파리요.
1: 미국으로 가라 카이까네. 기어 유럽을 갔노?
0: 여행하기엔 유럽이 더 편해요. 볼 것도 많고요.
1: 아이고 혼자서 무슨 재미로. 여행 같이 갈 친구도 없는 놈이.
0: 친구야 여기서 사귀면 되죠. 저 영어 좀 하잖아요.
1: 얼마나 있다 오냐?
0: 두 달이요?
1: 매일 전화해라잉. 시차는 상관하지 말고.
0: 아 어떻게 매일해요? 저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은 할게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시죠?
1: 몸 조심해라. 정신 똑띠 챙기고 댕기고.
0: 네. 미국은 아니지. 가면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을 거고 보면 또 불편하고. 자 어디로 갈까? 아 개선문을 가려면 자 메트로가 어디 있나? 이쪽인가?
2: 셀러미야

0: 사방 가서 볼까면서? 어?
1: 정혜수.
0: 어?
1: 혜수야.
0: 오빠. 준 오빠.
2: 이야. 이야 많이 컸네. 우와. 엄청 이뻐졌네.
0: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빠 여기 웬일이야?
2: 너 보러 왔지.
0: 진짜?
2: 그럼.
0: 아니지. 그건 아니지. 답장 한 번 안 했잖아.
2: 아니 내가 무슨 편지 같은 거 써본 사람이어야지.
0: 무슨 일이야? 뭐 파리까지 나 보러 왔을 리는 없고. 뭐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안 믿긴다. 오빠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나 눈물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안 나고.
2: 여전히 말이 많구나.
0: 아니, 내가 진짜 한국말 못해갖고 입이 썩었다니까.
2: 진짜. 야야 나 배고파. 밥 좀 사줘.
0: 파리까지 날아와서 밥 사달라고? 뭐야? 무슨 일 있어? 오빠네 망했어?
2: 저기 혜수야 저기 햄버거라도 하나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야
0: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천천히 좀 먹어.
2: 아, 빨리 도착하자마자 아 소민치기한테 당했어.
0: 너무 관광객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뭐 잃어버렸는데?
2: 아 손에 들고 있던 가방. 야 그 안에 여권이랑 돈이랑 다 들었는데.
0: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돈 좀 보내달라고.
2: 아, 첫날부터 그러긴 싫어서.
0: 그럼 뭐 와인 농장 가서 일이라도 할 거야?
2: 뭐 여권 재발급 받고 알려드려야지.
0: 갈 때는 있어?
2: 응? 아, 뭐 예약은 했는데 내 돈이 없어서. 아 참 부모님은 응? 잘 지내시니?
0: 어머! 어머 나 어떡해!
2: 왜?
0: 프레디!
2: 어?
0: 오늘 프레디랑 모페라우스 가기로 했어!
2: 뭐래?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6번째

0: 어머니가 매섭게 공실을 노려봤다.
1: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이잖아요. 이제 홀가분하네.
2: 내 인형, 죽게 누가 죽어.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남편이다.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바르게 잡으려면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0: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세월 살아 생전에 겪었던 모든 부조리함이 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들이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자신들. 남들한테 책 잡힐까 맞는다는 내색도 못하고 굽는다는 말도 못한 채 이 집안의 소유가 되어버린 물건. 그 질기고 질긴 인연. 공실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말아주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다.
1: 아니요. 맞을 짓을 했다면서 때리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죽어서는 더더!
2: 저게 틀린 입이라고!
0: 시근덕거리던 공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나 빈속이었으나 뭐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속이 이제 시원했다. 그녀는 옷을 탁탁 털고 자세를 바르게 했다. 막 내뱉었지만 꽤 나쁘지 않은 말이었다.
1: 나도 이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0: 숨이 한껏 차오른 상태의 승범은 두 팔을 내리누르다가 손길을 멈췄다. 거실 밖에서 들려오는 공실의 말에 팔이 점점 무거워졌다. 거무죽죽한 장영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왜 한의사가 됐는지를 떠올려봤다. 지금 이 방에 떠도는 죽음이 스며든 어둠처럼 막막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더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수정은 심폐소생술을 멈춘 승범을 보다가 거실에선 공실을 봤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승범과 후련해 보이는 공실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했다. 얼마 뒤 경광등이 어둠에 붉고 푸른 빛을 뿌리며 경찰이 왔다. 고요하던 마을에 하나둘씩 불이 켜졌다. 경찰이 안방에서 머리끝까지 덮은 이불을 들추며 죽은 장영감의 시신에 눈에 띄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어떻게 이 시간에 오신 거죠?
0: 승범에게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2: 그 일전에 장영감이랑 철물점에서 만났는데 그때 장영감이 오라고 했네.
0: 그 옆에서 지켜보던 수정이 대꾸했다. 경찰과 승범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3: 왜요?
2: 아유, 왜긴. 저 한의사 선생이 돈 좀 벌겠다고 장영감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했는데 보내는 족족 손님들이 싸가지 없다고 하니까 그 면도 안 서고 하니 불러다가 혼쭐을 내주려고 했나 보지. 어른이 한마디 해야 정신 차리고 이 일도 잘하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른이지.
0: 일리 있는 말이었다.
3: 그 사장님은요? 여기 왜 오셨어요?
2: 이 선생이 혼자 오기 무섭다고 했는데 먼저 보냈다가 노인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온 거지. 아무리 동네 어르신이라고 해도 요즘 젊은이가 고분고분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0: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승범을 봤다.
3: 이 말이 맞아요?
0: 승범은 대답이 없었다.
2: 아이고, 어르신 살려야 한다더니만 못 살렸다고 정신을 놨네.
0: 수정이 혀를 찼다. 이를 보던 경찰은 동료를 돌아봤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동료가 앞으로 나섰다.
4: 저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2: 뭐?
4: 일단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쓰시죠.
0: 경찰은 수정의 말을 고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내내 울고 있던 장영감이 승범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소리쳤다.
5: 네 놈이 날 죽인 거잖아. 네 놈이 내 집으로 몰래 들어와 내 것을 훔치려고 했잖아. 바른 대로 말하라.
1: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놈 거야. 아유, 죽어서까지 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저런 인간은, 아니지, 저런 귀신 놈은 벌로 부관 잠시로 해야 해. 호상으로 죽다니, 아이고, 억울해. 그동안 나랑 어머니가 당한 수모가 있는데 어떻게 호상으로 죽어. 아유.
0: 가슴을 팍팍 치던 공실이 갑자기 희죽 웃으며 장영감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0: 이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1: 뭐?
0: 이제 저승차사들이 그쪽 잡으러 올 텐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그래도 좋아?
2: 그 말에 불안하게 주위를 보던 장영감이 벌떡 일어났다.
3: 왕자!
2: 붙잡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그는 달렸다. 열린 문을 지나 바람에 있는 빨래에도 히익 놀라며 뒤뚱뒤뚱. 그 모습이 꼴사나워 공실이 키득거렸다. 그러다가 수정이 혀를 찾아 다시 희죽 웃었다.
0: 어차피 차사에게 잡힐 거 잔뜩 겁이라도 먹고 도망쳐 보라지.

0: 어둠 속에 사라지는 장영감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공실의 모습이 애잔했다. 일부러 웃고 떠들어댔지만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여실히 느껴졌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이 떨어져 나간 장식장 앞에서 공실의 뼈가루가 든 단지를 꺼내들었다. 경찰이 손가락질했다.
1: 아니 그거 왜 들어요? 내려놔요!
2: 유언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묻어주라고.
0: 승범이 말했으나 경찰은 그의 팔을 붙들었다.
1: 아유, 그건 고인의 가족들이 할 일이죠. 내려놓으세요.
2: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어요.
0: 승범은 이를 악물며 경찰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공실의 배에 난 상처를 떠올렸다. 징그럽다고 생각한 게 여러 번이었다. 그녀의 입에 들어가는 과자가 아깝다고도 생각했다. 뱃속이 헛헛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자꾸 이러시면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다시 승범의 팔을 잡는 경찰을 수정이 막아섰다. 그리고 승범에게 말했다.
3: 그래, 자네 마음 다 아네. 나중에 내가 가족들을 잘 설득해.
2: 안 되면요. 그러면 같이 묻힐 텐데. 그럴 순 없어요.
1: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경찰 두 명이 달려들어 승범의 팔을 붙들고 단지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단지를 꽉 끌어안았다. 양쪽에서 팔을 낚아채자 절대 놓치지 않겠다던 단지가 손 안에서 떨어졌다. 하얀 단지가 깨져 사방으로 날아가고 바닥에 뼈가루가 흩어졌다. 잿빛 분진이 떠올랐다.
4: 안 돼!
0: 놀란 승범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저앉았다.
4: 안 돼!
0: 흩어진 뼈가루를 손으로 그러모았다. 잿빛 가루에서 붉은 피가 묻어났다. 얇은 단지 조각들이 그의 손에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승범은 뼈가루를 모았다. 뚝뚝. 눈물이 가루 위로 떨어졌다. 수정이 그런 글을 만류했다.
3: 그만해. 이러다 자네가 더 다치겠네.
0: 승범은 그 손길을 치웠다. 억울하게 죽은 공실의 한이었다. 그 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울먹이는 승범의 옆에 공실이 앉아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승범이 울음을 터뜨렸다.
4: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3: 괜찮어. 이제 여한 없어.

0: 13. 송기윤. 어스름한 새벽, 텅 빈 길에 안개가 흩어져 있다. 한약방의 나무 문을 열고 늘 그렇듯이 수정이 나왔다. 두툼한 가디건에 단추를 채우며 왼쪽을 바라봤다가 오른쪽을 바라본다. 한참을. 찬바람에 낙엽이 대구르르 굴러와 고무신 앞코에 부딪혀 멈췄다. 바람에 실린 젖은 낙엽 냄새에 기침이 나왔다. 손으로 황급히 입을 가리지만 한 번 터진 기침은 쉽사리 멈추지 않는다. 수정은 오른손을 눈높이로 들었다. 앙상한 손등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가락은 오래도록 약초를 만진 탓에 관절마다 울퉁불퉁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잿빛 머리카락을 만졌다. 유리창으로 다가가 자신을 비춰봤다. 새삼 깨닫는다. 너무 늙었구나.
1: 늙어서 죽기를 바랐는데.
0: 가디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생각한다. 발이 먼저 개천가로 향했다.
1: 얼마 안 남았는데 어서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대로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0: 요즘에 귀신 환자 수도 적어졌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모른다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듣는 말이었으나 점점 조급해졌다. 자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조금 더 많이 귀신 환자들을 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은 걸음을 멈춰 한의원을 돌아봤다.
1: 요즘 제법 귀신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지. 에휴.
0: 수정은 앞서풀 붙들어 목에 찬바람이 닿지 않게 하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곧 짙은 안개에 휩싸여 사라졌다.

0: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목요일 정오. 한의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다. 철물점 최 사장이 손님과 흥정하던 중 운전석에서 내리는 젊은 남자를 유심히 살폈다. 키가 훤칠하고 조각 같은 외모가 딱 봐도 서울 사람이었다. 게다가 명품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뒤로 넘긴 머리카락이 마치 승범이 처음 이곳에 입성했을 때와 같았다. 그가 주위를 보다 최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1: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승범 한의원이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이곳으로 알려주는데 한약방뿐이라.
2: 위를 봐야지.
0: 최 사장이 철물점 위를 가리켰다. 그 손끝을 따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층 창에 승범 한의원 간판을 발견하자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다.
1: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평판은 어떤가요?
2: 평판?
1: 아, 뭐 병은 잘 보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한지.
0: 그 말에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 쳐다봤다. 외지인이 지방 한의원을 찾아왔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가늠해봤다.
2: 잘 보.
1: 에?
2: 갑자기 삐끗한데 허리도 침 몇 번에 씻은 듯이 나왔고, 뭐 며칠 전엔 독거노인인 어르신이 걱정되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지.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했다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근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잘 온 것이고 시비를 걸려고 왔다면 그냥 가시오.
0: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위압감이 크게 들었다. 남자는 급히 인사를 하고는 건물로 들어섰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투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가 오늘 오후 2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재검표는 지난달 17일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에 따른 것입니다. 경남선관위는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쯤 재검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7일 새벽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현재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4.9% 내린 92.04달러에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9% 내린 84.95달러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남 광주 순천시 해룡산단의 풍력발전기 제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 이행 현황을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 품목과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 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의 최전선 책임자인 미군 중부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제한된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공습 중단을 권고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습 일시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최근 국방부와 합참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 블랙버스터 호프가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을 보면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76만 7천여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는 341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와 긴장감을 극대화한 나홍진 감독 특유의 연출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가량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에도 무더위는 지속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밀양 38도 등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제스문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이란 계절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뭐 풍경도 좋지만 여름은 이상하게 소리로 오래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계곡을 타고 흐르던 물소리, 또 한밤중에 창밖에서 들리던 매미 소리, 바닷가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리고 또 친구들과 배꼽 잡고 웃던 웃음소리까지 시간이 흘러도 문득 그 소리 하나만 떠올리면 그날의 풍경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때 또 설렘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여름은 눈으로만 기억되는 계절이 아니라 귀로도 오래 간직하는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기분 좋은 이야기와 좋은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 IOI입니다. 갑자기.

여름은 소리로도 기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래 한 소절로도 그 시절을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바닷가가 생각난다. 또 친구들과 밤새 놀던 여름이 떠오른다. 누구에게나 그런 추억의 노래 한 곡쯤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여름 추억을 살며시 꺼내보는 즐거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땠을까란 노래 있습니다. 싸이의 노래인데 박정현 씨가 피처링한 곡.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만찬. 한국의 휘트니 스톤, 발라드계의 아이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그리고 리포트계의 깜찍이 전소연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거리가 좀 한산해진
2: 것 같아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0: 그렇죠?
2: 와, 보통 시내 도로는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구파발까지 가면 1시간 걸리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0: 어.
2: 와.
0: 왜 이렇게 한산해졌을까?
2: 다 휴가 아,
1: 휴가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방학이 되고 나니까.
2: 아. 전부 다 떠나셨는지 네네. 진짜 거리가 한산해서.
1: 그러니까 6월하고 7월하면 이렇게 거리를 느끼는 게 거리감이. 거리감이 너무 달라졌어.
2: 거리감이 거리를 아, 느낀다. 진짜. 야, 진짜.
0: 우리 흔히들 7말 8초라고 해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 아.
0: 그래서 휴가 기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공항도 북적북적하고 또
1: 성수기죠. 성수기.
0: 저 바닷가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많이 막히고.
2: 맞아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그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뜨면 좀 괜찮지 않을까?
2: 아, 저 똑같아.
1: 네, 그 안에서 같이 갇혀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0: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맞아요.
1: 비슷해요. 한 시간 먼저 가고 막.
0: 네. 그래도
2: 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전에는 금, 토, 일을 많이 또 휴가 날짜로 골랐는데 이제는 저 안 막히려고 월, 화, 수.
2: 아, 월, 화, 수.
0: 월, 화, 수.
1: 맞아.
0: 아. 그리고 또 숙박료라든가 그런 게 제일 싼데
1: 아,
0: 싼 날이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이렇게 겹쳤을 때요.
1: 근데 일요일날 많이 빠지시니까.
0: 일요일날 빠지고
1: 네.
0: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그치. 그러니까 네. 이때가 또 가장 오늘이 거의 뭐 가장 많이 막히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2: 바다 아니야?
0: 바다.
2: 이런 이 파도에 철렁거리는 네. 이 소리가 또 가장
0: 맞아요.
2: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여름바다.
0: 어떤 철학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은 파도는 없다.
2: 아, 그렇더라고요.
0: 올 때마다
2: 색깔도 다르고,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다르고.
1: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0: 크기도 다르고. 항상 똑같을 것 같지만.
2: 그렇더라고요.
0: 근데 그
2: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달라요.
0: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되게 어색하대요.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매일 듣던 소리니까 매일 듣던 뭐 밥 먹을 때도 듣고 잠잘 때도 듣고. 근데 우리는 이 빵빵 띠띠 빵빵 소리를 안 들으면 또 어색해.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가족 막 매미 울고 귀뚜라미 울고 그러면 괜히 전설이고 애기 생각이 나고 무서워지기도 한데.
1: 아니 우리는 이제 그 새벽녘에 잠시 바라바라바라바 이 소리 가끔 들리는 거 말고는.
2: 맞아요.
1: 한 5시 6시 되면 이제 버스 움직이는 소리가 이제 뭐 자동차 소리가 탁 문 열면 아 이제 아침이 시작됐구나. 그 소리 들으면서.
0: 근데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소리.
1: 아, 저 얼마 전에요. 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엄마 잠자리 잡아봤어? 잠자리가 날라다닌 거예요 요즘에.
2: 그렇죠. 많이. 네. 어, 잠자리는 가을 아닌가.
1: 아니 근데 요즘에 다녀요. 그거 내가 뭐라고 했냐. 우리 어렸을 때 곤충 채집 우리 이렇게 손가락 날 세워갖고 날개를 쫙 잡았어.
0: 손가락 두 개로 딱 잡아가지고.
2: 그게 가능해요?
1: 아, 잡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핀셋으로 찝어갖고 말린 다음에 학교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저기 창에 와서 붙어 있는 거야.
2: 잠자리가.
1: 잠자리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내가 우리 딸을 막 불러. 이거야.
0: 잠자리야. 잠자리야.
1: 나에게 핀 거 봤지.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탁 넣으면서 잡아야 돼. 아 그거였구나.
2: 너무 감흥 없는데 딸은.
1: 어머 근데 걔가 어떻게 와가지고 방충망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2: 세상에.
0: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문구점 가면 잠자리 채를 팔았어요.
1: 맞아요.
0: 그게 메뚜기 채도 아니고 매미
2: 네.
0: 채도 아니고 잠자리 채야. 그러니까 날아가는 걸 잡던가 아니면 또 앉는 거 잡아가지고
1: 채가지고.
0: 근데 잠자리도 소리를 내나?
2: 아니 잠자리 소리 내는 거 못 들어봤어요.
1: 그것도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0: 매미는 많이 들어봤는데.
2: 매미는 뭐 정말.
0: 근데 매미도 그렇게 평생을 갔다가 땅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몇 번 며칠밖에 못 운대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화내지 마시고 아이고 쟤네들도 고생했구나.
2: 아니 근데 그 매미가 네. 그래도 밖에서 때로 막 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정말 방충망에 딱 붙어서 울 때는 이런
0: 그게
2: 와,
0: 그래도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니까
2: 아니더라고요.
0: 우리 좀 문구는 해야 되지
1: 않을까. 때로 우는 매미 소리 진짜 소음이에요. 그거 안 들어보시면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장난 아니에요.
0: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다 방향이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름밤이 되면 괜히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만약에 이번 여름 휴가 딱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제공하는 건데. 자, 보기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1: 1번.
0: 네.
1: 밤바다가 보이는 하와이 오션뷰 호텔 3박 4일 숙박권.
0: 좋다.
1: 2번 유럽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왕복 항공권.
0: 좋다.
1: 3번 집안일도 업무도 없는 일주일 휴가. 삼시세끼 맛있는 식사까지.
0: 아하. 아 좋다.
2: 야, 이거 뭐 세 개 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아, 저는 유럽 한번 가겠습니다. 유럽.
1: 유럽.
0: 아.
2: 사실 선배님은요?
1: 저는요 집안일도 업무도 없는 일주일 휴가 삼시세끼 맛있는 식사까지. 그러니까.
2: 아니 사실 저는 우리 선배님이 하와이 오션뷰 고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양보해드렸거든요.
1: 아. 아니에요. 전 이제 뭐 오션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이게 주부가 돼봐야지. 네.
1: 궁금하지 않아.
0: 우리 아내가 엄마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저녁은 뭐해서 먹일까. 내일 아침은 뭐해서 먹일까 하는데. 삼시세끼 그냥 일주일 동안 누가 다 해주는 거잖아.
2: 아, 그게 좋은 거구나. 아,
0: 우리는 얻어먹기만 했지 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1: 우리가 설거지도 안 하잖아. 장보러 안 가도 되잖아. 에?
2: 그래서 3번. 아, 그래서 집안일도 업무도 없는 일주일 휴가 삼시세끼 맛있는 식사까지.
1: 네?
2: 저는 뭐 딱 보는 순간 저 하와이를 못 가봤어.
1: 저도 못 가보긴 했지만.
0: 네가 가라 하와이.
2: 그러니까요. 그 하와이를 못 가봤네. 유럽은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하와이 오션 뷰 호텔 3박 4일 숙박권 고르겠습니다.
0: 3박 4일 좀 짜다.
1: 이번 주도 뭐
0: 가는데 하루 걸릴 텐데.
1: 그러니까. 원하는 거 딱 다. 아주 정확하게 골랐네요. 그죠?
0: 그렇죠. 이거를 희한하죠. 다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2: 당신이 진짜 원하는 휴식법이 뭔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0: 진짜 원하는 휴식법이 뭔지. 자, 1번 전수 씨가 골랐죠. 하와이 오션뷰 호텔을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감성 휴식형이에요.
2: 아하, 감성 휴식형.
1: 네, 휴식형입니다. 아름다운 네. 풍경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0: 아, 이거 필요해요.
1: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충전하는데도 아주 능숙한 편인데요. 앞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낭만과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매일이 여행 같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 아, 매일이.
1: 매일이.
2: 야,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1: 아니 우리 전수현 씨는 그러고도 남아.
2: 저는 하늘도 가끔 많이 봐요.

0: 목 디스크가 있어서.
1: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2: 큰일 나요.
1: 거북목 이 뭐 후유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완화를 하려면 하늘을 좀 많이 보라고
0: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1: 벽에 기대서 네. 벽에 기대서 저기 목도 좀 젖혀있고 또 특히 잠자리 할 때 이 등 쪽에다가 베개를 놓고 목을 좀 뒤로 한번 젖혀놓으면
0: 좋아져요.
1: 노래 한 곡 들으면 그래도 좀 약간 어깨가 좀 풀린다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전수현 씨는 감성이 좀 풍부하다. 네. 감성 휴식형이다.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가물래가 올랐죠. 아, 꿈을 이루어진다면 유럽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받겠다라는 당신은?
0: 당신은요. 모험 여행형입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경험이 삶의 활력이 되는 사람인데요.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낯선 길에서도 즐거움을 찾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앞으로도 설레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인생은 더욱 다채로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1: 맞아요.
0: 난 호기심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지난주에도 호기심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1: 낯선 곳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네. 제 지인이랑 같이 했는데 그 지인도 약간 좀 몸이 불편한 친구예요. 그래서 강원도 쪽 가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집이 있더라고, 중국 음식점이. 네. 갔더니 또 계단이야. 오. 그래서 문 앞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잠깐 배달 좀 가능합니까? 배달했는데 또 그 음식점에 있는 친구가 한 다리 건너서 또 저랑 아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어디서든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저는 볶음밥, 제 친구는 짬뽕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 낯선 곳에 가는 게 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럼 뭐 또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음식점 가가지고 다 얘기하면 또 도와주는 분들 많으시니까 해서 아 올여름도 좀 덥긴 덥지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유럽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리 월드컵 때 그랬잖아요. 뭐 벨기에 네. 그리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막 그러면 아, 저 나라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가 살아생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렇게 또 가보고 싶지.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무조건 가야죠.
1: 가보고 싶어요.
2: 이태리 양보 안 했지.
0: 그럼 그럼. 네.
1: 이태리 가서 오리지널 피자 한번 먹어.
0: 저는 1박 2일에도 갔다 올 거예요. 지금 3박 4일이잖아요. 굉장히 긴 거예요.
1: 자, 그래요. 우리 원미연 씨하고는 일주일 휴가와 맛있는 삼시세끼를 선택한 당신은?
2: 당신은 완전 충전형입니다.
1: 아, 충전형.
2: 화려한 여행보다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이 더 소중한 사람인데요. 아무 걱정 없이 푹 자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네. 평소 책임감이 강해서 쉬는 날에도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 여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루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0: 그렇게 한번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1: 원면 씨는 벌써
0: 얼굴이
1: 걱정해.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하지.
2: 그럼 누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지? 누굴까? 우리 딸일까? 남편일까? 막 이제 청소는 남편이 설거지는 당연히 할 거고 막 이런 어떡해요. 생각하고 있었네요. 배달 음식 좋아. 막 이러면.
1: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휴가가 진짜 휴가인데
2: 원래는요.
1: 가면 또 뭘 구경해야 되고
2: 맞아요.
1: 또 어디 또 가야 되고 또 뭐 먹어봐야 되고
2: 뽑아야죠. 네. 호텔비 네. 나와야죠. 네. 뭐. 네.
0: 쉽지 않은 여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이란 자체가 그냥 주는 그죠? 행복감이 있어요.
1: 이게 준비할 때하고 어딜 갈까 고민할 때가 제일 행복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오늘 휴가를 못 떠나신 분도 또 휴가가 없다는 분들도 그냥 잠시 시간 내셔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휴대폰도 좋고 뭐 컴퓨터도 좋고 하니까 올 한 해 가볼 만한 여행지 이렇게 검색해보면 쫙 나오거든요.
2: 좋아요.
1: 영상만 다 보면 거의 마치 갔다 온 듯한 그런 느낌 드니까 그렇게 해서 시원한 올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로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0: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여름밤에는 열대야이기 때문에 더우니까 시원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뭐야, 이 마당에 나가가지고 수박 먹고 참외 깎아 먹고 또 복숭아 먹고 선풍기도 없고 뭐야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부채하고 물 담그고.
2: 네. 그러면 정말 열대가 날아가긴 해요?
1: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참 억지로 견디는 거죠.
3: 여름밤에 페스티벌 같은 거 콘서트장 가면은 밤새 이렇게 놀고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춤추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힙합 노래 되게 좋아하고 신나는 음악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치맥하면서 밤새 정말 기분 완전 좋아요.
4: 저번 주 주말에 캠핑카 타고 5박 2일로 이제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네. 일반적 여행이 아니라 해변까지 뛰는 러닝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의랑내변에서 뛰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가서 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정동진에서 뛰고 이렇게 무박일로 뛰는데 아 재밌었어요. 여름밤에 남들은 뭐 이렇게 치킨이나 뭐 맥주 먹으면서 그러고 맞아요. 지낼 때 보통은 뭐 주로 뭐 연인들끼리 놀거나 커플들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저희는 여러 사람끼리 어울려서 동지애도 다지고
2: 그것도 밤에?
4: 네, 밤에 저희는 남한산성에서 달빛 보면서 뛰었거든요. 달빛 아래서 그게 여름밤에 땀 쫙 빼니까 더 색다른 기분도 들고 네. 아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5: 작년에 남자친구랑 인천 가깝거든요. 네. 그날 저녁에 같이 밤바다 보고 조개구이 먹고 그러고 각자 집에 갔는데 네. 그 밤바다가 되게 멋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냥 배 한 척이 그냥 놓여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두 시간만의 차로 그때 이렇게 썰물 돼가지고 그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달빛 있고 이러니까 그 밤바다 소리도 좋고 배도 왠지 멋있고 그래서 좋았어요.
6: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2: 우와, 밤에.
6: 네, 몸부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2: 몸부림이 뭐예요?
6: 또 모래에다 이렇게 심지 박아놓고 네.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막 몸부림을 치듯이 해서 그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터지는데 그게 제일 비쌌는데 가격이. 뿅 싸가지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싸구려고.
2: 대학 시절 때 하신 거예요?
6: 네. 백리포, 천리포, 말리포, 하감포 해수욕장.
2: 하감포 해수욕장.
6: 거기 가면 물 조금만 들어가면 얕은데 병풍처럼 바위가 있어요.
2: 네네.
6: 좀 저 해변가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 뒤에서 여자친구 뽀뽀도 한번 해줘. 그런 추억도 있죠.
2: 이야.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여름밤의 추억입니다. 여름밤의 추억. 어릴 적 여름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모기장이.
2: 아, 모기장. 맞아요.
0: 야,
2: 모기 향도 있었고.
0: 모기장 안으로도 있... 모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해가지고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모기장 치고 자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7: 없죠. 요즘은 뭐 전자매트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네. 그냥 모기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모기 죽지는 않는데 모기들이 이렇게 막
2: 힘을
7: 이렇게
2: 못
7: 힘이
2: 써.
7: 없어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8: 찌를 힘이 없나 봐.
0: 근데
8: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0: 우리가 모기장이라든가 좀 집안에 갓 그 텐트 조금만 그래도 이렇게 치고 나서 그 안에서 잠이 잘 오는 이유가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이라고.
2: 아, 그래요?
0: 그만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까 원미연 씨 얘기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맛있는 거 먹어줘,
2: 먹여줘.
0: 재워줘, 다 해주니까 그렇게 편안함이 없다고. 근데 진짜 여름밤에 추억하면 어렸을 때 모기장 정말 편안하게 잠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모기 물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원미연 씨 어떠세요? 어린 날.
8: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모기장이 우리 딸 넷은 모기장에서 잤거든요. 진짜 큰 모기장이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서 주무신 거야? 그 모기 우리 엄마한테 다 물린 건가? 나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난 거예요.
0: 안방에는 모기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8: 없었어요.
7: 근데 희한한 게 뭔 줄 알아요? 예,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같이 모기가 딱 출몰하면 엄마는 안 물어요. 엄마는 안 물어요.
8: 아이들한테만.
7: 아이들 거다? 아, 진짜요?
0: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
7: 그 빈도수가 좀 낮았다.
0: 물린데 안 물린 척하고 그때 애기들 앞에서 엄마 아빠 예. 막 그러지 않았을 텐데.
8: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땀을 얼렸을 때 많이 흘리잖아요. 그 땀 냄새를 맡고 이제 그 모기들이 많이 아무래도 예 그렇게.
7: 엄마들은 땀을
0: 좀 흘리고.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너 혈액형 뭐니? 그 목이 많이 물려 이렇게 막.
7: 삐역 많이 물려. 저 삐역인데 많이 물려.
8: 뭐요? 저는 주택 살았거든요.
0: 네.
8: 밤 밤새 무슨 잡벌레들 뭐 찌르 쪼르 짠 찌르 쪼르 쪼르 찌찌찌 아주 그냥 잠을 잘만 하면 그리고 왜 잠들만 하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어, 그 순간이 있어요.
0: 계속 신경 쓰이죠.
8: 찌르 찌르 찌르 찌르 막 이렇게 저 그 풀벌레 소리가 생각나요.
7: 저 너무 공감되는 게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조경들이 잘 돼 있어서 진짜 그 온갖 풀벌레 소리가 다 들리는데 문을 열어놓잖아요. 진짜 지금 하신 뭐 찌르 쪼르 뭐 쪼르 뭐 이런
8: 맞아요.
7: 소리가
8: 있어.
7: 와, 또 개구리 소리까지 개구리. 해갖고 소리가 진짜 너무 커서 문을 열면 진짜 잠을 못 자요.
8: 아니 그리고 개구리가 처음에는 개굴개굴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제 개구리가 이제 새끼들을 많이 나오고 여름에 이제 다 저기가 되면 굴개굴개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7: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0: 굴게 굴게 굴게 굴게. 아.
7: 굴게 굴게야 되면 개구리가 되네.
8: 한꺼번에 안 울어.
7: 와, 저는 여름밤에 추억하면 뭐니 뭐든 캠프파이어가 아닌가
0: 캠프파이어?
7: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학교 때 끼 있는 오빠들 그 기타 하나 들고서는 막 현란한 막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고 비바람이 지는 바다
8: 수건 돌리기
7: 넣고 막 이러면서 막 게임하고 폭댄스하고 막
8: 참, 수건 돌리기 그 교회 오빠가 혹시 내 뒤에도 놓고 가지 않을까 그렇죠. 막 걷는질 하면서 이 오빠가 다른 애한테 놓고 가네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0: 얼마 전이 아주 한 몇 년 전에 우리 노래 선물 초대 손님으로 박인희 씨가 나오셨어요.
8: 아, 네, 박인희 선생님.
0: 저는 이제 생소하니까.

0: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고 본인이 이제 라이브를 한곡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부른 노래가
1: 모닥불 피워놓고
0: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이 부른 거 부르나 보다 했는데 그분 노래
2: 직접.
0: 그러니까
3: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엄마가 성근의
0: 섬지박이
3: 섬지박이
0: 그래서 히트곡은 불렀고 근데 이제 뭐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방송에 힘들어서 그리고 외국 나가서 좀 잠시 살다 왔다고 하는데 아 그런 노래 들으면 진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그때 어디 장소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던까지 다 기억난다라는 게
2: 진짜
0: 그게 참 추억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요즘에는 캠프파이어 많이 하나요? 저는 요즘에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서
0: 캠프파이어 하는 곳은 하는데 오. 요새는 워낙 또 뭐 산불 조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 캠프장
2: 될 수 있는 데만 아, 예전에 진짜 그런 추억들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는 우리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 하면서 장기 자랑도 또
0: 맞아요.
2: 굉장히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진짜 아니, 저 1등하고 맨날 상품 타고 막 이랬었는데
0: 우리는 수학여행 갔을 때 야 시내로 가자 그랬는데 경주에 가잖아요. 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시내라는 팻말이 있어요.
2: 어, 맞아요. 좀 봤어요.
3: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0: 시내가 이쪽이니까 절로 가.
2: 시내죠.
0: 아니 이게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 뭐 다운타운, 업타운 이렇게 표지가 있는 건 봤지만
2: 시내.
0: 아니 서울 돌아다니면서 시내라는 팻말 본 적 없잖아요. 하도 밤에 가게 문 두들겨가지고 여기 시내가 어디입니까? 네. 시내가 어디입니까? 물어봐서 근데. 아,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것도 여름밤의 또 추억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여름밤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엠플라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옥탑방.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 있는 두 여자 가수 원면식으로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여름밤의 추억입니다. 여름밤의 추억. 여름밤의 추억 중에 또 휴가지에서 추억도 있을 것 같아요. 휴가를 떠났을 때. 바닷가 찰랑찰랑.
1: 저는요. 그 지인이 사는 데가 제천이었거든요. 네. 제천을 충북 충청북도 쪽인데 저기 거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맞아서 친구가 놀러서 갔는데 이제 밤에 여름밤에 그 어머님이 이제 친구들 왔다고 네.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면서 삼계탕을 이만큼씩 엄청 크게 해주시고 이제 맥주를 한 짝으로 그냥 쫙 해서 친구들 한 그때 대여섯 명 갔는데 너무 놀래 그걸 먹는데요 반딧불이. 저 반딧불이를 처음 봤어요.
0: 반짝반짝.
1: 와, 근데 진짜 네. 반짝반짝. 근데 진짜 한 수십 마리가 그러면서 마치 야광쇼를 보는 듯한 그러면서 맥주와 그 삼계탕과 반딧불이와 여름밤에.
0: 삼계탕하고 맥주는 잘 안 어울리는데 궁합이 잘 안 맞는데.
1: 근데 그 어머님이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러는데 그 반딧불이와 함께 그럼 또 하늘에서 또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지는 느낌이잖아요.
0: 이야, 그 기분 저도 알아요.
1: 와, 제가 마치 환상 어떤 그 나라에 가 있는 느낌.
0: 맞아, 맞아, 맞아.
1: 그 삼계탕이랑 맥주를 보면 현실인데 그 반딧불이랑 하늘의 별을 보면 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듯한 느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반딧불이가 얼마나 예쁜지 한 번도 못 보셨죠?
2: 봤어요.
1: 아, 보셨구나.
0: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봤죠.
1: 전 처음 봐가지고 그때.
0: 별 얘기하니까 저도
1: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강원도 강릉에 가면 좀 언덕배기로 올라가가지고 웰컴 투 동막골의 배경이 됐던 대기라는 곳이 있어요. 왕산. 거기 가면 안반대기라는 곳이 있거든요. 와, 별이 그냥 쏟아지는데.
2: 지금도요?
0: 지금도 날씨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1: 아, 진짜. 근데 끝내주더라고요.
0: 거기 현지 애들이 가라고 그래야지 돼요. 보름달 뜬 날은 안 보인대요. 달이 밝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인대요.
1: 아주. 그러니까 그렇죠.
0: 달이 밝지 않은 날이 별이 더 빛난다는 거야.
1: 맞아요.
0: 갔는데 저는 정말 스타워즈 영화 보셨나요?
1: 그렇죠.
2: 봤어요.
0: 스타워즈 영화.
1: 똑같아.
0: 이게 자막이 나오면 스타워즈 영화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났던. 아.
1: 정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느낌? 그래서 별이 사람들이 별이 쏟아지는 이런 노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서울에선 별이 하나 보일까 말까 하는데 진짜
1: 너무 그 시골에
2: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시골을 가서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목이 많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해결이 어렸을 땐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제가 맨 처음에 갔었던 곳이 사이판을 가봤는데 거기가 바다가 연결이 돼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1: 네.
2: 아침에 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저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둘은 자는데. 그래갖고 이제 바닷가를 나갔는데 그 해 뜨는 장면을 아무도 없는데 저만. 와, 그게 그 바닷가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0: 동네가 동네가 어디였나요?
2: 동네가 사이판에 어디 괌인지 사이판이었어요.
0: 네네.
2: 근데 그 장면에 주변에 난 누가 같이 나와서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만 있으니까 그 장면을 혼자 보는데 너무 붉게 타오르는 태형이 막 바다 한가운데서 올라오는데 야, 이게 자연의 힘이구나. 우리가 진짜 섭리에 따라야겠다. 그냥 순응하게 돼. 그런 거 있잖아.
0: 그쵸.
1: 뭔지 알아요.
2: 이거를 우리가
0: 모든 걸 반성하게 되고
2: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아빠랑 애기를 깨워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거 순간에 떠오르잖아요.
1: 진짜 순간에 떠오르더라고요. 해는 정말.
2: 진짜 순간이에요.
1: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천천히 뜰 줄 알았는데
2: 수면에서 올라올 때는
1: 올라오더라고요.
2: 금방이에요 진짜.
0: 저는 휴가지에서 여름날 추억이 또 하나 있는데 밤의 추억인데 휠체어 타고 바닷가를 갔어요. 그때 이제 고성 쪽이에요. 동해바다인데 고성이면 대한민국 최북단이거든요.
1: 맞아요.
0: 남한의 최북단인데 거기 가서 뭐 먹을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전단지를 하나 준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중국 음식이. 그래서 배달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모래를 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족들끼리 송이하고 다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는데 친구들이 짜장면 먹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바닷가를 간 거예요.
1: 네.
0: 근데 저는 뜨거운 거 이게. 햇볕이.
2: 그렇죠.
0: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제 아내에게 손을 막 흔들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오빠
2: 너무 좋아.
0: 나는
1: 아주 괴로워서
0: 나 안녕 막 이런 줄 알고 그랬는데

0: 계속 그래 대답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앉아 있었어요.
1: 너무 힘드셨겠다.
0: 움직이지 못하는 거 휠체어 받고.
1: 세상에.
0: 그래서 짜장면 그릇을 드니까 여기가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국이 남고 나머지 빨갛게 돼 있는 거야.
2: 익었구나.
0: 그래서 거의 뭐 반 화상을 입어가지고 저녁 밤새도록 송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감자를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반은 이제 거기 뭐 닭볶음탕에다 놓고 반은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허벅지에다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냈던 아주 그냥 막 껍데기 벗겨주고
2: 그럴 때 2시간 정도면 휠체어에다가도 큰 파라솔을 하나 이렇게 태워놨어야
0: 꽂아놨어야 되는데
1: 생각 못 하신 거지.
0: 지금 생각하면 지금 짜장면 먹으면서도 항상 그 여름 바다가
1: 근데 저 일로 좀 와봐 이랬더니 어머 자기야 반갑지 좋아
0: 빨리 와 그러니까 아 알았어 오빠 재밌게 놀아 막
2: 아니 나는 바닷가에서 그 바나나 타잖아요.
0: 바나나 보트.
2: 바나나 보트. 그걸 네. 어떤 분이 재밌다고 한 10바퀴를 돌더라고. 난 솔직히 보면서 아 저렇게 한 시간을 저렇게 저걸 타네 그랬는데 그분이 밤에 울더라고.
0: 왜요?
2: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두 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알로에를 막 진짜 두껍게 발라갖고
0: 어디가 부풀어 올랐나요?
2: 얼굴이 얼굴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 빨갛게 어제 낮에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우후 막 난리 났더라고. 밤에 보니까 진짜
1: 아니 그 저 아는
2: 매니저였는데
1: 그 바나나 보트 말고 저희 이제 그 모터 보트를 탔는데 그 아는 분이 남자분이랑 둘이 다 그러니까 오빠죠. 그 오빠랑 그리고 친한 오빠들이랑 저희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오빠가 절대 타기 싫다고 했는데 저희 꼬셔서 탄 거예요. 네. 이 여기서 바닥에서 이걸 안 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고 타갖고 진짜 슉 막 도는데 진짜 빠르게 돌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위로 튕겼다가 이게 배가 딱 가라앉는 바람에 안 타겠다고 하신 분이 올라갔다 내려앉아서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0: 조심해야 돼요.
2: 그러니까.
1: 근데 꼭 그렇게 다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있으면은 안 타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있고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2: 맞아요.
1: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진짜 병원까지 모셔서 극진하게 모셨다. 아까 화상 입은 그런 막 발라주고 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분 아주 극진하게 모셨다. 또 그런 그러니까 추억들이 됩니다, 있네요.
0: 이 추억이라는 게 재밌었던 일도 있지만 힘들고 고생했던 게 더 추억에 남는다라는 거.
2: 누구한테 또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물가라는 게.
1: 되게 조심스러웠더라고요.
0: 자, 올여름이 끝나기 전 꼭 하나 해보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꼭 하나 남기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1: 저는 공포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공포체험.
2: 네. 이야 아직도?
1: 오 진짜 저 예전에 한번 제대로 학교 때인가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 네. 그 수련회 때 그걸 제대로 못 해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조카랑 또 우리 조카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친구들끼리 그래요. 너 뒤에 뭐 있다고
1: 그만해.
0: 옴미 씨는 어떠세요?
2: 아 저는요 그 남해 바닷가를 가면은요 남해 섬이 보이는 아침이 보이는 그런 호텔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저는 아침에 동 트는 걸 가족이 함께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그때는 혼자 있었지만
1: 역시 또 산세트 이번에 이제
0: 호캉스를 누리고 싶다.
1: 가족들과 함께
2: 거기 그래요. 진짜 바다가 섬들이 너무 예뻐요. 막 작은 섬 큰 섬 이렇게 하고 아침에 싹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그걸 딱 보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1: 야 좋다.
0: 네.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가수 원맨 씨그로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름밤의 추억이라는 수다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수다 두 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그래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정석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여름날의 추억.

월요일에 함께한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이승환의 물어본다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부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 107번으로 영상통화를 걸면 상담사가 중간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대신 전해주죠. 상담사는 장애인의 수어를 상대방에게 말로 들려주고 상대방의 말을 장애인에게 다시 수어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로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의 휴대폰에 107이라는 번호만 떴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네요. 앞으로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지금 청각, 언어장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해요 라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글자를 본 상대방은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해도 휴대전화에 알림이 남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있는데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장애인의 수어를 문자로 전송하는 기술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언어장애인과의 소통이 훨씬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백지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방학 중 틈새 돌봄 살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수성 반다비 체육센터가 다음 달 정식 개관한다는 소식과 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채용 편의점 CU 함께 가게 6호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지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을 접하면서 또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인들을 보는 그 시선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거, 그리고 어떤 공공장소나 이런 데를 가도 장애인들에 대한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 나라가 그 국민들이 여전히 그 장애에 대한 인식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같이,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우리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다, 또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요.
1: 네네.
0: 이 방학이 되면은 맞벌이 가정은 물론이고 아이 키우는 집들 상당히 바빠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학교 수업 또 돌봄 교실, 방과 후 활동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하루 일정이 채워지는데
0: 네.
1: 방학이 시작되면은 이틀이 느슨해지고요. 또 이게 맞벌이 가정은 이제 부모가 출근한 뒤에 또 아이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또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준비해야 하겠죠. 학교 돌봄 교실도 이렇게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정원과 운영 시간이 다르지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혼자 긴 시간을 보내기 어렵고요.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끼니를 뭐 간단히 때우거나 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한 달 남짓이라고 해도 이렇게 맞벌이 가정에는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방학 중에 이제 오전 시간과 식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학교 돌봄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 돌봄으로 채우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를 마을의 돌봄 시설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방학 중 틈새 돌봄인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업입니까?
1: 이건 뭐 어떤 새로운 시설을 짓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와 또 다 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방학 동안 늘리고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0: 네.
1: 네, 이들 시설은 이제 학기 중에는 주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방학에는 오전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서 문을 여는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0: 예.
1: 학교 안에 그 돌봄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시간을 이 동네 기존 돌봄 시설이 보완하는 그런 구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는 27일 그 바로 오늘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합니다. 이어서 12월 21일부터 또 내년 1월까지 겨울방학에도 시행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계속 운영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약 이제 5,600개 정도의 마을 돌봄 시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2,500곳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이제 계획된 규모가 확보가 된다면 방학마다 초등학생 한 2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참여센터는 모두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건가요?
1: 네. 이렇게 이제 운영 형태는 틈새 돌봄센터 또 점심 돌봄센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한 1,500곳은 틈새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간식과 점심 또 저녁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맞는 그런 온종일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0: 예.
1: 네, 나머지 1,000곳은 점심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또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죠. 여기는 이제 오전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또는 다른 방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점심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전국 2,500곳이 27일 날 오늘 동시에 모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역별 수요 조사, 또 인력 배치, 식사 준비 이런 것을 이제 먼저 마친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실제 운영일과 식사 시간 또 하루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시간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만약에 이용하려는 센터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기존에 지역 아동센터를 네.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이제 해당 지역 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도 이렇게 이제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맞벌이 가정이나 특정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0: 네.
1: 다만 이제 센터마다 그 여건이 다르죠. 공간도 그렇고 근무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바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이용료는 하루 최대 2천 원, 일주일에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가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센터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그래서 아니고 또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네, 식사를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갑자기 찾아가서 이제 이용하기는 좀 어렵겠고 네. 미리 신청하는 게 원칙이겠죠.
0: 그렇겠죠.
1: 네, 네. 또 신청해놓고 또 못 가게 되는 날이 생기면 그날이 되기 전에 센터에 미리 알려주셔야 또 센터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그 학교의 돌봄 교실이나 늘봄 학교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1: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운영의 장소인 것이죠. 네, 학교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지만 틈새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마을에 돌봄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학교 돌봄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이가 틈새 돌봄을 이용할 수 있고요.

0: 학교의 방학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마을 돌봄센터를 이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이제 직장과 가까운 센터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두 제도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학교와 센터를 함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동 방법, 또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각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늘봄 학교나 학교 돌봄 교실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요. 또 틈새 돌봄은 이용 가능한 센터를 먼저 확인한 뒤에 해당 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한쪽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마을의 돌봄 시설을 중심으로 방학 중 그런 돌봄 공백을 나누어서 보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같은 사업이라도 이 지역과 센터에 따라 이용 여건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시한 2,500곳은요, 전국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 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돌봄 시설이 많은 그런 도심에서는 여러 센터를 비교할 수 있지만 또 읍면 지역이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신도시 같은 곳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 두 종류의 시설도 평소 역할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 아동 센터는 주로 보호와 급식과 같은 여러 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는 동네의 그런 공공시설이나 공동공간을 활용해서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놀이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었죠. 이번 사업에서는 이제 두 시설 모두 방학 중에 이제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센터별 프로그램도 같지는 않습니다. 독서나 체육과 같은 그런 활동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식사와 안전한 보호를 또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근무 인력 또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에 따라서 하루 일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같은 틈새 돌봄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요.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표와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1: 그 외국에도 방학 동안 돌봄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0: 네네. 그 영국의 이제 그 방학 활동 및 식사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무상급식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요. 부활절이라든지 또 여름 또 크리스마스 방학에 무료 식사와 활동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식사만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나 미술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죠.
1: 예.
0: 예, 지방 정부가 사업을 맡고 또 학교와 지역 단체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상황도 반영하는데요. 농촌에서는 이제 이동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시에서는 이렇게 학교와 체육시설 같은 기존 공간을 활용합니다.
1: 예.
0: 예, 우리나라 틈새 돌봄이 우선 이제 오전 시간과 이렇게 끼니 공백을 보완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영국 사례는 예, 식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방학 프로그램으로 묶었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 우리 아이가 틈새 돌봄을 이용하려면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0: 네네. 먼저 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지정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전국 공통번호가 운영되는데
1: 네.
0: 번호가 이제 1522-1318입니다. 이 번호로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또 주변에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다면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센터에 연락하실 때는 이제 희망하는 날짜에 자리가 있는지, 또 실제 운영은 언제인지, 또 이용료와 신청서류는 뭔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음식 알러지가 있는지, 또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돌봄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돌봄 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1: 예.
0: 예. 만약에 이게 정원이 찼다면 대기 신청이나 혹은 인근에 다른 센터 이용이 가능한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참여 센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연락했을 때 자리가 없더라도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정 센터와 정부 공통번호를 통해서 이용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까운 센터의 정원과 운영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전국 공통번호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1522-1318번입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최성원의 노래 이어드리죠. 제주도의 푸른 밤.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2회 발달장애인 댄스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스스로를 표현할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르의 댄스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복지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고 대회는 11월 5일, 참가팀 모집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정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기반 안전교육과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서로의 장애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은 다음 달 26일부터 진행되며 교육 주제는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 인간의 본질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일산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의 수성반다비 체육센터가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센터에는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헬스장이 마련됐고 체육과 문화, 복지 기능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편의점 CU 함께 가게를 열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문을 연 매장은 대전에 처음 생긴 CU 함께 가게이자 전국에서 6번째입니다. 중증장애 근로자 2명과 비장애 근로자 1명이 함께하며 장애 근로자들은 각각 하루 4시간과 5시간씩 일합니다.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이 1박 2일 동안 춘천 일대에서 무장애 숙박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뇌성마비인과 가족 모두 22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에는 남이섬을 관람하고 배려프리 대형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물레길 카누 투어와 도예 핸드페인팅 만들기 등 이색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첫 소식은 흥겨운 댄스 대회로 시작해볼까요?
3: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2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댄스 대회에 나설 참가팀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 예, 그러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대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발달장애인이면 팀을 꾸려서 참가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장르의 댄스 공연을 무대에서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이 표현력과 협동성, 창의성, 무대 구성을 두루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예, 이번이 그 두 번째 대회인가 봐요?
3: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데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참가팀 모집은 9월 18일까지고 대회는 11월 5일 충주시 호암예술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2: 네, 그 대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요?
3: 네, 복지관은 이번 대회를 참가팀끼리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축제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의는 광역복지팀 전화 043-856-1100번으로 하면 됩니다.
2: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울산에서는 시각장애 가정을 위해 특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 주시죠.
3: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손잡고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과 청소년 가정이 대상이었습니다.
2: 네, 안전이 그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에게는 대처 방법이 막연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아주 뭐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서요?
3: 특별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체험이었습니다. 좀 되게 특별하죠. 이 가상공간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을 확인을 하고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겪어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2: 예.
3: 말로만 듣던 안전수칙을 감각으로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그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됐네요.
3: 이제는 쿠킹 클래스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는 가족이 한 팀이 돼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발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면 좋겠어요.
3: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관 관계자들도요. 앞으로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여러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좀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족이 안전하고도 배우고 또 축적도 함께 쌓는 추억을 쌓는 그런 자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일산에서는 집단 동료 상담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3: 경기 고양시의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2: 네, 이 집단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프로그램인 거죠?
3: 예, 맞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장애 경험과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끼리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힘을 기르도록 그런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 기초 과정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 네,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숙박 없이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한동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 감정 해방 같은 모두 6가지로 꾸며졌습니다.
2: 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안내 드리면요. 고양시에 살면서 동료 상담에 관심 있는 장애 당사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산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복지카드 사본 같은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고요. 문의는 자립생활팀 전화 031-906-3095번입니다.
2: 네. 대구 수성구의 반다비 체육센터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네요.
3: 대구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에 들어선 수성반다비체육센터가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2: 네. 그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먼저 했다면서요?
3: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수영장과 헬스장을 먼저 열어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좀 보완을 하고요. 안전시설을 더 손본 뒤에 정식 개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 네, 이 수성 반다비 체육센터가 대규모의 수영장도 갖추고 있다면서요.
3: 네, 25m 5개 레인 규모의 엄청 큰 수영장과 헬스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에 만촌책문화센터와 수성가족센터도 함께 들어서서 운동만 하는 곳은 아니다. 문화와 복지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누리는 공간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3: 프로그램은 성인 수가 수영과 장애인 수영, 초등학생 수영, 또 아쿠아로빅까지 모두 48개 반이 열리는데요. 일반 수강생 모집은 온라인 추첨으로 이제 이미 마감이 됐고요. 장애인 프로그램은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참여하기 전에 장애 특성과 운동 능력을 살펴보는 맞춤 상담도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자, 대전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CU 함께 가게 첫 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죠.
3: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편의점 CU 함께 가게 6호점을 열었습니다. 대전에 처음 생긴 매장이자 전국에서 6번째입니다.
2: 네, 근데 대전 어디에 문을 열었습니까?
3: 일단 유성구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안에 문을 열었는데요. 연구동 1층 두 곳에 모두 63제곱미터 규모로 꾸며졌고요. 한 곳은 사람이 계산하는 유인점포고요. 아. 또 다른 한 곳은 무인점포로 운영이 됩니다.
2: 그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3: 중증장애 근로자 2명과 비장애 근로자 1명이 함께 일하게 되는 건데요. 장애 근로자들은 사람이 계산하는 매장에서 각각 하루 4시간과 5시간씩 근무하게 되고요. 주 5일 근무고 하는 일은 상품을 진열하고 채우는 일, 또 물품 검수,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내보내는 그런 관리, 계산대 업무 보조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네, 아이가 네브리싱을 시작으로 함께 가게까지 개발원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네요.
3: 그렇습니다. 함께 가게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가 네브리싱에 이은 개발원의 두 번째 일자리 모델이죠. 제주 매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6개 매장에서 14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건데요.
2: 네.
3: 첫 근무 때는 많이 긴장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가 하나하나 알려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런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이 뇌성마비인들과 춘천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면서요?
3: 네, 1박 2일 동안 춘천 일대에서 무장애 숙박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뇌성마비인과 가족까지 모두 22명이 함께 했습니다.
2: 네, 뇌성마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3: 평소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아서 멀리 나들이를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정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여행이라서 참여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틀이었습니다.
2: 네, 1박 2일 동안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3: 첫날은 남이섬을 둘러보고 문턱이 계단 없이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물레길에서 카누를 타기도 하고요.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넣는 그런 도예 핸드페인팅까지 이색 체험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2: 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3: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참여자들이 서로 여행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그런 교류장이 됐는데요. 복지관도 이번 여행이 뇌성마비인 가정의 문화적 소외감을 허물고 또 삶의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2: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바다새의 노래 이어드리죠. 바다새.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장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결정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가 1,320원이었으니까 380원 인상됐는데요. 비율로 계산해보면 3.7%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급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23만 6,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유급 주휴 시간 포함했을 때 월 209시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최저 시급에 이렇게 산출한 209시간 곱해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결정된 최저 시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1: 최저임금을 규율하는 법률은 최저임금법인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0: 네.
1: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인데, 그런데 이 위원회는 다소 이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전체 27명의 위원이 있는데 세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9명,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9명, 그리고 어느 쪽 편도 아닌 공익위원이 9명, 이렇게 27명입니다.
0: 예.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별위원이라고 해서 주요 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3명이 더 들어가는데 다만 이분들은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0: 네.
1: 구조상 뭐 노동계는 많이 올리자, 경영계는 그렇게는 못 올린다 하면서 이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그치. 매년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0: 근데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통과됐죠?
1: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장관한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정 심의 기한이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7월 14일에 최종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결국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넘기게 된 거죠.
0: 그렇네요.
1: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해가 1988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 심의 기한이 준수된 것이 고작 9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2022년에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할 때 딱 한 번뿐이었고요.
0: 네, 뭐 이 정도면은 법정 시한이라는 게 참 유명무실해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결정하는 제도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도 사실 매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뭐 장관이 고시만 제때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에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이 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정말 시간이 임박해지면 공익위원회 중재로 급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0: 그렇죠. 다시 최저임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최저임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이 최저임금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고요. 직원이 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아니면 사장님 혼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고용하는 갑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의 형태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일용직이냐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혹은 뭐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하는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최저임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0: 예.
1: 가끔 근로자와 임금 협의를 해서 적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강제적으로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공개 법령 중에서도 그만큼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죠.
0: 그렇군요. 그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신입이나 수습기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 않나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정한 일정 부분의 예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습기관 들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깎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예외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고요.
0: 네.
1: 그래서 1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 아하.
1: 그리고 일의 특성에도 영향을 좀 받는데요.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 적용이란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습은 일을 배우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결국 숙련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미숙련 상태의 신입 직원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단순 노무처럼 굳이 숙련의 개념이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이런 수습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0: 예. 그럼 단순 노무직은 어떤 업무들이 해당되는 거죠?
1: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해서 통계청이 공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9번으로 단순 노무 종사자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찾아서 예를 들어보면요. 택배원, 우편집배원, 가사도우미,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원, 그리고 건설 단순 종사원 이런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
1: 네.
0: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주휴수당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놓치기 쉬운 영역이라서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8시간을 추가로 붙여주는 겁니다. 다만 이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조건이 있는데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일주일 평균 15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0: 아.
1: 그래서 보통은 아르바이트 할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못 받은 임금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요. 일단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이상 일한 총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정한 소정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을 해야 됩니다.
0: 예. 자, 다음으로 시급 계산과 관련해서 밥값이나 교통비 같은 항목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1: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변경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전액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본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식대, 교통비, 상여금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성격도 꼼꼼히 확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일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꽤나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0: 네.
1: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무작정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보다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그리고 뭐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일정표 이런 자료들을 같이 가져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정확하고 수월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어요.
1: 그럼요. 뭐 처벌도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저임금이. 이게 결국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자만큼이나 실질적인 생존하고 좀 직결되는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최저임금에 타협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인건비용 등을 미리 좀 검토해보고 대책을 미리 세워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분들인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월 평균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장애인 일자리 유지라는 중요한 명분이 존재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각지대를 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적용 제외 조항을 없애자라는 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임금 보조 방식인데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대안적 방식입니다.
0: 네.
1: 장애인이더라도 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바깥에 놓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원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의 심리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선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남미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출사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밤 브라질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AI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며 경제의 큰 도약과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정유 해운업계와 회의를 열어 원유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7, 8월 원유 도입분을 지난해 대비 100% 이상,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해 당장 수급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조선이 홍해를 통항할 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의 최전선 책임자인 미군 중부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제한된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공습 중단을 권고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습 일시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최근 국방부와 합참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칠천도 대교 근처에서 물에 빠진 60대 남성이 119 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늑도동 앞바다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인근 해변에선 물에 빠진 10대 2명을 구하려던 5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휴일 전국 해변에서 익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2차 가해 사건 270여 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21개 업종에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 이행 현황을 또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 품목과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 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5에서 60mm의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돼 있고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누구나 잘난 사람을 보면은 부러운 생각부터 들기가 쉽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는 부족함을 느끼기가 쉽죠. 그런데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 강의에서 오랜 기간 축구 선수들의 피지컬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소병진 강사가 최적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여러분은 모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은 분은 농사에 맞게, 가정을 돌본 분은 그 삶에 맞게 몸이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가장 최적화된 결과입니다. 그 얘기에 순간 저도 일자목과 서순 승모근이 컴플렉스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흔적 같아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병진 강사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최적화돼 살아가고 있나요? 부끄러워하고 참고 식구들 건사하는 데 최적화됐던 몸이 이젠 어떤 것에 최적화돼야 할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멋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나는 어떤 것에 최적화돼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리도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퇴원한 어르신들의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에 긴급 지원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단기 집중 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현행 절차에는 최대 한 달가량 시간이 걸려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우려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긴급 지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에 맞는 노인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3일에서 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수사고는 여름철 바다나 계곡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통념과 달리 70세 이상 노인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익수사고 환자는 148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고 절반 이상인 76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비율이 69%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여름 물놀이뿐 아니라 일상시설에서도 익수사고 위험이 크다며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그만큼 늘지 않아 아픈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랜셋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인 질병 격차가 1990년에는 8.8년이었는데 2023년 10.7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14년으로 가장 컸고 한국도 11.6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요통, 우울증, 난청 같은 만성질환이 주요 원인이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투자로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전영록이에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텐데요. 매월 마지막 주 시녀들의 직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 나는 즐겁게 일하는 액티브 시니어 시간입니다. 잠깐 박창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시니어의 직업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초고령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노노 케어라고 하죠.
1: 네네.
2: 같은 중년이나 중장년이나 노년으로서 누군가는 가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로부터 받은 보수로 노년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1: 네네.
2: 이를테면 장년기 노년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는 건데요.
1: 네.
2: 그래서인지 요즘은 가사 도우미 일에 장년층, 노년층 여성이 참여하면서 시니어 직업 중 하나로 정착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아,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을 위해 가사 도우미의 직업 세계에 대해 세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가사 도우미라는 직업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긴 했죠. 시대가 변한 만큼 그 역할이나 처우면에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2: 먼저 가사 도우미와 비슷한 직업으로 제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
2: 두 직업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또 다른 점도 명확합니다.
1: 네.
2: 제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돌봅니다.
1: 아, 네네.
2: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환자분들이 그 대상자이거든요.
1: 네.
2: 보통 하루 서너 시간씩 이 돌봄을 받게 되는데요.
1: 네네.
2: 식사 준비와 보조, 세면과 목욕 보조, 또 청소와 정리 정돈, 세탁, 장보기, 또 뭐 간단한 조리 같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 네.
2: 말벗도 해주고요. 또 외출 시 동행도 합니다.
1: 네네.
2: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수죠.
1: 네네.
2: 하지만 가사 도우미는 대상 가정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가정입니다.
1: 네.
2: 가구주가 이 집안일을 챙길 여력이 없을 만큼 바쁜 가정이거나 또 가구주가 고령화로 인해서 가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1: 네.
2: 아무래도 고소득층이거나 이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가정이죠.
1: 네, 네.
2: 가사 도우미는 프리랜서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상대와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합니다.
1: 네.
2: 보통은 오전 오후식으로 서너 시간씩 일을 하거나요.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일합니다.
1: 아, 네, 네.
2: 하는 일은 청소와 세탁이 주 업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조리, 또 주방 관리, 다림질 같은 일도 추가로 하게 된다고 해요.
1: 네.
2: 물론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많이 다르군요.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나 환자 개인을 돌보는 일이지만 가사 도우미는 사람이 아닌 가사 일반이 주 업무라는 점이 다르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가사 도우미가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경제 성장에 따라 이 직업적 인식이나 처우 또한 달라진 게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네.
2: 과거에는 가사 도우미가 24시간 한 집에 살면서 가족들의 잡다한 것까지 다 챙겨주고 소위 일하는 아줌마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1: 네네.
2: 지금은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1: 네.
2: 편견이 사라진 만큼 직업인으로서의 인격적인 대화 처우는 기본이 됐죠.
1: 네.
2: 또 예전과는 달리 뭐 외국인이 아닌 이상은 대다수가 입주 도우미가 아닌 출퇴근 종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1: 네.
2: 게다가 요즘은요.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또 세탁은 세탁기가,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대신해 주는 시대인 만큼 이젠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든 직업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과거에는 연령

0: 50대가 좀 낮은 편이었지만 지금 다릅니다.
1: 네.
0: 종사자 연령 대다수가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고요. 그중에서도 60대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1: 네, 직업인으로서의 대우도 나쁘지 않고 일 자체도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집안 살림 경험이 많은 시니어 여성들로서는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겠어요. 근데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엔 그게 관건이겠네요.
0: 네, 대도시라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1: 네.
0: 아무래도 처음 일하는 사람일수록 전문 용역 업체나 직업 소개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다만 직업 소개소는 단기 일자리를 알선해 줄 경우 소개 수수료가 일일 기준 보수의 10% 약 만 원 선이라고 하거든요.
1: 아.
0: 또 일부 알선 업체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2개월치 보수의 10%를 수수료를 미리 한 번에 받는 곳도 있다고 해요.
1: 아.
0: 다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또 소개로 이렇게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에 어려움은 없다고 하는데요.
1: 네.
0: 무엇보다도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보수일 것 같아요.
1: 네.
0: 가사도우미의 보수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시급제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1: 네.
0: 다만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소도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서울에서 일할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00원에서 2만 원 선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일하면 하루 보수는 10만 원이고요.
1: 네.
0: 경력이 있고 또 한 가정에서 장기간 일할 경우에는 11만 원을 받기도 한답니다.
1: 네.
0: 가사도우미는 일의 특성상 오전, 오후 4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일터도 많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1시간당 보수는 전일제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1: 아.
0: 그래서 보통은 4시간 정도 일할 경우 7, 8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1: 네.
0: 다만 가사도우미의 일의 특성상 요즘은 매일 일하는 자리는 좀 드문 편이라고 하네요.
1: 네.
0: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가정이라도 보통은 주 2일 아니면 3일씩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1: 네, 전일제로 주 3일만 일을 한다고 해도 한 달 기준으로 합산하면 120만 원이 넘는데요.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의 자율성도 있어서 특정 전문직에 종사해온 입장이 아니라면 또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건강한 시니어라면 선택을 해도 좋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10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70세 여성을 만나보았는데요.
1: 네.
0: 이분은 남매를 출가시킨 후에 60세에 되던 해에 이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1: 네.
0: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가정에서 주 3일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한 가정은 중학생 자녀가 있는 중년 부부의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60대 후반의 노부부 가정입니다.
1: 네.
0: 이분은 과거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결혼 후 30여 년이 넘게 늘 6, 7 식구들의 가사를 책임졌던 분이에요.
1: 네.
0: 그러니 뭐 가사에는 프로 인생이죠.
1: 네.
0: 게다가 남달리 성격이 차분하고 음식 솜씨가 좋기로 또 소문이 난 분이에요.
1: 네.
0: 청소와 세탁 그리고 설거지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세탁물 다림질도 종종 해준다고 해요.
1: 네.
0: 두 가정 모두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크게 힘든 것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본래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1: 네.
0: 그날 할 일이 일찍 마무리되면 한두 시간 또 일찍 귀가하기도 한다고 해요.
1: 네.
0: 아직은 건강하게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자신이 일해놓은 결과에 이 흡족해하는 대상 가정의 식구들을 보면 그게 또 보람이 크다고 하거든요.
1: 네.
0: 더욱이 중학생 자녀 둘이 있는 가정은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녀오면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곤 했답니다.
1: 네.
0: 그래서인지 늘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엄지척을 한다고 하네요.
1: 맛있다고?
0: 예. 네네. 이분이 하는 말이 남의 가정 일을 돕는다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깔끔하게 또 완벽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내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잘하겠다는 마음이면 장기간 인연을 이어가긴 힘들다 이렇게 말했어요.
1: 역시 그분이 10년 넘게 두 가정에서만 줄곧 일해온 이유.

0: 있군요. 먼저 상대를 만족시켜준다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일에 임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와 기본기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0: 네네.
1: 첫째는 신뢰입니다.
0: 네.
1: 타인의 가정에서 일을 하는 만큼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요.
0: 네.
1: 자신이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선입니다.
0: 네.
1: 둘째, 대상 가정에게 맞춰주는 서비스입니다.
0: 네네.
1: 집안일이라는 게 이게 뭐 사소한 것들 많습니다.
0: 네네.
1: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당 가정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 맞춤 서비스를 펼치는 게 정답입니다.
0: 네네.
1: 셋째, 이거 중요한데요. 입이 무거워야 한답니다.
0: 네네.
1: 타인의 가정생활 공간에서 하루 8시간씩 장기적으로 일하면 알게 모르게 그 가정 사적인 많은 것들을 듣고 알게 되거든요.
0: 네네.
1: 이럴 경우 말을 함부로 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죠.
0: 네.
1: 특히 부유층 주거단지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자칫 밖에서 말 실수하면요. 일하는 과정에 뒤에 불편한 일 만드는 꼴이 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를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0: 아, 네, 네.
1: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즘 어딜 가도 환영받는 시대잖아요.
0: 네, 네.
1: 더욱이 가사 도우미는 가정 내에서 살림을 대신해주는 역할이니까 요리를 잘하면 당연히 환영받습니다.
0: 네.
1: 그래서 또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중요한 끈으로 이어진다고 하기도 하네요.
0: 네네. 우리가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시대가 변해도 가사 도우미의 중요성은 더 커져만 가는 이유일 겁니다.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마지막 주 나는 즐겁게 일하는 액티브 시니어 코너 속의 코너로 가사 도우미에 대한 직업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용님입니다. 사랑님.

김용님의 사랑님 들어봤습니다. FM 104.9 메가리츠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주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모스트리 첼로 페스티벌인 서울 2026 패스에 초대합니다. 2026 패스에 초대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 공연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5분에게 2장씩 드리니까요.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날짜가 8월 10일 수요일 저녁이거든요. 서울 전화 368-1040으로 전화주시면 5분에게 2장씩 드리겠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호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호 교수와 함께 삶의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배우고 즐겨보겠습니다. 교수님과 전화 연결인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라디오 서당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9장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이 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14가지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0: 네.
1: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9장 장사숙 좌우명의 왈 범어를 필충신하며 범행을 필독경하며 장사숙 좌우명의 가로되 무릇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었게 하며 무릇 행실을 반드시 돈독하게 하고 공경이 하며 음식을 필신절하며 자획을 필해정하며 음식을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체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하며.
0: 네네. 그럼 뜻을 풀이해보겠습니다. 장사숙 좌우명의 가로되 무릇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었게 하며 무릇 행실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먼저 이 본문의 출처는 장사숙 좌우명이라고 나오는데요.
0: 네네.
1: 여기서 장사숙은 중국 송나라 때 장역이라는 인물인데요.
0: 네네.
1: 북송시대 대학자 명도선생 정

0: 강호의 문인이고요. 사숙은 그의 자입니다.
1: 아, 네네.
0: 본문의 말씀은 송나라 때 유명한 신하들의 언행을 모은 송명신 언행록이라는 책에 보이는데요.
1: 네네.
0: 소학가언 제5의 76장에도 소개되어서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1: 네.
0: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선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로 첫 번째로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었게 하라고 했는데요.
1: 네네.
0: 언행의 일치에 대한 말씀인데 말에는 거짓이 없어야 됨을 뜻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행실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것은 성실성에 대한 말씀인데
1: 네.
0: 행동에는 경박함이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1: 네, 네. 장사숙 좌우명이니까 장사숙은 이 글을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며 좌우명으로 삼아서 스스로 경계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말은 충실하고 믿음 있게 신뢰를 줄 수 있게 하라는 거고 행동은 성실하고 공경스럽게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이라는 뜻이지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다음 구절. 음식을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체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0: 네, 본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선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 세 번째로서 음식을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말은 자기 통제에 대한 말씀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식욕에서 절제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글씨체를 반듯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씀은 정성스러운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 글씨를 바르게 쓰는 것은 단순히 서예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순간에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의 과정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앞의 내용과 합해서 오늘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자신을 닦는 수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실, 먹는 음식 한 입, 쓰는 글자 한자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일상의 소중함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명구라고 하겠습니다.
1: 네, 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으뜸되는 욕구인 식욕을 절제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에도 절제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글씨를 보면은 마음가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하고 글을 쓸 때 바르고 단정하게 쓰라는 건데요. 말, 행동, 식사, 글쓰기 이런 생활에서의 태도가 바로 수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글씨는 자주 안 쓰니까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글씨 쓰는 일이 없어서. 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 주에는 전화위복인데요.
1: 네네.
0: 한자씩 보면은 구를 전, 재앙화, 할위, 복복입니다.
1: 네네.
0: 글자 그대로 풀면은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인데요.
1: 네.
0: 일의 국면이 좋은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네네.
0: 이 성어의 출처는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 관한열전인데요.
1: 네네.
0: 이 전화위복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사마천은 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중이 국정을 맡아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바닷가의 작은 제나라를 화물이 서로 통하고 재화가 쌓이는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만들고 백성들과 좋고 싫음을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0: 한 번은 관중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알며 위에서 법도를 지키면 육친이 굳건해진다. 예의와 염치가 느슨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아래로 내리는 명령은 물이 땅으로 흐르듯 민심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렇게 해서 이 관중의 말은 간결하고 실행은 쉬워졌다고 합니다.
1: 네네.
0: 그리고 그는 풍속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맞춰주었고요. 풍속이 원치 않으면 그에 따라서 없애주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1: 네네.
0: 이어서 사마천은요. 관중은 국정을 수행하면서도 화가 될 것도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할 것도 성공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바로 이 부분인데요.
1: 네네.
0: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힘쓰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날에는 뜻이 약간 변하여서 이와 같은 의지력보다는 전화위복이 될지 누가 알까 하는 말처럼 요행이 강조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1: 네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화를 바꿔 복이 되게 한다 하는 뜻으로 위기나 불행을 계기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죠.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 제9장 장사숙 좌우명예왈 범어를 필충신의며 범행을 필독경의며 장사숙 좌우명예 가로되 무릇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었게 하며 무릇 행실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필신절허이며 자회극을 필해정허이며 음식을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체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하며.
1: 네, 명심보감 입교편 9장 전반부입니다. 장사숙 좌우명에 가로되 무릇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었게 하며 무릇 행실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체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하며 금주의 명구였는데요. 다시 읽어보면서도 이걸 잘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0: 네.
1: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매거진에 있는 박종우의 라디오 서당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자께서도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이용복입니다. 그 얼굴에 햇살을.

0: 박혜성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대중가요 들어있는 그 시대 사회상 역사 얘기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한국가요해설자협회의 박혜성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성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이죠. 직후 귀향의 부푼 꿈을 실향민들에게 심어주었던 노래입니다. 강영숙 작사, 전호승 작곡, 1954년작인데요. 명국환 선생의 노래 백마야 울지 마라를 준비했습니다.
0: 네, 대중가의 주제로 사랑과 이별은 예나 지금이나 부동의 일인데 놀라운 건 휴전 직후 한동안은 고향과 어머니가 대세였어요.
1: 그렇습니다. 1950년대 말까지는 실향민들의 고향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요. 19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는 산업의 역군들이 각자 떠나온 고향과 어머님을 그리는 그런 사연들이 대세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고향이 어머니고 어머니가 고향이다 이런 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0: 요즘은 뭐 고향이 아무리 멀다 해도 한나절이면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사무칠 만한 그리움 같은 건 없는데 그때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할 만큼 유난히 더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백마야 울지 마라가 발표되던 그 1954년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는 총독부가 나서서 그렇게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보듬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온 자식들도 연로한 부모님 생각, 더구나 또 맞이일 경우에는 코찔찔이 동생 생각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잠시도 가시질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대중가요 속에 녹여져 있고 그 중심에 백마야 울지 마라가 있는 겁니다. 가사를 좀 볼까요?
0: 백마는 가자 울고 날은 저문데 거칠은 다관길에 주막은 멀다. 옥수수 익어가는 가을 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엉키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1: 네, 1954년 이 노래가 나올 때입니다. 갑오년이었어요. 말띠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말은 곧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시간 고향 가자 하고 마음이 졸르고 말이 졸르는데 날이 저물어요. 쉴 곳도 마뜩치 않고 고향 길은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냥 그 아득하기만 한 겁니다. 이것이 휴전한 지 약 1년 그러니까 1954년 그때 당시의 실향민들 마음이었어요. 전쟁 끝난 거 알아요. 이 땅 동강 나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내 고향이 지척에 있지만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남북한 접경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철원 고성 이런 곳에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나 철조만 거치면 바로 고향 갈 끼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모여 계시던 분들인데 이 실향민들이 못 가고 거기에 정착을 하셨던 겁니다.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절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0: 고향을 등에 두고 흘러가기는 네 신세 내 신세가 다를 게 없다. 끝없는 지평선을 고향이거니 인생을 새희망에 바라며 살자.

0: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1: 아, 먹먹하죠. 고향길이 그렇게 아득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 희망을 갖고 살자 이렇게 다독이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마야 울지 마라 이 노래를 이야기할 때는 실향민들의 허한 가슴을 관통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래가 본래는 3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미상관 형식으로 1절에서 말한 주막, 즉 요게 이제 쉼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3절에서 그 쉴 곳을 찾아서 좋은 꿈 꾸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희미한 등불 베는 마을을 찾아 오늘 밤 꿈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0: 네, 자고 나면 가게 될 거야 라면서 하루하루 희망의 불씨를 살리셨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오늘이 이제 6.25 휴전 73주년 되는 해예요. 이렇게 긴 세월 못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올해가 이제 벌써 올해가, 네. 오늘이 아니고 올해가 6.25 73주년입니다.
1: 그렇죠. 이제 20수년 전만 해도 편지라도 주고받자 그랬는데 10수년 전만 해도 가족들의 생사만이라도 알려다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 그래도 한 편 두 편 서려 있다 하시면은 이분들은 다 80대 중반의 고령이십니다. 제가 그 이산가족 상봉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도움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2026년 6월달 기준 최종 집계입니다. 상봉 신청자가 13만 4,553명 중에 생존자가 3만 3,057명입니다. 복잡하죠. 뒷수를 빼버리고 13만 명이 상봉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다가 10만 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원 3만. 기껏 3만 3천 명이에요. 그중에 1만 1천 명, 3분의 1이 80세가 훨씬 넘었고요. 또 1만 1천 명, 약 3분의 1이 90세 이상 되신 고령이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한 해에 이분이 3천여 명씩 별세하신다는 겁니다.
0: 네네. 저는 이산가족으로서 틈날 때마다 통일부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1: 네네네.
0: 정말 안타까운데 되돌아보면 정말 1985년 고향 방문단 교환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에 대면 상봉이 정례화되면서 21차례 대면 상봉과 7차례 화상 상봉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큰 희망을 가졌는데 2018년 21차 금강산 상봉을 끝으로 현재까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데 오늘의 노래 백마야 울지 마라는 명국환 선생의 데뷔곡인데 대표곡이 될 만큼 사랑을 받았죠.
1: 그렇습니다. 이저 역사를 품은 노래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연과 필연이 정말로 운명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첫째로 이 노래는 작사자 강영숙 선생의 필력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둘째로 가수 명국환 선생의 운명적인 행보. 끝으로 작곡가 전호승 선생의 애향 애국심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의 친화력 이 모든 것들이 운명처럼 이어집니다. 결국은 사람 관계가 매개체로 작용을 해서 한 시대의 역사를 담은 노래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0: 그런데 그 작사자 강영숙 선생의 함자는 많이 낯선데 대중가요 작사를 직업적으로 하시지는 않았나 봐요.
1: 알고 보면 굉장히 친숙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본명은 박노홍 선생입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거 걸작이잖아요. 애수의 소야곡을 썼던 이부풍 선생이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명작을 많이 남기셨는데 우리 조국이 분단이 심화가 되니까 그 한을 담은 노래가 또 있죠. 아하 산이 막혀 모두 시나요 가거라 38선 이 노래를 발표했고요. 또 휴전이 되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꿈을 담아서 실향민의 노래 바로 오늘의 노래 백마야 울지 마라를 썼던 겁니다.
0: 강영숙 이부풍 모두 박노홍 선생의 필명인데
1: 네.
0: 그럼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명국환 선생의 운명적인 행보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1: 황해도 연백 출생이시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이를 속이고 콩쿨 대회에 나갔다가 입상을 해요. 와 나 가수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그랬는데 세상 제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 어디 그 장남이 광대짓이야 라면서 노발대발하십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을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북에 홀로 계십니다. 피난길에 오다가 가족들이 그 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몸이 돼요. 뭐 배가 고프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해병특공대 자원 입대를 했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합니다. 휴전이 됐는데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망설여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놓고 반대하실 아버님도 여기 안 계시고 맞이? 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혼자 몸이었으니까. 아버님 불효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북녘 하늘에다 대고 꾸벅 절한 번 하고 악극단에 입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그때는 다들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전쟁 고아가 여기저기 보일 정도였으니까. 역사를 품은 노래 공통점 세 번째도 살펴볼까요? 사람 관계.
1: 네네. 네. 사람 관계가 정말 훌륭한 매개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악극단에서 가수 라예심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사연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신이 홀로 된 그런 사연을 주절주절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가수 라예심 씨가 듣고 있다가 어머머머 이 오빠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애향심이 가득한 친오빠 작곡가 전호승 선생에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로 전호승 선생이 들어보니까 오 믿을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사가 강영숙 즉 이부풍 선생의 역사의식 또 가수 명국환의 묘한 운명 거기다가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의 작곡가 전호승의 애향심과 그 동생 나예심의 안목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빛을 발한 결과 1954년에 백마야 울지 마라가 탄생한 겁니다.
0: 나예심 선생은 훗날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발표해서 크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죠. 그 따님이 디디디를 불러서 사랑받았던 가수 김일임 씨고요.
1: 그렇습니다. 작곡가 전호승 선생은 훗날 그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이 노래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또 발표해가지고 애향 애국심 최고의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명국환 선생 그리고 전호승 선생 이 두 분은요. 끝내 지척의 고향을 못 가보고 타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역사 그리고 실향민의 아픈 마음을 노래 속에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0: 네. 오늘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일을 맞아 실향민들의 사무친 그리움을 담아 발표됐던 1954년작 백마야 울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명곡환의 백마야 울지 마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요해수협회 박희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마다 각 방송국에서 열심히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남양 특집이었는데요. 주된 소재는 바로 귀신 이야기였지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여름 무더위도 날려버리던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했을 겁니다. 여름밤에 모기향 피워놓고 옥수수나 감자 쪄먹으면서 저승사자니 처녀귀신이니 몽달귀신의 구미호 이야기까지 듣다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더위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폭염이 한번 찾아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귀신보다 더 무서울 지경이지만요. 시원한 옛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숨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록의 저녁놀,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코미디언 이경규 씨의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중에서 상처와 기쁨의 줄타기라는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새로움과 식상함의 반복이다. 다들 롱런 했다고 했지만 나에게도 3, 4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 이제는 익숙한 인생의 리듬이다. 인기는 모래성이다. 정성스레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예방주사처럼 쌓인 상처들이 이제는 굳은 살이 됐다. 작은 상처는 견딜만하다. 하지만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는 걸 안다. 초량 초등학교 동문인 나훈아 선배가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다. 자신의 끝을 스스로 정했다는 점이 대단하다. 나에게는 다른 게 은퇴가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곧 은퇴다. 가장 큰 상처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래 맡은 프로그램이라도 하차할 때는 잠깐 관심을 받지만 뒤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진짜 두려운 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압박에 쫓기느라 좀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 다행히 그 속에서도 소중한 기쁨들은 있었다. 누군가 프로그램을 잘 봤다고 할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본 이가 팬이라고 하며 반길 때, 언젠가 해피엔딩이라고 쓰인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다. 인생에 행복한 끝도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줄타기하는 광대다. 어떤 끝을 만날지 모르지만 떨어질까 두려워도 끝까지 가야 한다. 더 큰 파도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단단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바니걸스의 파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온 가족을 TV 앞에 불러모으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이렇게 성우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지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쓸지언정 끝까지 봐야만 했던 그 드라마. 귀신 소재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KBS 전설의 고향. 오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시간에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남양 특집 이미지가 있어서 의뢰 한여름에만 방송한 것 같지만요. 원래는 주간 편성 단막극이었습니다. 첫 방송은 1977년 10월 18일 만이산 효녀 편이었지요. 기획 당시에 KBS 드라마 제작국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CG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은 고사하고 촬영한 영상에 효과음을 정교하게 입히는 편집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귀신이나 욕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게 큰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프로듀서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전파를 타게 됐지요. 이야기의 주요 소재는 한반도 전역에 구전돼 내려오는 민간 설화와 전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작가와 제작진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인터뷰해 이야기를 체록하기도 했고 시청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온 각지의 전설들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극적인 각색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갔지요. 주제랄까요? 내용의 대부분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과 사필귀장의 메시지가 많아서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해바라기의 여름방아, 그리고 허림의 별 이야기.

네, 호림의 별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그리고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당시 본방송 시간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TV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때 인기가 많을 때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10년 넘게 방송을 했으니 수많은 에피소드가 방영됐는데 여러분은 그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역시 전설의 고향하면 구미호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귀신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구미호 역할은 최고의 여배우들이 거쳐갔습니다. 1979년 한예숙 씨가 그 원조였고요. 이후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가 구미호 역할을 맡는다는 불문율이 생겼지요. 장미희를 거쳐서 고소영, 송윤아, 박민영, 신민아 등이 각자 개성 있는 구미호 연기를 펼쳤습니다. 구미호 시리즈 외에도 아마 내 다리 내놔 이 명대사로 유명해진 덕대골 이야기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80년대 초반에 처음 방영됐는데요. 이후 90년대 중반에 다시 리메이크된 적이 있었지요. 병든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아내 앞에 노승이 나타나서 덕대골에 묻힌 지 사흘 된 시체의 다리를 고아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알려줍니다. 아내는 한밤중에 무덤으로 가서 시신의 다리를 잘라오고 한쪽 다리를 잃은 시체가 그녀를 뒤쫓아오면서 내 다리 내놔 하고 외치는데 그 상황과 대사가 공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화장실이 집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보통 변소라고 불렀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변소에 혼자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꿔서 오줌을 지리는 아이도 많았고요. 혼자 못 자고 부모 사이에 누워서 잠을 청한 경우도 많았더랬지요. 이 방송 이후에 그 대사는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짓궂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노린다고 내 다리 내놔 이런 장난을 많이 치기도 했습니다. 아, 덕대골의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옛날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나 총각 처녀가 죽었을 때 정식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적대기에 싸서 대충 묻어둔 무덤을 덕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하춘하의 엄마랑 같이 갈래요, 문주란의 내 손 잡아줘, 김용만의 오늘 밤은 차차차, 그리고 봉봉사중창단의 지난 여름의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하춘화의 엄마랑 같이 갈래요, 문주란의 내 손 잡아주, 그리고 김용만의 오늘 밤은 차차차, 방금 들으신 곡은 봉봉 사중창단의 지난 여름의 추억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남양 특집 드라마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귀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존재가 찾아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지요. 각 문화권마다 저승사자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저승사자의 모습은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그리고 입술까지 새까만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얼마 전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의 저승사자 캐릭터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전형적인 모습은 사실 옛날부터 전해지던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 초창기 연출자인 최상식 PD가 직접 창작해낸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죽었다 깨어나셨다는 한 할머니께서 방송을 보고 내가 본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겼다고 증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70, 80년대에는 귀신의 피눈물이나 상처를 실감나게 표현할 특수분장 재료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엿에 빨간 식용색소를 섞어 쓰거나 케첩이나 팥죽을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고요. 촬영 장소가 주로 한여름밤 산속이나 공동묘지가 많았는데 달콤한 물엿 냄새를 맡고 온갖 벌레들이 귀신 배우의 얼굴에 달라붙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장면인데 벌레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서 연기하기가 참 고역이었다고요. 1977년부터 방영된 전설의 고향은 1989년까지 578회 방영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90년대 후반 여름마다 시즌제로 부활하기도 했고 2008년과 2009년에도

역시 안방극장을 찾기도 했지요.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KBS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전설의 고향 구미호편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토종귀신들이 가진 한많은 정서를 전래동화처럼 친숙하게 풀어냈던 전설의 고향. 그 소재의 매력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제작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올 날도 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추억의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김한선의 오늘 밤, 어우러기의 밤에 피는 장미, 그리고 템페스트의 지난 여름 세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요. 1982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보사부 조사 국민 41% 기생충 감염. 우리나라 국민의 41.1%가 기생충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생충 감염률 추이를 보면 71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이 84.3%나 되던 것이 생활환경의 개선과 채소 재배 때 인분 대신 화학비료의 사용, 우수한 구충약제의 개발 등으로 매년 줄어 76년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64.2%대로 떨어졌고 81년에는 41.1%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생충 종류의 다양성이나 감염률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것이다. 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체변 검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체변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자기 변을 담아 학교에 내면은 한 달쯤 뒤에 담임 선생님이 호명을 하셨습니다. 기생충이 적발된 학생들 이름이었지요? 그 명단에 들어있어서 무척 창피했던 기억이 나네요. 간혹 자기 변이 아니라 급하게 학교 와서 친구 것을 덜어서 내기도 하고 강아지 변을 담아냈다가 이상한 기생충이 한 무더기 나와서 망신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지요. 기생충이 적발되면 회충약 같은 구충제를 나눠줬는데 가을철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구충제를 사 먹는 게 연례 행사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하야로비의 밤은 우리의 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은 우리의 친구 하야로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덥지만 네,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신재동의 구구백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함께 살라이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고요. 치료를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발의 위험도 흔한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예방이나 초기에 다스릴 순 없는 걸까요? 당뇨발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합병증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도 아는데 당뇨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걸까요? 그만큼 예방이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0: 오늘은 당뇨병이 오를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합병증 당뇨발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형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고요. 심지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한 9% 정도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병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근데 65세 이상에서는 25에서 30%를 가지고 있는 성인병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당뇨병 인구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당뇨병이 10년, 20년 뭐 오래될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이 당뇨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 66% 그렇게 되고요. 또 실제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네 분 중에 3분,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혈당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 고혈당이 이제 노출이 좀 누적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조직이 좀 손상이 되고 혈관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런 합병증이 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그런 혈관의 노화나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당뇨로 인한 그런 합병증, 특히 이제 혈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나는 혈당 관리를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왜 이렇게 당뇨발이나 이런 합병증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뇨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이 당뇨병은 전신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할 정도로 합병증도 다양하잖아요. 특히 당뇨발의 위험도 높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이제 이런 못에 가는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면서 오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가는 혈관이 있는 눈, 망막, 망막변증이 있고요. 또 가는 모세혈관들로 이제 우리 여과 기능하는 콩팥, 콩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이 작은 발끝 부분,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당뇨발도 상당한 그 합병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당뇨발인 거죠?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무슨 뜻인가요?
1: 네, 이 당뇨발이라는 거, 당뇨병성 족부 변성은 이게 단순한 상처만 있는 거를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초 동맥 또 말초 신경병증하고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발의 전체적인 감염이나 또는 신부 조직의 파괴 궤양을 포함하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떤 감염 또 연부 조직의 감염, 그래서 더 깊숙이 이런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진행이 되면은 뼈까지도 안 좋아지는 골수염까지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러면은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농이 나오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당뇨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당뇨발의 위험을 한 번쯤 이제 겪는다고 하던데요. 정도의 차이가 클 수 있나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의 한 3% 정도에서 당뇨발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당뇨병 환자는 평생, 일생에서 한 20에서 30%가 한 번쯤은 이 당뇨발을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지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런 당뇨발 환자분들이 한 15에서 25% 정도는 또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당뇨발이 심각해지면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참 당뇨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데요. 그래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모든 당뇨발인 환자분들이 다 당뇨발로 인한 절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한 15에서 25% 정도가 당뇨발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절단으로 가는데, 그래서 빨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예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당뇨발의 증상은 어떨까요?
0: 근데 당뇨발은 이제 혈관하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데, 신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좀 딛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아프니까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고 좀 안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당뇨발이 있으면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좀 걸었는데 물집이 나고 막 고름이 나도 전혀 안 아파서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더 악화되고 또 농이 다 생기는데도 나는 잘 모르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당뇨발이 더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감각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0: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1: 네.
0: 물론 이제 혈관도 안 좋아지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 동맥에 이제 병변이 오고 또 말초 신경에 병변이 오는데,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스스로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이완을 하고 또 이런 거를 도와주고요. 또 혈관은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줘서 신경이 잘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두 개가 같이 서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악화돼서, 그래서 신경이 점점 악화되면서 감각을 못 느끼고 통증도 못 느끼고 이러면서 당뇨발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당도 높고 당 수치가 높을수록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건데요. 상처가 나도 회복이 더딘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우리 몸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재생이 돼서 살이 차고 이렇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은 혈관이 안 좋아서 그 상처 부위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고, 또 혈액 공급이 돼서 영양 공급이 되고 산소 공급이 돼서 상처가 재생이 돼서 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혈관도 악화되니까 피가 더 점점 안 가고, 그렇게 되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뭐 혈관이나 당 수치도 살펴야 하니까 검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어요.
0: 맞습니다. 특히 당뇨발은 발 자체만이 아니라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의 협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세균이 그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내과에서 항생제를 또 잘 써야 되고요. 또 이런 항생제나 이런 약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콩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장 내과에서도 봐야 되고. 또 혈관에 안 좋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혈관으로 연결돼서 영양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눈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안 좋아지고 또 이런 혈관들이 영양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좋아지니까 심장도 안 좋고 또 소화도 안 좋고 여러 분야에 많은 파트에서 이게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뭐 혈당 관리, 감염도 관리해야 되고 콩팥, 심장 여러 분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다른 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거네요.
0: 물론입니다.
1: 당뇨발이 확인되면 시술적 치료도 가능한가요?
0: 네, 물론 맞습니다. 이 당뇨발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겨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오랜 기간 이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치료를 안 아프기 때문에 아예 괜찮겠거니 하고 미루다가는 점점 곪고 농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1: 시술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뇨 발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을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당뇨발로 인해서 내 배우자분하고 또는 내 자녀분들하고 병원에 계속 오셔야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누군가를 나를 여기 저 병원에 소독을 받게끔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쉽지 않고 또 어르신들은 그게 또 자녀들한테 또 되게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흡연을 하고 계시면 흡연을 금연을 하셔야 되고 또 당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으시거든요.
1: 네. 자,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요?
0: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당뇨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독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잘 낫습니다.
1: 근데 네.
0: 당뇨발이 한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가고 잘 낫지 않고 오히려 조금 조금씩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나 긴장을 끈을 놓지 않으시고
1: 네.
0: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1: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발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처난 곳이 없는지를 보는 건가요?
0: 당뇨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망막도 좀 눈도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각도 좀 둔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뭔가 물집이 생겨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큰 돋보기 같은 걸 가지시고 항상 보시고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또 상처만이 아니라 굳은 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굳은 살로 인해서 또 그걸 걷다 보면은 물집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만져보시고 또 큰 돋보기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런 변화들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1: 당뇨병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감각이 없어지기 전에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0: 이제 진행이 돼 신경이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게 진행이 되면 아예 이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을
1: 네.
0: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좀 더 저릿저릿한다거나 발바닥 아래 뭐 이렇게 모래를 밟는 듯한 느낌이나 이런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감각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아, 내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1: 네.
0: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당뇨발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절단이 고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빠른 절단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또 못 막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농이 나오고 그 안에서 괴사가 좀 심해서 뼈 안까지 이렇게 균이 들어갔다 하면은
1: 네.
0: 어쩔 수 없이 절단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사실은 우리 절단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1: 그렇죠.
0: 네, 저라도 절단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1: 네.
0: 막 큰일일 것 같지만 사실 손하고 다르게 발가락은 발가락 우리가 뭘 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가락을 몇 개를 절단한다 하더라도 보행하고 걷는 데는 큰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더 크게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치료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서
1: 네.
0: 의사의 판단 하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1: 네.
0: 빨리 하는 그 절단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재활하고 또 그래서 빨리 걷는 게 본인의 어떤 몸의 컨디션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한쪽 발을 절단한 분들은 다른 한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을까요?
0: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사실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0: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의 상태를 계속 보시고 굳은 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굳은 살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잘라내고 굳은 살을 좀 없애주고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좋고요. 또 당뇨가 있으시면은 지금은 사실은 내 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 먹고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흡연을 못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큰 이런 합병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발가락이 아니라 발이나 종아리까지 절단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와의 협진도 필요한 걸까요?
0: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절단이라는 게 사실 너무 무섭지만 우리가 이제 보조기를 하고 의족을 차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정형외과 의사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절단이 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통해서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절단이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미루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당뇨발의 위험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의

0: 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0대 남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관절염에 대한 고민입니다.
2: 다리가 무릎이 한번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삐껏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편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장시간 이렇게 계속 천장에 등 같은 거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뚝 약간 살짝 뚝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내려왔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무릎이 부면서 걸어다닐 때 약간 시끈할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릎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등산한다거나 뭐 할 때 좀 겁이 나서 꺼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한 1년 전쯤에 병원도 가봤어요. 무릎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연골이 약간 닫았다. 연골 간격은 넓은데 약간 뼈 조각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앉아서도 이렇게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만큼 돌아가진 않죠. 무릎이 약할 때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 말고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보조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0: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하세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삐끗했다는데 이런 일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할까요?
1: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약해지는 질환인데요.
0: 네. 그러니까
1: 평소에는 이제 큰 증상이 없다가도 사연처럼 무릎을 삐끗하거나 갑자기 좀 뒤틀리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네. 통증이 확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자세는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럴 때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기존에 약해져 있던 연골이라든지 인대 주변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삐끗해서 관절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던 무릎에 외상이 더해지면서 이 통증하고 부종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사용해서 생긴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0: 네.
1: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닳고 주변 뼈하고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한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 사용량만으로도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네. 근육량, 뭐 과거에 다쳤던 그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0: 네.
1: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빨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노화가 원인 경우가 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1: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연골의 탄력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나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또 노화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0: 네.
1: 어떤 분은 70대여도 뭐 무릎이 비교적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0: 네.
1: 40대인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에다가 체중하고 평소의 근력,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0: 네.
1: 과거 손상 여부가 더해져서 관절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과거 손상 여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로 인한 위험도 있는 건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젊을 때 무릎 인대를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골을 다쳤거나 이제 반복적으로 무릎을 삐끗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0: 네.
1: 나중에 퇴행성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골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에서 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관절에 가는 부담도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하거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점차 약해지고 다르면서
0: 네.
1: 관절 전체의 변화가 생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안에는 그 뼈하고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연골이 있는데
0: 네.
1: 이 연골이 얇아지고 거칠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연골만 닳는 병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게
0: 네.
1: 연골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뼈 라든지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고 뻣뻣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진단을 위해서 사진을 찍은

0: 그러면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 진료실에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보통 무릎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관절 간격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뼈의 모양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 작은 뼈 돌기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간격은 연골이 차지하는 공간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을수록 연골이 좀 많이 닳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 주변에 그 뼈 돌기라고 하는 이제 골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관절에 좀 무리가 가고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0: 기본적인 증상은 통증일까요? 사연 주신 분은 부종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나요?
1: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묵직하게 아프고 오래 걷거나 이제 계단을 오르내린 뒤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리한 날만 아프다가 진행이 되면 이제 평소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안에 물이 찬다든지 붓는 느낌이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이고 무릎이 좀 빵빵한데 아니 열감이 있는데 아니면 적고 펴기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0: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행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분은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1: 이 무릎이라는 거는 걷고 서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계속 쓰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걷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을 내려오실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이 겁나고 꺼려지는 것도 흔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계단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증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를 줄이시게 되면은 근육이 더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한 등산이나 급한 내리막은 조심을 하시는 건 맞는데 평지를 걸으시거나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운동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는 걸 좀 꺼리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걸까요?
1: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프시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시게 되는데 이 활동량을 줄이시면은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만큼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은 피하시는 거고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평지 걷기라든지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허벅지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나 봅니다.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고려가 되나요?
1: 일단 대부분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충분히 먼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있으면서 엑스레이상에서 뭐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변형이 뚜렷한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부족하고 짧은 거리도 걷기가 어려우시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 있고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우선은 여러 가지 그런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면서 생활하시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연골을 완전히 새 것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줄이고 걷는 기능을 유지하고 진행을 좀 늦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조절하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줄이시게 되면은 무릎도 그만큼 안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근육 등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무릎이 안정이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0: 체중 조절과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랄까요? 동작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예,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리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무릎을 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들고

0: 내리시고 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이 천천히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번갈아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네. 이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누워서 다리 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평지 걷기라든지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래 하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으시고 네. 10분 정도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릎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네. 누워서 하시는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년 정도 됐고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지 이제 1년쯤 됐습니다. 비교적 초기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수치도 좋아지고 약 타러 갈 때마다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식욕입니다. 일부러 식단을 하면서 노력 중이긴 한데 계속 배가 고파요. 뭘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조차 없고 계속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것 알고 약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기가 느껴질까요? 저혈당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도 잘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님 당뇨약을 바꿔야 할지 수치상으로는 위험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허기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50대 여성이고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바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는데 허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뭘 먹어도 배고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 당뇨 있는 분들이 뭐 허기가 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당화혈색소라든지 공복혈당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혈당 조절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허기가 계속된다는 거는 네. 식사하시는 거 좀 살펴보셔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단 조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너무 적게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셨거나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를 좀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 식사하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데 왜 배고프지? 이럴 때는 혈당 변화보다는 그 식사 구성이라든지 드시는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1: 식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외에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기능의 문제도 있을까요?
0: 뭐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공복혈당하고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네. 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뭐 계속 식사를 하셔도 계속 허기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고프고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갑상선 기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췌장도 살펴봐야 할까요?
0: 뭐 췌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당뇨병과 이제 관련이 많아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갑자기 혈당이 나빠지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체중이 많이 줄거나 네. 뭐 복통이나 황달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 쪽 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네. 이 사연처럼 약으로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네. 특별한 증상이 없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기 하나만으로는 췌장 질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1: 그런데요.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당뇨를 의심해야 할 때 이럴 때 또 허기짐도 증상이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밥을 잘 드시는데도 계속 허기가 지고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자꾸 갈증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많이 먹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0: 네, 이런 경우는 당뇨병이 있을 때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이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이 있어도 이 인슐린이 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서 충분히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고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몸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지고 계속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허기도 흔한가요?
0: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강한 허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주 심한 저혈당까지 가지 않더라도 식사하신 다음에 혈당이 좀 많이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은 몸이 또 불안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하셨거나 탄수화물만 빠르게 드셨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졌거나 아니면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이럴 땐 우선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0: 일단 당뇨 있는 분들이 이제 평소와 다른 허기라든지 두근거림, 뭐 기운 빠짐을 느꼈다면은 우선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저혈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더라도 당뇨인 분들은 실제 혈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봐가지고 혈당이 낮다라고 하면은 저혈당에 맞게 빠르게 당분을 좀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혈당이 정상 범위인데 허기만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식사를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구나 아니면 식사 구성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혈당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0: 사실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혈당이 조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밤새 금식한 뒤 아침 혈당이 어느 정도 보는 검사기 때문에 중간에 좀 식사를 좀 늦게 하셨거나 아니면 금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복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를 더 신경을 쓰시고요. 이게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공복혈당은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허기가 지고 손이 떨리면서 뭐 식은땀이 나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식사를 좀 걸렀다든지 아니면은 평소보다 적게 먹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 식은땀 흘리면서 깨시거나 아침에 유난히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 복용 중인 약을 상담할 필요는 없을까요? 인슐린이라든지 저혈당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약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담해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당뇨약은 종류도 워낙에 많고, 작용 방식도 다르고, 약마다 그 저혈당의 위험이 큰 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는 조절이 잘 되는데, 허기가 계속 느껴지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약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하고 약 복용 시간이 맞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계속 배가 고파요라고 말하시는 것보다는 언제 배가 고픈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기 전이신지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인지 이게 밤이나 새벽인지 그다음에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식은땀 같은 게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면은 약 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특히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 허기지니까 자꾸 음식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게 당뇨 식단이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적게 먹는 식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포만감이 오래가도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밥의 양을 확 줄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밥의 양은 조금만 줄이시고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선, 고기,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 허기가 빨리 오는 걸 좀 줄여주고 포만감을 길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0: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섭취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실 텐데요. 확인한 부분들이랄까요? 주치의에게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신다면은요?
0: 그러니까 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수치는 괜찮은데 계속 허기가 심하다 이런 것들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허기가 느껴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허기가 느껴지는지 어떨 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 뭐 혈당을 같이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배고프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허기가 생기는지 패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먹는 약이 너무 세진 않은지 약의 복용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 네.
0: 환자분들은 불편한 증상은 참지 마시고요. 주치의하고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의 증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혈당 수치 기록하실 수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동진의 내게 다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7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2분기의 수정사항 가운데 뜻풀이가 수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풀이가 수정된 항목으로 고아, 농인, 왕자, 중년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로 수정됐습니다. 또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농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수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문화는 농인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로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의 놈자자를 쓰는 왕자의 뜻풀이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사람에 대해서만 쓰던 것을 각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의 왕자, 포획의 왕자 표범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중년은 기존의 40살 안팎이라든지 때로 50대까지 포함한다는 숫자의 내용을 없애고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벤자민 마이어스의 소설 수평선 너머의 주인공은 나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다. 나이 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 있게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문학이야기 16살 소년과 노부인과의 우정을 그린 소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너머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0: 적극적이어서 보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힐링되는 소설이에요.
1: 네. 저는 이런 작품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대가 뭐 센 이야기라고 하죠.
0: 네.
1: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야 저런 폭력, 저런 사건 없이 이야기가 안 만들어질 수 없을까?
0: 그러니까요.
1: 네, 이렇게 좀 저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마라맛, 매운맛에만 중독됐을 때 우리가 슴슴하고 담담한 그런
0: 네,
1: 맛을
0: 평양냉면 국물 같은
1: 맞아요.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줄을 이뤄야 한다고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요.
0: 맞아요.
1: 이 수평선 넘어가 바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인 벤자민 마이어스도 점점 더 분노하고 좀 분열되는 이런 세상에 좀 빛을 내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고 했는데요.
0: 네.
1: 부커상 심사위원이기도 한 이 맥스 포터가 이 시대에 이토록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찬 책을 쓴다는 건 급진적인 일이다. 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요즘 뭐 워낙 혐오나 뭐 차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누군가를 만나 나의 삶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정을 이토록 좀 진솔하게 그려낸 이야기 저는 참 읽으면서 힐링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간되는 벤자민 마이어스의 책이라고요?
1: 네,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벤자민 마이어스의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이 작품이 한국에서 이제 소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출간이 됐는데요. 계속 이제 쇄를 거듭하며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벤자민 마이어스의 책이라고 한다면 뭐 알려진 바가 그렇게 한국에는 많지 않지만
0: 네.
1: 대체로 좀 어두운 소설
0: 예,
1: 그리고 좀 사회파적인 소설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소설의 부커상이라고 불리는 월터 스콧상을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지오 이시구로나 이언 맥큐언 등과 함께 이 문학적인 정통성을 가진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영국 왕립 문학회의 펠로우로 또 선출되기도 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 작가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1976년생입니다. 그리고 소설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체성이 좀 다양해요.
0: 네.
1: 시인이기도 하고 논픽션 작가이기도 하고 저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수 문학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젊은 시절에는 음악 전문지에 음악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음악에 관한 이제 기사를 이제 작성하며 글쓰기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제 기존의 이제 문단에 내가 승인을 받기보다는 뭔가 직접 좀 나다운 작품을 쓰겠어. 라고 하며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청년이 어떤 폭력적인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피그 아이언이라는 작품으로 2013년에 상을 받았고요. 그 뒤에 영국의 위조화폐 조직을 다룬 이 교수대라고 하는 작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터 스콧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18세기 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BBC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마이어스가 뭐 아까 언급한 대로 그렇게 따뜻한 작가만은 아니다.
0: 네.
1: 폭력, 범죄 네. 이런 것들의 좀 어두운 면모를 이 앞선 작품들에서 많이 다뤘는데 2019년에 바로 이 수평선 넘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내면서 아 우리에게 이 한 여름,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시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우정 이런 것들이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선보이면서 많은 또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네, 그동안의 작품들도 그랬지만 이 작품 역시 영화로 제작 중이라고요?
1: 네, 이 헬레나 보넴 카터 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헬레나 보넴 카터가 또 책을 많이 읽는 배우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헬레나 보넴 카터 주연의 영화가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덜시라고 하는
0: 네.
1: 주인공이 있는데 이 덜시 역할을 누가 하면 좋을까?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좀 머리를 떠올려 봤는데 헬레나 보

0: 영화를 만들고 있다. 네. 그 주연을 이제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배우라면 네. 너무 연기를 잘하겠다.
1: 그렇죠. 네,
0: 안심이 되더라고요.
1: 이 수평선 너머 그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0: 이 작품의 수평선 너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원제가 디오핑이거든요.
1: 네.
0: 이게 본래는 항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떨어진 앞바다. 또 다르게는 육지에서 보이는 먼 바다를 뜻하는데요.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먼 바다? 앞바다? 수평선 쪽 바다?
1: 네.
0: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관용구로 보면 인디오핑이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는데 이게 곧 일어날 듯한 뭔가 다가오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인 이제 디오핑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인공인 로버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처음 마주하는 바다와 수평선이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다른 하나는 광부의 삶으로 이미 자기 인생의 행로가 정해져 있다고 믿었던 이 소년 앞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딱 띄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국어 제목 수평선 너머는 이 원제의 직역이라기보다는 주인공 로버트가 지금까지의 삶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린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만날 작품 수평선 너머 줄거리 살펴볼까요?
0: 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영국입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났으니까 물론 영국이 승전국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폐허에서 이제 막 생명을 다시 움트려고 하는 뭐 그런 시절을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주인공은 더럼의 탄광촌에 사는 16살 청년 로버트입니다.
1: 네.
0: 이 아버지와 마을 남자들처럼 당연히 광부가 되는 것이 본인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제 내가 광부가 되면 지하에 내려가서 자유를 누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집을 나서서 한동안 북부의 들판과 마을을 떠돌게 됩니다. 일종의 방랑 여행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다가 동쪽 해안에 마을에 이르게 됐는데 이곳 마을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노부인인 덜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덜씨는 참 거침없이 예. 말을 하고 또 술과 음식도 풍성하게 내어주고요. 무엇보다 책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지금껏 만나온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룻밤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로버트가 덜씨의 환대에 이제 이끌려서 그 정원이를 좀 돕게 되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별채를 수리하면서 그 여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덜씨는 로버트에게 그간 맛보지 못했던 여러 진귀한 음식도 주고요.
1: 네.
0: 예, 그리고 예술의 세계를 열어주게 되면서 로버트에게 새로운 시각을 예, 깨닫게 해주고 또 덜씨 역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버틀러라고 하는 개가 있긴 한데 좀 외로웠던 마음을 로버트와 지내면서 좀 달래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로버트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 내용이 이 수평선 너머에 담겨져 있어요.
1: 이 무뚝뚝하면서도 툭툭 내뱉는 덜씨와 또 깍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 로버트 굉장히 다른 두 사람인데 뭐 더는 안 잡을 테니까 이건 먹고 가라는 식의 일방적인 덜씨 또 그런 덜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로버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일생의 인연으로 발전을 하게 되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남 자체가 우연입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집의 정원에 이제 가게 됐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를 보게 된 거예요.
1: 네.
0: 버틀러.
1: 네.
0: 예. 근데 그 버틀러가 이제 좀 어떤 개냐면 뭐 요크셔 테리어나 그런 반려견처럼 이렇게 작은 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갑자기 한 여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좀 버틀러라고 불러. 라고 하면 이제 친절하게 소개를 하게 되고 뭐 괜찮다면 차 한 잔 마시고 갈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0: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보네 라고 하며 로버트가 그 차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덜시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음식도 먹게 되고
1: 네.
0: 얻어먹은 밥값을 하려고 잡초 제거도 하고 네, 낡은 그 별채를 손봐주면서 계속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로버트가 덜시의 집에 머문 또 유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맛있는 음식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랍스터도 처음 먹었고요.
1: 시절이고, 예. 예,
0: 그리고 전쟁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1: 맞아요.
0: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지금 이 로버트가 아주 깡마른 상태입니다.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근데 덜씨가 풍족한 음식도 내어주고 이러니까 이것도 은연중에 역시 그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에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잘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 로버트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음식이라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로버트의 인생은 덜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죠. 사실 뭐 크게 뭘 해준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어떤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네요.
0: 네. 저는 이게 그냥 뭐 덜씨가 착한 사람이라서 로버트가 뭐 그런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덜씨는 편집자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해안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비평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관점을 비슷하게 취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로버트와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 우연히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잘 대해줘야지 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고등교육을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대단히 생각이 깊고 진중하고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덜씨 입장에서도 아무나 우리 집에 초대해서 네. 계속 오래 머물러라가 아니라 로버트가 그러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덜씨가 그걸 알아보고 그 원석을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토대를 제공해 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로버트의 인생은 이런 덜씨를 통해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덜씨 역시도 제가 뭐 아까 언급했던 대로 자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때의
1: 그렇죠.
0: 과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스스로 세상과 절연해버린 이 연인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래서 별채도 그냥 방치해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그 별채가 연인이 작업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로버트가 그걸 점점 이제 수리도 해주고 그 안에서 또 예상치 못한 그 연인의 흔적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덜씨 역시 치유를 받는다. 저는 그 쌍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듭니다.
1: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덜씨의 영향으로 시를 읽게 되는 로버트인데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시를 읽고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0: 네. 시라고 하는 것이 소설 안에 등장할 때 저는 그런 작품들 좋아합니다. 영화에서도 왜 이준익 감독의 동주라고 하는 영화
1: 네.
0: 윤동주 시인의 삶을 토대로 만들며 그 안에 윤동주의 시가 강하늘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이 영화의 장면과 이 시가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 네, 이렇게 감동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시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판한 한국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황인찬 시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 네. 네,
0: 황인찬 시인이 요즘 또 한국 문단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물론 문학공감에 출연하는 이영주 시인도 유명합니다. 저도 이영주 네. 시인도 추천사를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1: 네.
0: 황인찬 시인이 이렇게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동화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소설은 문학이란 결국 인간의 회복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0: 있게 한다. 우리가 문학을 왜 읽어야만 할까? 문학은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우리가 오래도록 품어온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아주 성실한 필치로 그것에 답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문학이 인간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오랜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시인이 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와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또 인간에 대한 이런 신뢰를 회복했다. 문학의 힘을 절감했다. 라고 하는 추천사가 저는 이 책을 읽을 동기를 충분히 마련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내용 중에 문학의 눈을 뜨게 만든 시가 로미의 시집인데 로미의 시집 편집자가 덜시거든요. 근데 네. 이 로미 린다우라는 시인이 실제 시인이라고요?
0: 이 책에 옴기니의 말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옴기니의 말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여기에 보면 그 삶은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네, 이 옴기니의 말 가운데 문득 이야기의 한복판에서 실제의 조각이 툭 튀어나온다. 로미 란다우는 1912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나 1940년 4월에 어느 날 영국 노스요크셔 로빈후드 베이 앞바다에서 수영하다 사라진 시인이다. 네.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이 실존 인물을 벤자민 마이어스는 자신의 소설 안에서 되살려낸다. 네. 그리고 로버트가 읽는 로미의 시들은 벤자민 마이어스의 서문과 함께 앞바다의 시들, 그러니까 The Opening Poem이라는 제목으로 엮어서 출간되기도 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옴기니의 말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런 시집이 있어? 라고 하며 찾아봤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저는 좀 다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1: 그래요?
0: 네. 여러분께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선 이 시집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라고 보면 이제 텐저린 프레스라고 하는 독립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얇은 시집이 150부 한정 제작됐는데 표지에는 로미 란다우라는 저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집 누가 했냐. 그 편집한 사람의 이름이 뜨는데 그게 덜시 파이퍼 로버트 애플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오.
0: 너무 이상하죠?
1: 뭐죠?
0: 이게 네. 뭐죠? 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덜시 파이퍼 로버트 애플야드가 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두 명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게 편집자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네.
0: 소설의 세계를 그냥 현실의 출판물로 확장한 일종의 문학적 이벤트.
1: 아.
0: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벤자민 네. 마이어스와 이 출판사의 일종의 그냥 기획이라고
1: 그렇군요.
0: 저는 봐요.
1: 그게 먼저였다면은
0: 네. 그러니까 로미 린다우가 실제가 아니라
1: 네.
0: 그래서 로미 린다우가 이 소설 안에서 첫 시집으로 에메랄드 샹들리에라고 하는 작품을 네. 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미 린다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1: 그렇군요.
0: 네, 이 벤자민 마이어스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그리고 그 독자들이 이 시인 너무 만나고 싶어요. 시를
1: 그러게요.
0: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요.
1: 소설 그리고 읽으면 그렇게 되죠.
0: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책에서 로미 린다우의 시집이 맨 마지막에 출간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이벤트를 마련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 네, 재밌네요. 자, 어쨌든 뭐 한 문장 한 문장 굉장히 힐링되는 소설이니까 올여름에 꾹꾹 눌러가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좋은 인연이란 삶을 대신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라 믿었던 수평선 너머를 보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저는 덜시와 로버트의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네,
0: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단번에 바꿔주는 사람? 그런 건 전 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기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 뭔가가 있어요. 그걸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좀 뒤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는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1: 네.
0: 그게 세계의 고전으로 많이 읽히기도 하는데 그것의 거울상으로서 그게 예전의 고전이었다면
1: 네.
0: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좀 얽혀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책
1: 네.
0: 특히 이 덜시라고 하는 캐릭터가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현대적 버전이 어쩌면 수평선 너머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16살 소년이 우연히 만난 노부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넘어 만나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시원한 연주가 있습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의 빅밴드 재즈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이 빅밴드 재즈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 어떤 뮤지션인가요?
2: 예, 이 빅밴드 재즈 작곡가, 이게 뭐 클래식에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 관현악이나 교향곡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1: 네.
2: 이 재즈에는 이제 가장 큰 빅밴드라고 하는, 보통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그런 편성이 있죠.
1: 네.
2: 오로지 이 편성을 위해서 이제 곡을 30~40년 동안 계속 작곡해온 여성 작곡가이자 또 자신의 그 빅밴드를 이끌고 있는 밴드 리더인데요.
1: 네.
2: 아마도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가장 뛰어난 재즈 빅밴드 작곡가 겸 또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1: 네.
2: 그 이번 주 이제 또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마리아 슈나이더의 음악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네.
2: 34년간 자신의 빅밴드를 이끌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7번에 걸친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빅밴드 작곡가로서는 뭐 완전히 그 성공한,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완전히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1960년생이거든요.
1: 네.
2: 11월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윈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이후에 이제 뉴욕의 이스트만 음악원에서 또 역시 작곡을 전공했던 인물입니다.
1: 네.
2: 무엇보다도 이분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1985년도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25살이었는데 바로 거장 길레반스 오케스트라의 악보 전당반, 보통 이제 카피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작곡을 한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악보로 다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막 필사본을 남겨놓으면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악보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길 에반스라고 하면 바로 뭐 올해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그 재즈의 고장 마일스 데이비스가 빅밴드로 녹음을 할 때 항상 오케스트라 파트를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길 에반스고요.
1: 네.
2: 이후에는 길 에반스 역시도 자신의 빅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카피스트로 활동했던 인물이 마리아 슈나이더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길 에반스와 아주 유사한 성격의 또 트럼본 연주자이자 그 오케스트라 작곡가 편곡가가 있었는데 밥 브루크마이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 네.
2: 이분으로부터도 또 85년부터 빅밴드 작편곡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사사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 에반스, 밥 브루크마이어의 음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오늘날의 작곡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1988년도 28살 때 트럼본 연주자이자 자신의 남편이었던 존 페드척과 결국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이제 비전스라는 클럽에서 매주 이제 공연을 갖게 되었고요.
1: 네.
2: 이때부터 이제 밴드 리더로서

0: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죠.
1: 네, 음악적으로 아주 잘 맞는 커플이었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듯이 네.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 두 사람은 이제 몇 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네. 1992년도에 예, 마리아 슈타인더는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빅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1: 네.
0: 32살 때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를 결성했고요. 93년부터 아까 이제 남편과 활동했던 그 뉴욕의 클럽 비전스에서 비전스가 문을 닫게 되는 98년까지 5년 동안 매주 여기서 이제 빅밴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점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점인지는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신이 빅밴드를 이제 그 비전스에서 매주 공연을 갔던 그 시점에 94년도에 34살 때 첫 앨범 에바네센스라는 앨범을 마리아 슈나이더가 자신의 빅밴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을 첫 곡으로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마리아 슈나이더 역시 작품이고요. Dance You Monster to My Soft Song이라는 곡이고요. 여기 들어보시면 기타리스트 벤 먼더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 팀 헤이건스의 솔로가 아주 멋지게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0: 네, 느낌이 약간 007 같은 첩보 영화 주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실제로 영화 음악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였을걸요. 'Color of Money'라는.
0: 기억나죠.
1: 예, 예. 그 영화에 또 오케스트라 편곡을 담당했던 사람이 마리아 슈나이더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 빅밴드 음악이 과거에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첩보 스릴러물 음악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이제 마리아 슈나이더 음악에도 어느 정도 네. 좀 배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 활발하게 활동한 데 비해서 첫 앨범은 좀 늦게 발표했네요. 34시면.
1: 그런데 사실 빅밴드 리더로서 자기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데다가 마리아 슈나이더 경우에 34살이면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좀 늦게 볼 수 있겠지만 지휘자 한 사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0: 그렇군요.
1: 또 작곡과 지휘를 겸한 사람이 34살에 첫 앨범을 발표했다. 뭐 결코 늦다고 볼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94년도에 첫 앨범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0: 네.
1: 결국에는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미국 평단계 평론계에서도 마리아 슈나이더의 음악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44살 때 발표했던 콘서트 인 더 가든이 첫 그래미상을 수상했는데요.
0: 네.
1: 여기에는 이제 대편성 재즈 앨범, 뭐 라지 앙상블 재즈 앨범 상을 받게 됐고 또 인스트루먼탈 컴포지션 그러니까 네. 기악 작곡상을 또 두 부분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했던 2005년부터는요. 뉴욕의 재즈 스탠다드라고 하는 클럽에서 매 추수감사절 시즌에 일주일 동안 공연하는 것은 이제 2005년부터 19년까지 그러니까 14년 동안 계속 이어갑니다.
0: 네.
1: 아까도 그 비전스라는 그런 클럽에서 매주 공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다 보니까 이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밴드가 오중주, 뭐 트리오 뭐 이러면 뭐 리허설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즉흥 연주가 많이 들어간 재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빅밴드 음악이 되면 이 앙상블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리허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교향악단 이런 곳은 우리 요 같은 층에 KBS 교향악단
0: 네,
1: 연습실이
0: 하루 종일 연습하고
1: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즈 클럽에서 일정 정도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빅밴드 실력이 계속 늘게 되죠.
0: 네.
1: 특히나 이제 마리아 시나드처럼 기존의 곡들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새로운 곡을 계속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리허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0: 네.
1: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것이 빅밴드에겐 꼭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기 연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작품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빅밴드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슈나이더는 또 뭐 여성 지휘자 작곡가이지만 참 재즈에선 보기 힘든 그런 역할인데
0: 네.
1: 그 장벽을 넘어서서 본인의 아주 재능을 10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2007년도에도 역시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앨범 스카이브를 통해서 2017년도에도 톰슨 필즈로 또 그래미 대편성 재즈 앨범상 받았고 2020년에도 또 데이터 로즈라고 하는 앨범으로 또 그래미 대편성 재즈 앨범상 받았고요.
0: 네.
1: 그야말로 이제 확고하게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인정받으면서 21세기 최고의 재즈 빅밴드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슈나이더입니다.
0: 네, 정말 그래미상 수상한 그 연도를 보면 꾸준히 네. 계속해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근데 마리아 슈나이더 나 이 사람 음악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이분이 유튜브를 포함한 소위 또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에 자신의 음악을 절대 올려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이제 엔자라고 하는 독일의 음반사를 통해서 음반을 발표하기 시작했다가
0: 네.
1: 이분이 몇몇 뮤지션들과 뜻을 같이 해서 뮤지션들이 직접 설립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조합 같은 음반사인데 아티스트 쉐어라는 음반사를 만들게 됩니다.
0: 네.
1: 이게 이제 어떤 음반사냐면 자신이 이제 음반을 만들어서 기존 음반사를 통해서 유통을 해서 음반을 판매해 보니까 아티스트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은 거예요.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쉐어 말 그대로 아티스트의 몫이라는 뜻이죠. 우리 몫은 우리가 챙기겠다라는 뜻을 갖고서 여러 뮤지션들이 모아서 아티스트 쉐어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0: 네.
1: 앨범을 녹음하기 전부터 팬들에게 이메일로 계속 보냅니다. 저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받고 있는데.
0: 아, 그렇군요.
1: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일반화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많이 일반화됐죠.
0: 네, 그렇죠.
1: 같은 식으로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작업을 펼쳐서 팬들이 미리 돈을 이제 음반 가격부터 많이 더 뜻이 있는 사람들은 리허설 비용까지도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 그 팬들이 초대를 받아서
0: 네.
1: 녹음하는 장면까지 다 보게 된
0: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네요.
1: 예,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그 아티스트를 통해서 뮤지션들의 이익을 다 권익을 확보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다 보니 일반 매체를 통해서 음악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평론가들 그리고 마리아 시나이더 음악을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마리아 시나이더에 대한 그런 애정을 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 34년 동안 자신의 빅밴드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0: 네.
1: 7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마리아 시나이더 빅밴드 재즈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빅밴드 공연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갖고 계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현존하는 최고의 빅밴드 작곡가니까 이것도
1: 그렇습니다.
0: 또 놓치면 안 될 공연이네요. 첫 그렇습니다. 내한 공연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어떤 곡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1: 그래서 2020년 앨범 데이터 로즈 가운데서 골랐는데요. 이분이 이번에도 이제 일본 공연을 투어를 하고 한국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일본 교토에 한 오래된 사찰에서 영감을 얻은 곡입니다.
0: 네.
1: 산제닌이라는 곡인데요. 마리아 시나이더 오케스트라의 또 아주 정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그런 음악입니다.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황도코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정현종.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우산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으면 좀 자유로울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현종 시인의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 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대형 리조트에서 한빛예술단의 초청 공연이 열렸습니다. 리조트를 찾은 손님이 아니라 임직원들을 위한 공연이었는데요. 2003년에 창단한 한빛예술단, 세계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입니다. 이날의 공연은 시각장애인의 연주라는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점입니다. 네, 보통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비누나 화장지, 아니면 A4 용지 같은 물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하지만 공연도 장애인 생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빛예술단의 공연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됐고, 이건 예술단 공연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비누나 화장지 대신 한빛예술단 공연을 초청하는 것도 우선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빛예술단은 아름다운 연주로 감동을 전하는 건 물론 장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의미 있는 사례가 공연과 문화예술 분야 곳곳으로 더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피노키오가 부릅니다. 다시 만난 너에게.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선물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박재범이 부릅니다. 좋아.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전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오늘은요. 모두 미술 공간에서 다음 달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미디어

0: 술래. 아,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미디어 술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디어 술래.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모두미술 공간에서 한 전시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0: 네.
1: 자, 이번에는 어떤 전시인가요?
0: 네, 이번 전시는요. 장애와 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예요.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장애 예술인의 감각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1: 뭔가 디지털 기술이 네. 장애 예술인의 감각과 만난다.
0: 네.
1: 근데 이게 제목이 미디어 술래잖아요.
0: 네.
1: 술래 잡기 할 때 그 술래죠. 그죠?
0: 맞습니다.
1: 뭔가 술래 잡기랑 관련이 있나요?
0: 그 작품 소개에 보면은 기술과 예술이 함께 그러니까 서로 따라가고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 제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단순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어떤 감각을 부르고 또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라는 네,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기술이 예술가의 감각을 부른다.
0: 네.
1: 그 지난번에 모두 미술 공간에서 했던 전시는 인공지능 로봇이
0: 네.
1: 전시 관람 지원 그 해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 전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이번 전시에서는요. 네. 디지털 작품, 그리고 AI 영상 작품, 그리고 로봇 설치 작품 같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데요.
1: 네.
0: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박유석 작가의 실린더 무브먼트.
1: 실린더 무브먼트
0: 1입니다.
1: 실린더 무브먼트 1. 이거 네. 어떤 작품이에요?
0: 이 작품은요. 네. 이제 관람객이 거대한 그 타원형 공간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리를 경험하는 작품이에요. 그 천장 위에서 빛이 계속 비춰지는데요.
1: 네.
0: 이 빛이 사람 몸에 닿으면 오르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1: 빛이 몸에 닿으면?
0: 네. 그리고 그 오르골 소리가 나고 이 그 멈추지 않는 빛, 그
1: 네.
0: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빛은
1: 네.
0: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빛과 그리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1: 그래요. 그리고 네. 움직이면서도 달라지겠네요. 내가 움직일수록 소리가 또 다르게 나겠네요.
0: 다양하게 네, 느껴지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감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우와. 그러면은 약간 내 몸이 빛에 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0: 네.
1: 안에 들어가면.
0: 네네.
1: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0: 그렇죠.
1: 같이 있을 때 또 소리가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소리가 나고.
0: 네.
1: 알겠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또 어떤 작품이 있었을까요?
0: 곽요한 작가의 그 AI 영상 작품인데요. 창조의 순간 1과 창조의 순간 2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곽요한 작가의 그림 작품이 그 탄생하는 과정을 AI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영상에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장면 또는 공연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처럼 표현되어가지고 작가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1: 근데 이게 AI가 들어간다니까
0: 네.
1: 뭔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려는 작품인가요? 어떤 건가요?
0: 이 작품은요. 사실
1: 네.
0: 곽요한 작가가 뇌경색 이후에 이게 달라진 몸과 삶을 마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뭔가 제가 이제 곽요한 작가를 잘 모르지만
0: 네.
1: 이 배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달리 보일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작품을 봤을 때.
0: 네, 그리고 저도 그 그림 작품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그 전에 했던.
0: 네네.
1: 혹시 또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0: 김유석 작가의 그 식물 로봇 시스템이라는 작품도
1: 오잉?
0: 되게 흥미로운데요.
1: 네.
0: 40개의 식물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들이 빛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또 소리를 만들어내는 설치 작품이에요.
1: 이게 근데 식물 로봇은 제가 처음 듣는데 식물 로봇은 뭐예요?
0: 이게요. 그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잖아요.
1: 그쵸.
0: 그것처럼 이 식물 로봇이 그 막대기에 깃털이 달린 갈대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 식물 로봇이 빛에 따라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소리도 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관람객이 스마트폰 불빛을 이렇게 비추어도 그 움직임이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나 어떤 기술 속에서 어떤 생명성, 또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사실.
1: 네.
0: 기계인데 따뜻하다.
1: 네.
0: 아, 근데 빛에 반응한다.
1: 네.
0: 그리고 로봇인데 식물이다.
1: 그렇죠.
0: 오, 그렇군요. 자, 이 작품도 뭔가 이제 직접 참여하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1: 네네네.
0: 그 모든 미술 공간에서 열린 전시라면은 아무래도 좀 네. 접근성은 어땠나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1: 네,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서 점자 리플릿, 색약 보정 안경, 그리고 다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음성 포스터하고 접근성 안내 영상도 있어요. 참고로 이 음성 포스터 더 접근성 안내 영상은 제가 목소리로 참여했거든요.
0: 어머나! 자,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1: 그래서 네, 모든 미술 공간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1: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0: 아니, 네.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못해. 자랑을 네. 더 해봐요.
1: 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품별 음성 해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1: QR코드를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 QR코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접근성 스태프가 전시실에 계속 상주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 관람 및 접근성 지원 기기에 대한 안내 등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0: 어머, 너무 감사하네요. 그 네. 부분. 자,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는 어떨까요?
1: 이동 지원 서비스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신데요. 전화랑 문자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760-9797이고요. 문자는 010-5178-0018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술과 장애 예술인이 만나는 순간을 담은 전시입니다. 미디어 순례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0: 네, 거기에 우리 장근영 씨가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기술과 예술 접근성까지 함께 고민한 전시. 특히나 요즘 엄청 덥습니다, 그죠?
1: 네.
0: 네, 이럴 때 또 이제 피서를 전시와 함께하는 것도 저 좋은 생각이 아닌가.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자, 오늘도 흥미로운 전시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아름이 부릅니다. 선.

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가 대표 류숙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시각장애인이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AI 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처럼 보고서 인식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는 방식인 건데 그런 그 AI 기술이 요새 발전이 되면서 AI 비전 기술은 시각장애인 친구들한테 먼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큰 걸 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렇게 너무 감사해 주시면 보람이 많이 느껴지죠. 제일 기대하는 건 산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냄새는 맡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꽃인지 예전에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동행인이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상황 인식하면 뭐 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뭐 진달래꽃이에요. 뭐 옆에 개나리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새로운 어떤 즐거움들을 더 삶의 질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게 제가 기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 시각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류숙희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 너무 보람을 느낀다고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했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본인도 보람을 느낀다면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많이 개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곽진원이 부릅니다. 함께 걷는 길.
2: 함께 걷는 길 위에 그대와 나 둘이서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분들은 네. 화면 해설이라는 게 네. 대본에 지문이 있고 네.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할 때도 많은데 이제 뭐 그 대본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작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간단간단하게 또 PD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대본대로 하면 좋은데 설정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소 섭외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상하고 실제 대본이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등장하는 의상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르다던가 어떤 악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다르다던가 뭐 소품이 다르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상을 잘 보면서 저희가 대본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0: 와, 그리고 그거 어렵겠다.
1: 네. 예. 그리고 이제 서류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서류를 말했다면 실제로 양식에서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대로 정확히 보고서 또 알려줘야 되고.
0: 야, 그 네. PD와 작가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찾아서 네, 그렇죠.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우선하는 건 영상에 나온 대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서류가 등장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 조금 전에 썼던 드라마가 그 전자회사, 가전회사가 주무대였어요. 근데 이게 그 가전회사가 그 주무대인데 그 가전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아마 그 드라마를 집필했을 때는 조금 과거였으니까 이게 현재에서는 그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제 뭔가 또 첨단 이런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또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이러다 아니면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 검색을 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이제 AI에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영상하고 부합하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검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0: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네. AI한테 물어보면 네. 확실히 좀 잘 알려주나요? 어떤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보여주면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 AI들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0: 그렇다면서요. 네,
1: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을 막 끼워 맞추니까 이 설명도 자세히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그러고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또 다시 검색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틀리지 않은 해설을 하기 위해서 검색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렇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네. 저번 주에 시작했죠? 네. 마지막 썸머 감사하고 네.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도화가 하경한테 넌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고 물었는데 네. 하경은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냐 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1: 네. 그게 도화가 됐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 사람이 나랑 한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도화는 이제 변호사까지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너 혹시 내가 이렇게 변호사까지 선임한 내 진심이 궁금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경이 너에 대한 건 1도 안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도화가 이 소송 관련해서 자꾸만 압박을 해오니까 이제 그

0: 하경이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 장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작년 장마 때 하루 민원 200건 넘은 거 다들 알지? 이젠 후에 후자만 들어도 멀미가 나.
3: 당장 올해가 더 걱정이에요. 담장 없애면 장마 때 농지 유실되는 거 아니냐고 벌써들 난리여가지고. 아, 그리고 본청에서 민원권으로 담장 허물기 담당자 내일 회의에 참석하라고 공지 왔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조정이 좀 필요하다네요. 아, 그리고 송주무관 자기 비상대기조 1조 1번으로 넣어놨으니까 포호주의보 뜨면 지원 다니면서 마을 분들한테 안심 좀 시켜드려.
4: 좀 미친! 좀
5: 미친. 모두의 시선이 휴대폰을 보던 하경에게 집중된다.
4: 오, 죄송합니다.
5: 하경이 도아의 방으로 쳐들어온다.
6: 야, 백도아, 너 진짜 죽고 싶냐?
5: 도아는 컴퓨터만 한다.
6: 뭐? 매달 보낸 수박이 양육비가 사실은 관리비랑 수리비로 준 명목이었다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네가 나를 아주 물로 봤구나, 그치?
7: 야, 송하경, 네가 보낸 내용증명은 말이 되고? 각색이 좀 심했어야지.
6: 나 사실만 적었거든? 그리고 내가 니네 집까지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 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왜 갑자기 수박이 양육비가 수리비랑 관리비로 둔갑을 했을까?
7: 나 매달 그 명목으로 보낸 거 맞는데?
6: 어?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수리와 관리에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6: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뭘 못했을까?
7: 좀 많이.
5: 하경이 눈빛이 흔들린다. 마당.
7: 게다가 이건 공동재산도 아니고 사적재산인데 말이야. 내가 뭐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 좀.
5: 나무는 잘린 채 밑동만 남아있다.
6: 너 그 옆집 할머니 뽕나무 아나? 그게 입마른 병에 옮아서. 야, 원래 나무들이 그렇잖아. 병 한번 걸리면 우수수 막.
7: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네. 야, 송하경, 내가 돌아와서 이거 며칠 찾은 너한테 불리한 증거만 한 12개가 돼. 너 나하고 이거 계속 할 거야? 소송 가면 너 나한테 무조건 져.
6: 뭐라고?
7: 야, 공동재산인 담벼락도 네가 손괴했지. 내 나무도 네가 동의 없이 훼손했지. 송하경, 너 이번엔 나 못 이겨. 내가 너한테 져줄 생각이 없거든.
6: 져줘?
7: 몰랐어? 언제나 항상 결국은 너한테 져준 거.
6: 왜?
7: 너 왜라니? 너 몰라서 물어?
5: 도아는 진지한 눈빛으로 하경을 가만히 응시한다.
6: 너 왜 돌아온 거냐? 너 집 때문에 온 거 아니지?
5: 도아가 하경에게서 시선을 뗀다.
7: 드디어 그게 궁금해? 말해줄까?
6: 아니, 말하지 마. 난 더 이상 너한테 듣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어.
7: 거짓말. 궁금하면서.
5: 잠시 흔들렸던 하경의 눈빛이 이내 무겁게 굳어진다.
6: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너 어차피 사기꾼 같은 놈이잖아.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2년 전에 너같이 뻔뻔한 새끼 사기죄로 쳐 넣었어야 됐는데.
5: 두 사람의 복잡한 눈빛이 팽팽하게 부딪힌다.
7: 야, 송하경, 내가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네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5: 하경은 기가 찬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뱉는다.
6: 그래, 그랬으니까 그 짓을 했겠지 네가. 야, 고맙다. 끝까지 쓰레기로 남아줘서. 그나마 어렸을 때 가짜는 추억으로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야, 우리 어디 한번 진흙탕으로 끝내보자. 그게 우리한테 더 맞는 결말인 것 같아.
5: 도아는 하경을 묵묵히 바라만 본다.
1: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둘 사이에. 네,
0: 어렸을 땐 이제 싸우기도 했지만 친했는데. 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경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땅콩집 마당에 자라던 물풀의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른 건 자기가 자른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하경을 자꾸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해요.
1: 네. 네,
0: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그런 넉두리를 했더니 이 남자가 그거를
1: 잘라버렸어요.
0: 네, 잘라버렸어요.
1: 근데 이 뭔가 둘의 추억이 있는 거였는데.
0: 네, 그렇죠. 이 물풀의 나무가 어렸을 때 그 도아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17년 전에 그걸 심어서 굉장히 크게 그늘까지 이제 만든 그런 도아가 가장 아끼던 나무였거든요. 근데 이게 꼴보기가 싫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그걸 잘

0: 된 거예요.
1: 그냥 여자 말을 들었네.
0: 네. 네. 이제 도안은 땅콩집에 들러서 수박이에 이렇게 간식을 이제 찾아주려다가 보니까 그 찬장, 그러니까 수납장 안에 그 하경이 먹는 걸로 보이는 신경안정제, 불면증 치료제 이런 게 이제 들어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 안타까워하던 도아가 이제 하경의 거실 이렇게 암막 커튼, 방에서도 잘 못 자서 거실에 자는데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커튼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방은 그 잠은 방에 가서 자고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게끔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하경이 또 발끈하면서 이제 도아를 막 내쫓아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 집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리고 또 이 도아가 마스터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죠.
1: 세상에. 네, 도아는 뭐 알고 있네요. 네, 편하게 언제, 생각할
0: 네,
1: 수 있네.
0: 네. 언제나 또 한 수 위에요.
1: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도아가 하경에게 내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너 그런 머리로 어떻게 7급 공무원이 됐고 의대는 어떻게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1: 공무원이라면서요?
0: 네, 근데
1: 의대?
0: 네, 의대를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졸업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의대를 갔었고요.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고요.
1: 근데 네. 하경이 더 공부 잘했나 보네요.
0: 아니에요. 도아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전교
1: 또?
0: 1등, 2등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도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집 너 줄까? 이러면서 너 그
1: 설렌다.
0: 그 물풀 아 그런가요?
1: 너무 설레지 않아요?
0: 그러면서 네. 이 물풀의 나무 이름이 종만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이 똑같은 종류 종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주면 내가 너 이 집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화훼단지를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묘목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아가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계속 이제 물풀의 나무를 찾아다니는데 도아가 계속 퇴짜를 나요. 이건 뭐 잎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가지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경이 울컥해가지고 네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가 돌본 거는 이 물풀의 나무를 돌본 건 나다 이러면서 내가 증거로 너한테 사진까지 매 보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도아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그 물풀의 나무 사진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1: 오.
0: 네, 그 장면 만나볼게요.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다음 내용입니다.
2: 이거 2013년에 내가 보낸 존만이고 이거 2014년에 내가 보낸 거.
3: 하경이 사진을 넘기다가 자신의 사진이 나오자 당황한다. 사진은 자판기 음료를 뽑는 하경의 모습이 담겨있다. 도아가 머쓱해하며 휴대폰을 뺐더니 딴청을 피운다. 하경은 그런 도아를 곁눈질로만 쳐다보다 일어선다.
2: 빨리 뭐 가자. 대화 못 참았겠다. 이게 지휘산이랬나?
4: 나 이거 쇠물수네, 쇠물수.
3: 밤, 도아는 운전을 하고 하경은 조수석에서 불편한 기색으로 전방만 쳐다본다.
4: 다음에는 화엄 말고 식물 상가를 가보자. 우리 존만이 찾기 진짜 힘들다.
3: 도아가 백미러로 뒷좌석에 있는 화분들을 쳐다본다.
4: 그래도 쟤네 건졌잖아. 쟤네가 공기 정화, 심신 안정, 불면증 완화 이거 3종 세트야. 특히 불면증이 좋대. 네 방에도 특별히 몇 개나 해줄게.
2: 내 사진 지워.
4: 싫어. 존만이 사진들 다 네가 보내준 건데 무슨.
2: 그거 말고.
4: 왜?
2: 왜? 야, 그거 내 사진이잖아.
4: 야, 너를 찍은 내 사진이지, 어? 내 핸드폰에 있는 거 못 봤어? 너 같지 않게 아주 잘 나왔지? 보내줄까? 프사할래?
2: 됐다. 말을 말자. 너 약속 지켜라. 매입자분들 겨우 달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딴 말하면 죽어.
4: 넌 정말 어떻게 된 애가 나만 만나면 그 집 하는 얘기 그거밖에 없냐?
2: 야, 어디 그런 조건 만나기 쉬운 줄 알아? 집 안 고치고 그렇게 사신대잖아.
4: 야, 그렇게 팔고 싶어하는 애가 지금까지 집 산다는 사람 왜 죄다 거절했냐?
2: 뭐?
3: 하경이 째려보자 도아가 아차 싶어한다.
4: 아니 뭐 나도 저기 목덕방 후시아씨랑 친하니까 네가 몇 년 동안 집 보러 온 사람들 파트너인 일대기 죄다 들었지.
2: 야 그거는 괜찮은 사람한테 팔아야 뒤끝이 없으니까 그런 것 뿐이야.
4: 그래 뭐 송환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2: 다음부턴 각자 오자. 각자 와서 그러고 우리 톡으로만 소통하자. 그리고 너 지금도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3: 하경이 고개를 획 돌리고 차창망만 쳐다본다. 잠시 뒤 도아가 땅콩집 앞에 차를 세우든 채 잠든 하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4: 송하경, 잠 잘 못 자냐?
3: 과거 아이스링크장.
4: 혹시 2년 전부터?
3: 술이 가라앉은 얼굴로 시선을 내린다.
4: 쭉 그때부터인 거지?
2: 걔 잠 못 자서 수면센터 다니잖아. 수면제도 겨우 내가 설득해서 끊었어. 엄마 그렇게 가시고 아빠는 정신 놓고 해외 돌아다니고 화탄에 남은 건 하경이 뿐인데 걔가 잠이 오겠냐? 어?
3: 현재 도아가 하경의 방에서 봤던 안대와 이어플러그, 각종 향초와 방향제를 떠올린다. 도아가 뒷좌석에 있는 허브 화분을 잠시 돌아보곤 하경을 바라본다.
4: 로즈마리 효과 진짜 좋네.
3: 하경이 잠에서 깨어나 도아를 쳐다본다.
5: 너 뭐하냐?
4: 뭐하긴. 송하경 너 보고 있었지.
3: 하경은 왜 저러나 싶은 눈빛이다.
4: 근데 넌 못 본 사이에.
5: 너 왜?
4: 많이 늙었다. 응? 야, 우리 나이 때부터 아이크림, 탄력크림 이런 거 부지런히 발라야 돼. 30대 되면 이미 늦어.
3: 하경이 눈만 깜빡이며 어이없어한다.
4: 내려.
1: 보통 이렇게 얄밉게 하면은 그러니까 좋아할 때 이러는데
0: 그런 것 같아요. 예. 놀리는 맛이 있어요. 또 하경이가 발끈발끈해서
1: 리액션이 좋구나. 네. 예.
0: 이제 그 도아가 아끼는 물풀의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친구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베어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도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진짜냐고.
1: 그 이제 한
0: 거예요? 네. 이제 그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너 그거 자른 거냐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걸 그랬더니 하경이가 그깟 나무가 대체 뭐라고 이 집 팔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도아가 뭐라 하냐면 너한테 그 우리 17년의 추억이 이 집이 팔리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경이 내가 너랑 저기서 키스 한번 했다고 이러는 거냐고.
1: 어머, 하나씩 나오네.
0: 그러면서 365일 중에 너는 기껏해야 1년에 21일 왔다 갔으면서 그것도 여름에 잠깐 왔다 갔으면서 그런 주제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1: 아, 그렇구나. 확실한 네. 거는 느낌이에요.
0: 네.
1: 하경도 도화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0: 네. 네. 그래서 도화가 이렇게 그 말을 듣다가 이거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1: 아주
0: 이러면서
1: 많죠.
0: 그래서 내가 그렇게 21일만 갔다 있다 가서 아쉬웠던 거냐고.
1: 너 지금 속상한 거구나.
0: 서운했던 거야? 더 있어 달라고 했던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경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난처해 가지고 자리를 피했다가
1: 왜 난처한 건 끝났어요.
0: 또 다시 울컥해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가 별장 같고 휴가가 같았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끔찍하고 이 지방 곳곳에 너무 뭐가 많고 너무 내 인생의 축약판 같아서 나는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요.
1: 그 마음도 어떤 건지는 알겠네요. 예.
0: 그리고는 이제 네가 안 갈 거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은 이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 밤 비가 옥수같이 퍼부어요. 근데 그 담장을 허물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걸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1: 내벽이 좀 손상이 있는데
0: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하경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막 가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물이 넘쳐서 세상에. 막 흘러가지고 이미 그 지하실로 막 차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물이 붉기 시작하면 금방 늘어나는데
1: 순식간입니다.
0: 그런데도 하경이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냈는데 어떤 그 높은 앵글 선반 위에 있던 그 상자였거든요. 되게 낡은 상자였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나오다가 이게 물이 너무 그 폭포수같이 그쵸. 들어오니까 이게 또 문이 다
1: 안 열려요. 네,
0: 안 열리고 아이고. 이래서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이 턱 밑까지 오고 코 밑까지 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이때 도아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거든요. 네, 도아가 구하러 온 거죠.
1: 다행입니다.
0: 그 다음 장면.
1: 아직 2화거든요.
0: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1: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4: 죽으려고 작정했냐? 뭐야? 뭐냐고. 그깟 추억들 다 쓸모없다며. 지긋지긋하다며. 그걸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
3: 하경은 상자 한편에 있던 도영의 명찰을 아련하게 바라본다.
4: 우리에겐 절대 열면 안 되는 상자가 있다. 특히나 송하경에겐.
3: 하경이 급히 상자를 닫는다.
2: 이럴 줄 알았어. 나타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너랑 만나면 늘 이래. 나 겨우 참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든 참고 있는데 너만 만나면.
4: 나만 만나면 뭐.
2: 늘 이렇게 엉망이잖아 우리.
3: 도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하경이 착잡한 얼굴로 머리를 쓸어 넘긴다.
2: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서로 인생에서 진짜 꺼져주자.
3: 도아는 얼음처럼 굳어진 채 하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하경은 상자를 챙기며 나선다.
4: 2년 전 내 사랑 똑같네.
3: 하경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인다. 도아가 하경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4: 그 다음 대사도 해야지.
3: 하경이 고개를 돌려 도아를 똑바로 쳐다본다.
2: 너랑 나랑은 이 이상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면 그 이상으로 계속 안 좋아져. 나는 무서워.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3: 하경은 젖은 눈으로 도아에게 한 발 다가선다.
2: 나 집 안 팔게.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다시 놓지 마요. 우리 앞으로 소송이든 뭐든 더 이상 평생 엮이지 말자. 그러니까 꺼지라고.
4: 그래, 내가 꺼져줄게. 네 말대로 평생. 평생 안 와. 영이 사라져줄게.
3: 하경이 도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선다.
4: 라고 했겠지. 10년 전에 난. 그리고 2년 전에 나도. 나 근데 이제 안 해. 네 말 듣는 거. 야, 송하경. 너 내가 왜 돌아온 줄 알아? 나 네가 말한 그 지긋지긋한 여름 좀 너랑 같이 견뎌보려고.
3: 하경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4: 나 그래서 돌아왔어. 이번엔 안 가. 안 꺼져주려구나.
3: 도아의 완강한 눈빛이 하경에게 향한다.
4: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여름을 함께하기 위해선 그 상자를 열 수밖에 없다는 걸. 난 올해 여름 그 상자를 열기 위해 돌아왔다.
1: 이게 상자가 뭐가 확실하네요. 이게 네. 거기다 명찰이 도하가 아니라 도영.
0: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백씨였어요. 아, 백도영.
1: 그러니까 형제 아니에요? 네.
0: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도아는 이제 오늘로 더 확신하게 됐다면서 너 이 집에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네 옆에 있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자 하나 버리지 못하고 이 내내 땅콩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버텼을지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그 이유를 알아내 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도아가 땅콩집의 명의까지 바꾼 건 그 2년간 연락 한 통 없었던 하경을 다시 만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확히 밝혀지고요. 도아는 그 변호사 수혁에게 패소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겨달라는 게 아니고 시간만 끌어달라고. 이 여름이 지날 때까지 시간만 끌어달라고.
1: 좀 깊은 부탁을. 생각이 있었네요.
0: 네, 있어서 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1: 근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요.
0: 네.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밝혀지고요. 네. 한편 하경은 이 얘네 둘이 파탄고라는 곳을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 파탄고가 폐교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파탄고의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걸 공모를 하게 됐는데 그 시청의 그 건으로 불려가게 돼요. 담당 공모에서. 네. 예산만 120억이 드는 그런 큰 공모전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그 뉴욕 출신의 설계자가 내가 그 하경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굳이 그 지목을 했어요.
1: 네. 네,
0: 그 마지막 내용 감상해 볼게요.
1: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저기 오네.
3: 하경이 믿을 수 없다는 눈길로 뒤를 돌아본다. 도화가 말

0: 조그만 슈트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1: 안녕하세요.
2: 서로 인사드려요. 아, 여기는 이번 풀잭 진행하는 플루토 아틀리에 백도아 소장님이고 여기는 파탄고 관할 담당 송화경 주무관.
0: 도아가 코를 막는다.
1: 아, 송화경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백도아라고 합니다.
0: 대회의실에서 PT가 시작된다.
1: 여러분은 폐교하면 어떤 기분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3: 공포심 아닙니까?
1: 공포.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세종대왕상이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책에 있는 소녀상의 책장이 넘어갔다든가 워낙 그런 괴담들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폐교나 민가를 찾아다니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0: 빔 프로젝터에 별 세 개가 삼각구도를 이루는 여름의 대삼각형이 띄어진다.
1: 별을 보고 싶은 기분이요.
0: 하경이 과거를 떠올린다. 캄캄한 밤, 고등학생 하경이 파탄고 옥상에서 천체 만원경으로 별을 보고 있다. 도화도 하경의 옆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현재
1: 이젠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미 아무도 없어서 뭐든 부셔도 되는 곳 같지만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어왔다고 알려주는 거죠.
0: 도아의 눈길이 잠시 하경에게 닿는다.
1: 파탄고를 리노베이션한 천문대 컨셉은 여름의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를 테마로 알타이르관, 베가관, 데네브관 이렇게 세 개의 천문관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2: 송주무관님, 오늘 PT 때문에 특별히 파탄 면사무소에서 와주셨는데 파탄고등학교 담당으로서 소장님한테 조언해드릴 거 없을까요?
4: 제가요?
0: 예은이 고개를 까딱이며 재촉하자 하경이 어영부영 일어선다.
4: 네. 파탄면사무소 송하경 주무관입니다.
0: 도아는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경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4: 글쎄요. 누가 원할까요? 이런 천문대를. 저희 파천시 파탄면은 서울과는 다르게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곳입니다. 파탄면 인구 13,000명 중 반 이상은 파탄고 출신이고요. 자신들의 추억이 어린 학교를 외지인이, 그것도 미국 정서를 가진 분이 오셔서 천문대를 변신시킨다고 하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멋모르고 쉽게 버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말씀대로라면 파탄면은 발전할 수가 없는 곳인 거네요.
0: 하경이 도화를 돌아본다.
1: 주무관님은 공무원으로서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없으신 겁니까?
4: 전 다르죠. 전 파탄면에서 여러 번 사업을 성공시켜온 이력이 있고요. 소장님처럼 외지인도 아닐 뿐더러 파탄고 마지막 졸업생이기도 하니까 주민들이 믿어주고.
0: 하경이 멈칫하자 도아의 얼굴에 웃음이 스친다.
1: 그러니까 결론은 주무관님이야말로 전문가시니까 함께하면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파탄면 파탄고 졸업생이시면서 파탄면 수연리 관할 담당 주무관님이시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토박이시면서 맡았던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끝낸 이력이 있으시니까.
0: 하경이 입술만 깨문다. 시장.
5: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 정서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사업 같네요.
1: 그럼 그 파탄면 파탄고를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폐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자 관리자이신 송화경 주무관님.
0: 하경이 고깝게 쳐다본다.
1: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6: 아이고, 뭔가 도화가 아주 작정을 했네요.
7: 네, 그렇죠. 네. 그 도화는 파탄고를 천문대로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하경은 그런 도화에게 너 혹시 백도영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화가 뭐라 하냐면 내가 형한테 무슨 죄책감이냐.
6: 형이었구나.
7: 네. 그래서 그 도화는 그 백도영이 그렇게 원했던 천문대를 이제 짓자고 하는 거라고 우리 옛날에 다 같이 약속하지 않았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경과 도화, 도영에게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요. 마지막 선머 OST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이 부르는 화내지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 107번으로 영상통화를 걸면 상담사가 중간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대신 전해주죠. 상담사는 장애인의 수어를 상대방에게 말로 들려주고 상대방의 말을 장애인에게 다시 수어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로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의 휴대폰에 107이라는 번호만 떴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네요. 앞으로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지금 청각, 언어장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해요 라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글자를 본 상대방은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해도 휴대전화에 알림이 남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있는데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장애인의 수어를 문자로 전송하는 기술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언어장애인과의 소통이 훨씬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백지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방학 중 틈새 돌봄 살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수성 반다비 체육센터가 다음 달 정식 개관한다는 소식과 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채용 편의점 CU 함께 가게 6호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 나라가 그 국민들이 여전히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같이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우리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다. 또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입니다.

0: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요.
1: 네네.
0: 이 방학이 되면은 맞벌이 가정은 물론이고 아이 키우는 집들 상당히 바빠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학교 수업 또 돌봄 교실, 방과 후 활동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하루 일정이 채워지는데
0: 네.
1: 방학이 시작되면은 이틀이 느슨해지고요. 또 이게 맞벌이 가정은 이제 부모가 출근한 뒤에 또 아이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또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준비해야 하겠죠. 학교 돌봄 교실도 이렇게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정원과 운영 시간이 다르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혼자 긴 시간을 보내기 어렵고요.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기니를 뭐 간단히 때우거나 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한 달 남짓이라고 해도 이렇게 맞벌이 가정에는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방학 중에 이제 오전 시간과 식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학교 돌봄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 돌봄으로 채우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를 마을의 돌봄 시설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방학 중 틈새 돌봄인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업입니까?
1: 이건 뭐 어떤 새로운 시설을 짓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와 또 다 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방학 동안 늘리고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0: 네.
1: 네, 이들 시설은 이제 학기 중에는 주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방학에는 오전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서 문을 여는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0: 예.
1: 학교 안에 그 돌봄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시간을 이 동네 기존 돌봄 시설이 보완하는 그런 구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는 27일, 그 바로 오늘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합니다. 이어서 12월 21일부터 또 내년 1월까지 겨울방학에도 시행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계속 운영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약 이제 5,600개 정도의 마을 돌봄 시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2,500곳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이제 계획된 규모가 확보가 된다면 방학마다 초등학생 한 2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참여센터는 모두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건가요?
1: 네, 이렇게 이제 운영 형태는 틈새 돌봄센터 또 점심 돌봄센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한 1,500곳은 틈새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간식과 점심 또 저녁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맞는 그런 온종일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0: 예.
1: 네, 나머지 1,000곳은 점심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또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죠. 여기는 이제 오전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또는 다른 방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점심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전국 2,500곳이 27일 날 오늘 동시에 모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역별 수요 조사, 또 인력 배치, 식사 준비 이런 것을 이제 먼저 마친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실제 운영일과 식사 시간 또 하루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시간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만약에 이용하려는 렌터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기존에 지역 아동센터를 네.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이제 해당 지역 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도 이렇게 이제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맞벌이 가정이나 특정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0: 네.
1: 다만 이제 센터마다 그 여건이 다르죠. 공간도 그렇고 근무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바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이용료는 하루 최대 2,000원, 일주일에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가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센터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그래서 아니고 또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네, 식사를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갑자기 찾아가서 이제 이용하기는 좀 어렵겠고 네. 미리 신청하는 게 원칙이겠죠.
0: 그렇겠죠.
1: 네, 네. 또 신청해놓고 또 못 가게 되는 날이 생기면 그날이 되기 전에 센터에 미리 알려주셔야 또 센터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그 학교의 돌봄 교실이나 늘봄 학교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1: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운영의 장소인 것이죠. 네, 학교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지만 틈새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마을에 돌봄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학교 돌봄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이가 틈새 돌봄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학교의 방학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마을 돌봄센터를 이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주지 주변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이제 직장과 가까운 센터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예, 다만 이제 두 제도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학교와 센터를 함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동 방법, 또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각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늘봄 학교나 학교 돌봄 교실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요. 또 틈새 돌봄은 이용 가능한 센터를 먼저 확인한 뒤에 해당 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한쪽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마을의 돌봄 시설을 중심으로 방학 중 그런 돌봄 공백을 나누어서 보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같은 사업이라도 이 지역과 센터에 따라 이용 여건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시한 2,500곳은요, 전국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 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돌봄 시설이 많은 그런 도심에서는 여러 센터를 비교할 수 있지만 또 읍면 지역이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신도시 같은 곳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그 두 종류의 시설도 평소 역할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는 주로 보호와 급식과 같은 여러 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는 동네의 그런 공공시설이나 공동공간을 활용해서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놀이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었죠. 이번 사업에서는 이제 두 시설 모두 방학 중에 이제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센터별 프로그램도 같지는 않습니다. 독서나 체육과 같은 그런 활동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식사와 안전한 보호를 또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근무 인력, 또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에 따라서 하루 일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예.
1: 예, 같은 틈새 돌봄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요,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표와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0: 그 외국에도 방학 동안 돌봄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1: 네네. 그 영국의 이제 그 방학 활동 및 식사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무상급식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요. 부활절이라든지 또 여름 또 크리스마스 방학에 무료 식사와 활동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식사만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나 미술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죠.
0: 예.
1: 예, 지방 정부가 사업을 맡고 또 학교와 지역 단체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상황도 반영하는데요. 농촌에서는 이제 이동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시에서는 이렇게 학교와 체육 시설 같은 기존 공간을 활용합니다.
0: 예.
1: 예, 우리나라 틈새 돌봄이 우선 이제 오전 시간과 이렇게 끼니 공백을 보완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영국 사례는 식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방학 프로그램으로 묶었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 우리 아이가 틈새 돌봄을 이용하려면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 네네. 먼저 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지정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전국 공통번호가 운영되는

0: 있는데
1: 예.
0: 번호가 이제 1522-1318입니다. 이 번호로 가까운 이용간호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또 주변에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면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센터에 연락하실 때는 이제 희망하는 날짜에 자리가 있는지 또 실제 운영은 언젠지 또 이용료와 신청서류는 뭔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음식 알러지가 있는지 또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돌봄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돌봄 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1: 예.
0: 네. 만약에 이게 정원이 찼다면 대기 신청이나 혹은 인근에 다른 센터 이용이 가능한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참여 센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연락했을 때 자리가 없더라도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정 센터와 전국 공통번호를 통해서 이용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까운 센터의 정원과 운영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전국 공통번호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1522-1318번입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최성원의 노래 이어드리죠. 제주도의 푸른 밤.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2회 발달장애인 댄스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스스로를 표현할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르의 댄스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복지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고 대회는 11월 5일, 참가팀 모집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정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기반 안전교육과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동료상담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서로의 장애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은 다음 달 26일부터 진행되며 교육 주제는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 인간의 본질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일산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의 수성반다비체육센터가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센터에는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헬스장이 마련됐고 체육과 문화, 복지 기능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편의점 CU 함께 가게를 열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문을 연 매장은 대전에 처음 생긴 CU 함께 가게이자 전국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중증장애 근로자 2명과 비장애 근로자 1명이 함께하며 장애 근로자들은 각각 하루 4시간과 5시간씩 일합니다.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이 1박 2일 동안 춘천 일대에서 무장애 숙박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뇌성마비인과 가족 모두 22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에는 남이섬을 관람하고 배리어프리 대형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물레길 카누 투어와 도예 핸드페인팅 만들기 등 이색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첫 소식은 흥겨운 댄스 대회로 시작해볼까요?
3: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2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댄스 대회에 나설 참가팀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 예, 그러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대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발달장애인이면 팀을 꾸려서 참가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장르의 댄스 공연을 무대에서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이 표현력과 협동성, 창의성, 무대 구성을 두루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예, 이번이 그 두 번째 대회인가 봐요?
3: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데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참가팀 모집은 9월 18일까지고 대회는 11월 5일 충주시 호암예술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2: 네, 그 대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요?
3: 네, 복지관은 이번 대회를 참가팀끼리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축제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의는 광역복지팀 전화 043-856-1100번으로 하면 됩니다.
2: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울산에서는 시각장애 가정을 위해 특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 주시죠.
3: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손잡고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과 청소년 가정이 대상이었습니다.
2: 네, 안전이 그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에게는 대처 방법이 막연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아주 뭐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서요?
3: 특별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산업 재해 예방 체험이었습니다. 좀 되게 특별하죠. 이 가상 공간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을 확인을 하고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겪어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2: 예.
3: 말로만 듣던 안전 수칙을 감각으로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그 안전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됐네요.
3: 이제는 쿠킹 클래스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는 가족이 한 팀이 돼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발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면 좋겠어요.
3: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관 관계자들도요. 앞으로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여러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좀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족이 안전하고도 배우고 또 축적도 함께 쌓는 추억을 쌓는 그런 자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일산에서는 집단 동료 상담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3: 경기 고양시의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2: 네, 이 집단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프로그램인 거죠?
3: 예, 맞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장애 경험과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끼리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힘을 기르도록 그런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 기초 과정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 네,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숙박 없이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한동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 감정해방 같은 모두 6가지로 빠여졌습니다.
2: 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안내 드리면요. 고양시에 살면서 동료 상담에 관심 있는 장애 당사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산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복지카드 사본 같은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고요. 문의는 자립생활팀 전화 031-906-3095번입니다.
2: 네, 대구 수성구의 반다비 체육센터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네요.
3: 대구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에 들어선 수성반다비체육센터가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2: 네, 그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먼저 했다면서요.
3: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수영장과 헬스장을 먼저 열어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좀 보완을 하고요. 안전시설을 더 손본 뒤에 정식 개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 네, 이 수성 반다비 체육센터가 대규모의 수영장도 갖추고 있다면서요.
3: 예, 25m 5개 레인 규모의 엄청 큰 수영장과 헬스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에 만촌책문화센터와 수성가족센터도 함께 들어서서 운동만 하는 곳은 아니다. 문화와 복지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누리는 공간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3: 프로그램은 성인 수가 수영과 장애인 수영, 초등학생 수영, 또 아쿠아로빅까지 모두 48개 반이 열리는데요. 일반 수강생 모집은 온라인 추첨으로 이제 이미 마감이 됐고요. 장애인 프로그램은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참여하기 전에 장애 특성과 운동 능력을 살펴보는 맞춤 상담도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자, 대전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CU 함께 가게 첫 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죠.
3: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편의점 CU 함께 가게 6호점을 열었습니다. 대전에 처음 생긴 매장이자 전국에서 6번째입니다.
2: 네, 근데 대전 어디에 문을 열었습니까?
3: 대전 유성구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안에 문을 열었는데요. 연구동 1층 두 곳에 모두 63제곱미터 규모로 꾸며졌고요. 한 곳은 사람이 계산하는 유인 점포고요. 아. 또 다른 한 곳은 무인 점포로 운영이 됩니다.
2: 그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3: 중증장애 근로자 2명과 비장애 근로자 1명이 함께 일하게 되는 건데요. 장애 근로자들은 사람이 계산하는 매장에서 각각 하루 4시간과 5시간씩 근무하게 되고요. 주 5일 근무고 하는 일은 상품을 진열하고 채우는 일, 또 물품 검수,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내보내는 그런 관리, 계산대 업무 보조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네, 아이가 네브리싱을 시작으로 함께 가게까지 개발원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네요.
3: 그렇습니다. 함께 가게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가 네브리싱에 이은 개발원의 두 번째 일자리 모델이죠. 제주 매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6개 매장에서 14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건데요.
2: 네.
3: 첫 근무 때는 많이 긴장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가 하나하나 알려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런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이 뇌성마비인들과 춘천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면서요?
3: 네, 1박 2일 동안 춘천 일대에서 무장애 숙박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뇌성마비인과 가족까지 모두 22명이 함께 했습니다.
2: 네, 뇌성마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3: 평소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아서 멀리 나들이를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정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여행이라서 참여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틀이었습니다.
2: 예, 1박 2일 동안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3: 첫날은 남이섬을 둘러보고 문턱이 계단 없이 또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물레길에서 뭐 카누를 타기도 하고요.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넣는 그런 도예 핸드페인팅까지 이색 체험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2: 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3: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참여자들이 서로 여행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그런 교류장이 됐는데요. 복지관도 이번 여행이 뇌성마비인 가정의 문화적 소외감을 허물고 또 삶의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2: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바다새의 노래 이어드리죠. 바다새.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장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결정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가 1만 320원이었으니까 380원 인상됐는데요. 비율로 계산해보면 3.7%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급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23만 6,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유급 주휴 시간 포함했을 때 월 209시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최저 시급에 이렇게 산출한 209시간 곱해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결정된 최저 시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1: 최저임금을 규율하는 법률은 최저임금법인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0: 네.
1: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인데, 그런데 이 위원회는 다소 이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전체 27명의 위원이 있는데 세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9명,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9명, 그리고 어느 쪽 편도 아닌 공익위원이 9명, 이렇게 27명입니다.
0: 예.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별위원이라고 해서 주요 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3명이 더 들어가는데 다만 이분들은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0: 네.
1: 구조상 뭐 노동계는 많이 올리자, 경영계는 그렇게는 못 올린다 하면서 이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그치. 매년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0: 근데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통과됐죠?
1: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장관한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0: 네.
1: 올해의 경우에는 법정 심의 기한이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7월 14일에 최종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결국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넘기게 된 거죠.
0: 그렇네요.
1: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해가 1988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 심의 기한이 준수된 것이

0: 고작 9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2022년에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할 때 딱 한 번뿐이었고요.
1: 네. 뭐 이 정도면은 법정 시한이라는 게 참 유명무실해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결정하는 제도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도 사실 매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뭐 장관이 고심한 제때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에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이 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정말 시간이 임박해지면 공익위원회 중재로 급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1: 그렇죠. 다시 최저임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최저임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0: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이 최저임금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고요. 직원이 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아니면 사장님 혼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고용하는 가게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의 형태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일용직이냐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혹은 뭐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하는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최저임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1: 예.
0: 가끔 근로자와 임금 협의를 해서 적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강제적으로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공개 법령 중에서도 그만큼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죠.
1: 그렇군요. 그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신입이나 수습기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 않나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정한 일정 부분의 예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습기간 들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깎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예외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고요.
1: 네.
0: 그래서 1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아하.
0: 그리고 일의 특성에도 영향을 좀 받는데요.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 적용이란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습은 일을 배우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결국 숙련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미숙련 상태의 신입 직원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단순 노무처럼 굳이 숙련의 개념이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이런 수습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1: 예. 그럼 단순 노무직은 어떤 업무들이 해당되는 거죠?
0: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해서 통계청이 고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9번으로 단순 노무 종사자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찾아서 예를 들어보면요. 택배원, 우편집배원, 가사도우미,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원, 그리고 건설 단순 종사원 이런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
0: 네.
1: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주휴수당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놓치기 쉬운 영역이라서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8시간을 추가로 붙여주는 겁니다. 다만 이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조건이 있는데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일주일 평균 15시간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보통은 아르바이트 할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못 받은 임금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요. 일단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이상 일한 총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정한 소정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해야 됩니다.
1: 예. 자, 다음으로 시급 계산과 관련해서 밥값이나 교통비 같은 항목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변경이 됐고요. 네. 그래서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전액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본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식대, 교통비, 상여금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성격도 꼼꼼히 확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일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꽤나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 네.
0: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무작정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보다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뭐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일정표 이런 자료들을 같이 가져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정확하고 수월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어요?
0: 그럼요. 뭐 처벌도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저임금이. 이게 결국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자만큼이나 실질적인 생존하고 좀 직결되는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최저임금에 타협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인건비용 등을 미리 좀 검토해보고 대책을 미리 세워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최저임금법에 적용 제외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분들인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월 평균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장애인 일자리 유지라는 중요한 명분이 존재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각지대를 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적용 제외 조항을 없애자라는 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임금 보조 방식인데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대안적 방식입니다.
1: 네.
0: 장애인이더라도 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바깥에 놓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원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여벌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섰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0: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의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1: 자.

0: TBS 오디오북
1: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무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

0: 라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털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털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1: すいません。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6번째

0: 어머니가 매섭게 공실을 노려봤다.
1: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이잖아요. 이제 홀가분
2: 아니냐? 죽긴 누가 죽어?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남편이다.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바르게 잡으려면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0: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세월 살아 생전에 겪었던 모든 부조리함이 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들이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자신들. 남들한테 책 잡힐까 맞는다는 내색도 못하고 굶는다는 말도 못한 채 이 집안의 소유가 되어버린 물건. 그 질기고 질긴 인연. 공실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말아주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다.
1: 아니요. 맞을 짓을 했다면서 때리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죽어서는 더더!
2: 저게 틀린 입이라고!
0: 시근덕거리던 공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나 빈속이었으나 뭐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속이 이제 시원했다. 그녀는 옷을 탁탁 털고 자세를 바르게 했다. 막 내뱉었지만 꽤 나쁘지 않은 말이었다.
1: 나도 이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0: 숨이 한껏 차오른 상태의 승범은 두 팔을 내리누르다가 손길을 멈췄다. 거실 밖에서 들려오는 공실의 말에 팔이 점점 무거워졌다. 거무죽죽한 장영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왜 한의사가 됐는지를 떠올려봤다. 지금 이 방에 떠도는 죽음이 스며든 어둠처럼 막막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더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수정은 심폐소생술을 멈춘 승범을 보다가 거실에선 공실을 봤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승범과 후련해 보이는 공실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했다. 얼마 뒤 경광등이 어둠에 붉고 푸른 빛을 뿌리며 경찰이 왔다. 고요하던 마을에 하나둘씩 불이 켜졌다. 경찰이 안방에서 머리끝까지 덮은 이불을 들추며 죽은 장영감의 시신에 눈에 띄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어떻게 이 시간에 오신 거죠?
0: 승범에게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2: 그 일전에 장영감이랑 철물점에서 만났는데 그때 장영감이 오라고 했네.
0: 그 옆에서 지켜보던 수정이 대꾸했다. 경찰과 승범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3: 왜요?
2: 아유, 왜긴. 저 한의사 선생이 돈 좀 벌겠다고 장영감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했는데 보내는 족족 손님들이 싸가지 없다고 하니까 그 면도 안 서고 하니 불러다가 혼쭐을 내주려고 했나 보지. 어른이 한마디 해야 정신 차리고 이 일도 잘하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른이지.
0: 일리 있는 말이었다.
3: 그 사장님은요? 여기 왜 오셨어요?
2: 이 선생이 혼자 오기 무섭다고 했는데 먼저 보냈다가 노인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온 거지. 아무리 동네 어르신이라고 해도 요즘 젊은이가 고분고분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0: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승범을 봤다.
3: 이 말이 맞아요?
0: 승범은 대답이 없었다.
2: 아이고, 어르신 살려야 한다더니만 못 살렸다고 정신을 놨네.
0: 수정이 혀를 찼다. 이를 보던 경찰은 동료를 돌아봤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동료가 앞으로 나섰다.
4: 저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2: 뭐?
4: 일단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쓰시죠.
0: 경찰은 수정의 말을 고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내내 울고 있던 장영감이 승범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소리쳤다.
5: 네 놈이 나를 죽인 거잖아. 네 놈이 내 집으로 몰래 들어와 내 것을 훔치려고 했잖아. 바른 대로 말하라.
1: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놈 거야. 어휴, 죽어서까지 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저런 인간은, 아니지, 저런 귀신놈은 벌로 부관 참시를 해야 해. 호상으로 죽다니, 아이고, 억울해. 그동안 나랑 어머니가 당한 수모가 있는데 어떻게 호상으로 죽어. 아유.
0: 가슴을 팍팍 치던 공실이 갑자기 희죽 웃으며 장영감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1: 이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5: 뭐?
1: 이제 저승차사들이 그쪽 잡으러 올 텐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그래도 좋아?
0: 그 말에 불안하게 주위를 보던 장영감이 벌떡 일어났다.
2: 아들아!
0: 붙잡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그는 달렸다. 열린 문을 지나 바람에 있는 빨래에도 히익 놀라며 뒤뚱뒤뚱

0: 그 모습이 꼴사나워 공실이 키득거렸다. 그러다가 수정이 혀를 찾아 다시 희죽 웃었다.
1: 어차피 차사에게 잡힐 거 잔뜩 겁이라도 먹고 도망쳐 보라지.

0: 어둠 속에 사라지는 장영감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공실의 모습이 애잔했다. 일부러 웃고 떠들어댔지만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여실히 느껴졌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이 떨어져 나간 장식장 앞에서 공실의 뼈가루가 든 단지를 꺼내들었다. 경찰이 손가락질했다.
1: 아니 그거 왜 들어요? 내려놔요!
2: 유언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묻어주라고.
0: 승범이 말했으나 경찰은 그의 팔을 붙들었다.
1: 아유, 그건 고인의 가족들이 할 일이죠. 내려놓으세요.
2: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어요.
0: 승범은 이를 악물며 경찰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공실의 배에 난 상처를 떠올렸다. 징그럽다고 생각한 게 여러 번이었다. 그녀의 입에 들어가는 과자가 아깝다고도 생각했다. 뱃속이 헛헛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자꾸 이러시면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다시 승범의 팔을 잡는 경찰을 수정이 막아섰다. 그리고 승범에게 말했다.
3: 그래, 자네 마음 다 아네. 나중에 내가 가족들을 잘 설득해.
2: 안 되면요. 그러면 같이 묻힐 텐데. 그럴 순 없어요.
1: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경찰 두 명이 달려들어 승범의 팔을 붙들고 단지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단지를 꽉 끌어안았다. 양쪽에서 팔을 낚아채자 절대 놓치지 않겠다던 단지가 손 안에서 떨어졌다. 하얀 단지가 깨져 사방으로 날아가고 바닥에 뼈가루가 흩어졌다. 잿빛 분진이 떠올랐다.
4: 안 돼!
0: 놀란 승범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저앉았다.
4: 안 돼!
0: 흩어진 뼈가루를 손으로 긁어모았다. 잿빛 가루에서 붉은 피가 묻어났다. 얇은 단지 조각들이 그의 손에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승범은 뼈가루를 모았다. 뚝뚝. 눈물이 가루 위로 떨어졌다. 수정이 그런 글을 만류했다.
3: 그만해. 이러다 자네가 더 다치겠네.
0: 승범은 그 손길을 치웠다. 억울하게 죽은 공실의 한이었다. 그 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울먹이는 승범의 옆에 공실이 앉아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승범이 울음을 터뜨렸다.
4: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3: 괜찮어. 이제 여한 없어.
0: 공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승범의 등을 오래오래 쓰다듬었다.

0: 13. 송기윤. 어스름한 새벽, 텅 빈 길에 안개가 흩어져 있다. 한약방의 나무 문을 열고 늘 그렇듯이 수정이 나왔다. 두툼한 가디건에 단추를 채우며 왼쪽을 바라봤다가 오른쪽을 바라본다. 한참을. 찬바람에 낙엽이 대구르르 굴러와 고무신 앞코에 부딪혀 멈췄다. 바람에 실린 젖은 낙엽 냄새에 기침이 나왔다. 손으로 황급히 입을 가리지만 한번 터진 기침은 쉽사리 멈추지 않는다. 수정은 오른손을 눈높이로 들었다. 앙상한 손등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가락은 오래도록 약초를 만진 탓에 관절마다 울퉁불퉁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잿빛 머리카락을 만졌다. 유리창으로 다가가 자신을 비춰봤다. 새삼 깨닫는다. 너무 늙었구나.
1: 늙어서 죽기를 바랐는데.
0: 가디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생각한다. 발이 먼저 개천가로 향했다.
1: 얼마 안 남았는데 어서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대로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0: 요즘에 귀신 환자 수도 적어졌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모른다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듣는 말이었으나 점점 조급해졌다. 자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조금 더 많이 귀신 환자들을 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은 걸음을 멈춰 한의원을 돌아봤다.
1: 요즘 제법 귀신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지.
0: 수정은 앞서풀 붙들어 목에 찬바람이 닿지 않게 하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곧 짙은 안개에 휩싸여 사라졌다.

0: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목요일 정오. 한의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다. 철물점 최 사장이 손님과 흥정하던 중 운전석에서 내리는 젊은 남자를 유심히 살폈다. 키가 훤칠하고 조각 같은 외모가 딱 봐도 서울 사람이었다. 게다가 명품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뒤로 넘긴 머리카락이 마치 승범이 처음 이곳에 입성했을 때와 같았다. 그가 주위를 보다 최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1: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승범 한의원이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이곳으로 알려주는데 한약방뿐이라.
2: 위를 봐야지.
0: 최 사장이 철물점 위를 가리켰다. 그 손끝을 따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층 창에 승범 한의원 간판을 발견하자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다.
1: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평판은 어떤가요?
2: 평판?
1: 아, 뭐 병은 잘 보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한지.
0: 그 말에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 쳐다봤다. 외지인이 지방 한의원을 찾아왔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가늠해봤다.
2: 잘 보.
1: 에?
2: 갑자기 삐끗한데 허리도 침 몇 번에 씻은 듯이 나왔고, 뭐 며칠 전엔 독거노인인 어르신이 걱정되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지.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했다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근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잘 온 것이고 시비를 걸려고 왔다면 그냥 가시오.
0: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위압감이 크게 들었다. 남자는 급히 인사를 하고는 건물로 들어섰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반란과 관련된 주동자의 구족을 찾아 멸해.
1: 30여 명의 고위 귀족들이 한꺼번에 참명을 당하는 유례없는 변고가.
2: 알천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무는 제가.
3: 깨진 접시를 붙여서 쓸 수는 있지만은 금을 지울 수는.
4: 우리의 캡틴 의식을 불러.
5: 1만의 군사로 겨우 수천의 군사를 감당하지 못하다니.

와이파 한국인 228번째 풍월주 김유신 64번째

0: 비령자를 불러라.
1: 형님, 밤이 깊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데.
0: 비령자를 부르라고 하였다. 당장!
2: 예, 장군!
3: 잠시 후.
4: 여보세요.
5: 나 김웅순 장군이다. 도독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1: 예, 알겠습니다.
3: 자다가 김유신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젊은 장수 비령자.
1: 도독께서 찾으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6: 정신 차려. 예. 뒤뚫어 가보게.
1: 예, 알겠습니다.

0: 그러셨습니까?
1: 밤이 깊었는데 이 밤에 내가 널 찾았구나.
0: 장군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언제나.
1: 언제부터 나를 따랐느냐?
0: 629년 장군께서 폐색이 짙은 신라를 구하기 위해

0: 결사 흥전의 정신으로 홀로 백제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적장의 목을 뱉던 바로 그 낭비성 전투입니다.
1: 불 떨어지는 눈빛으로 김유신을 우러러보는 비령자.
2: 너도 알겠지만 오늘 우리 군의 전황이 바로 그 낭비성과 다르지 않다.
0: 알고 있습니다.
2: 잠을 이룰 수 없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너의 얼굴이 떠올라 너를 불렀다.
0: 믿고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 중에 저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0: 심장은 아대지마. 아, 죽는다 해도 어찌 여한이 남겠습니까?
1: 이복의 비경자.
0: 예, 장군.
1: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장군, 무슨 말씀이시든
1: 그만 돌아가. 자거라.

0: 자신의 막사로 돌아오는 비령자.
1: 장관! 늦은 밤에 어딜 나가시나 걱정했습니다.
2: 내가 나가는 걸 알았느냐?
1: 당연하죠.
0: 대대로 비령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집사 합절되시겠다.
2: 밤도 깊었는데 들어가자지 않고.
1: 주인이 귀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놈이 허리를 눕히겠습니까?
2: 그래, 들어가자.
1: 예.
2: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구나.
1: 예,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2: 혹시라도 말이다, 만에 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그 즉시 거진을 데리고 서라벌로 가야 한다.
0: 거진은 누구인가? 비령자의 아들로 비령자의 부하장수로 활동 중이었다.
1: 장군께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
2: 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야.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1: 장군!
2: 내가 어미를 잘 부탁하더라고. 나에게 하지 못한 효까지 어미에게 다 하라고 거진에게 일러라.
1: 이런 새벽에 어떻게 그런 가슴 찢어지는 말씀을 하십니까?
2: 반드시 거진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한다. 알겠느냐?
0: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비령자.

0: 우리 군의 전황이 바로 그 남비성과 다르지 않다. 문득 너의 얼굴이.
1: 대장이 내게 바라시는 건, 그래, 곤두박질 친 군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야. 그렇다면,
2: 자, 다 같이!
3: 러니 러니 러니 하! 러니 러니 러니 하! 러니 러니 러니 하!
1: 하루가 멀다 하고, 잠깐만. 아니야. 설마 나에게 이런 가오리 춤을 추라고 하신 건 아닐 테고.
0: 우리 군의 전황이 바로 그 낭비성과 다르지 않다. 문득 너의 얼굴이.
1: 그렇다면 17년 전 낭비성.

0: 나는 이번 전투에서 죽기를 각오했다. 테리아! 테리아!
1: 629년 30대 김유신은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단독으로 적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2: 테리아! 테리아! 테리아! 테리아! 결정적 한방!
1: 적장을 죽이고 군의 사기를 올려 낭비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유신.

0: 무산성이라고 하였느냐?
1: 예, 장군, 백제군이 무산성을 공격 중입니다.
2: 신라의 서쪽 변경 지역으로 백제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요 충지다. 현재 무주군 근처에 있었던 무산성.
0: 이런 것이 무엇이냐?
2: 군사들 앞으로 말을 타고 나서는 비령.
0: 내 손으로 적장을 죽이면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그렇다면 뛰어!
3: 아버지! 아버지!
2: 비령자의 부탁대로 비령자의 아들 거진을 잡고 막아서는 집사 합절.
4: 여기서 조심해. 안 됩니다, 도련님.
5: 아버지께서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고 계신다.
4: 장군께서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도련님을 모시고 바로 서라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3: 아버지께서 이 일을 미리 계획하셨단 말이냐?
4: 장군께 하지 못한 효를 더해 만인께 효도하면서
3: 죽음의 문턱에선 아비를 외면하고 내가 어찌 남은 인생을 살겠느냐?
4: 이 모셔야 하는 주인들이 다 죽으러 나갔으니 에라 모르겠다. 에라!

0: 비령자와 함께 그의 아들 거진. 비령대 집사 합절. 세 사람이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하자 땅을 뒤흔들며 백제군에게 돌격하는 분노한 신라의 군사들. 그러나 일본 타자로 적진으로 향했던 비령자는 싸우는 군사와 군마들의 발에 짓밟히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김효신.
1: 비령자,

0: 그렇게 비룡자와 거진 합절의 희생으로 백제군에게 역전승을 거두는 신라.
1: 찾았느냐?
2: 예.
1: 세 사람 모두?
2: 예, 형님.
0: 잠시 후 비룡자 거진 합절의 시신 앞으로 나간 김유신은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어 그들의 시신을 덮어준 뒤

0: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기조. 아, 죄송합니다. 비경자 박경재.
1: 여러분, 우리 와이파이 한국인 음악 참 좋죠? 이명호.
2: 이렇게 하겠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해.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귀해고택을 찾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명품고택으로 인증을 받은 귀해고택은 영천에서 만나는 뜻밖의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진 명소가 아닌데도 다른 지역의 고택 못지않은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해고택은 지난 1988년에 전기누전으로 큰 불이 났는데요. 이 화재로 사랑채와 아래채 등을 비롯해서 모두 15간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귀해고택은 1991년에 잘 복원되었고요. 지금은 전통 한옥체험명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귀해고택의 귀해는 예전에 마을 입구에 돌거부 형태의 바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쉽게도 그 돌거북은 도난을 당해서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고택의 이름인 귀해는 조선시대 후기에 공조 참의를 지낸 조국승의 호이기도 합니다. 조국승은 열복과 청복을 모두 누린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열복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복을 가리키고요. 청복은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운 복을 가리킵니다. 귀해고택은 조선 영조 때 조명직이라는 사람이 3대에 걸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집터가 좋아서인지 조명직의 증손자인 조국승이 높은 관직에 올랐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삼천석집이라는 칭송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삼천석은 학문이 천석, 재물이 천석, 적선이 천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 이후에 여러 지주들의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귀해고택은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진심을 담아 이웃에게 적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귀해고택 곳곳에서는 공공미술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저하늘 별을 찾아, 고추 잠자리의 여정,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등이 있는데요. 이 공공미술품들은 지난 2011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귀해고택 주차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공공미술품은 저하늘 별을 찾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철제 사다리 위에서 별을 따는 소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다리 아래에는 소년을 바라보는 강아지 조형물이 있어서 동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귀해고택 주차장에서 소술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귀해고택 최고의 명소인 귀해정은 조국승의 후손들이 1916년 무렵에 지은 정자인데요. 귀해정 앞 인공연못 안에는 작은 섬이 있고요. 그 섬에는 육각형의 작은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못은 귀해정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트여 있어서 시야가 아주

좋고요. 7월 말부터 8월 초순 사이에는 이 연못에서 예쁜 연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해종합 연못가에는 귀해를 상징하는 돌거북 조형물도 있으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해고택을 찾아가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산포항고속도로 북영천 나들목에서 빠져나온 후에 국도 35호선을 따라 영천시 화남면사무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화남면사무소에서 10km만 더 가면 마침내 귀해고택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귀해고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며 폭염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영호남 일부 지역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상황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축사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더위에 지친 소들이 선풍기 아래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온도를 낮추려 물도 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3: 너무 더우면 사료를 좀 적게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조금 미숙아로 태어나는.
2: 뙤약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는 한낮. 농민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지만 포도 출하 시기를 앞두고 쉴 틈이 없습니다.
4: 포도는 날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온차가 요즘은 없어가지고 잘 익지를 않습니다.
2: 그늘막도 무용지물입니다.
5: 저는 지금 포도밭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2: 오늘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1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 등도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닭과 돼지 등 가축은 2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6: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노인센터 운영,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0: 네, 이런 폭염의 여파로 어제 영남 지역에선 키가 엄청나게 큰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눈물이 나는 거 아니야?
8: 고요한 주택가의 밤하늘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거대한 구름 사이로 번개가 계속 내리칩니다. 하는 거
7: 아니냐? UFO 아니야? UFO? 아니야?
9: 계속 그러는 거야?
8: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찍고 있어요. 번쩍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수초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10: 전쟁 난 것 같노?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8: 어제 저녁 경남 창원과 합천, 대구, 부산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포착된 무수입니다. 3시간 동안 400차례에 걸쳐 번개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 어떻게 해, 아빠?
11: 가지고 와, 괜찮아.
12: 번개 먹느라고 있다.
8: 위성 영상을 보면 당시 영남 지역 상공에는 높이 15km의 거대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영남권에 열 저기압이 자리 잡았고 저녁부터 강한 적나눈이 발달해 번개가 이어진 겁니다.
13: 낮에 지면이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열 저기압 형태가 국제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열 저기압을 따라서 굉장히 키가 큰 구름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8: 구름이 발달한 경남 밀양 송백리에는 시간당 46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직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보신 것처럼 이번엔 특히 영남 지역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중 경북은 1994년 이후로 3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14: 이 정도면 극한 폭염이란 말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에 이어 이튿날에는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도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영남 지역은 7월 들어서야 시작된 올 장마철에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장마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주부터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이상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50여 년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남 지역의 올해 7월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경북은 3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일한 기준으로 최근 9년을 살펴봤더니 가장 더웠다는 2018년에는 20회,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만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5차례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2018년보단 덜하지만 그 이후엔 가장 더운 7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극한 폭염이 무서운 건 폭염 연속 일수가 늘수록 열이 축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대구는 8일, 그리고 포항은 7일, 경남도 곳곳에서 엿새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여름이 시작돼 앞으로 폭염은 강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0: 역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선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서 유명 와인 생산지인 프랑스 보르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대피한 사람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용암이 흐르듯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번집니다. 마을 코앞까지 산불이 들이닥치자 경찰관들이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킵니다. 프랑스 남서부를 집어삼킨 산불은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까지 덮칠 기세입니다. 폭염으로 나무와 수풀이 바짝 말라있는 데다 거대한 산불이 강풍을 만들어내는 불구름 현상까지 더해져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11: 불길이 워낙 거세고 맨날의 사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해 압도당할 지경인데 부디 빨리 진압되길 바랍니다.
9: 보르도가 속한 지롱두주에서만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산림과 300채에 가까운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주말 사이 5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해 집을 버리고 탈출한 주민은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와 아빌라, 카스테욘주에서 10만 명 넘게 대피한 상태입니다.
11: 눈앞에서 모든 게 사라지고 있어요. 대자연이 통째로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9: 최소 37개 구간의 도로가 폐쇄된 가운데 남성 한 명이 불에 탄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동남부 해안 아플리아에선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백사장 앞까지 산불이 밀려와 관광객 수백 명이 바다를 통해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0: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1: 1심 재판부는 먼저 이를 거짓으로 봤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문자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고의로 부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3: 조순표
2: 피고인 자신이 주도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1: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도 축소해 말했습니다.
0: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1: 재판부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교류했다는 것. 이 사실을 국민이 알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2: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1: 재판부는 이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 윤 전 대통령은 기소 내용에 대해 법리를 내세워 반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후보의 발언을 유권자들이 실제 어떻게 이해했는지 국민 눈높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우중 기자입니다.
5: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시각이었습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한 판단.
0: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5: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소개는 법적으로 선임을 돕는 행위라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은 접촉과 주선만으로도 소개로 받아들인다는 것.
2: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의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됩니다.
5: 무속인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은 건진법사와 알고 지낸 사이인지 김 여사와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었는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에서 부처님이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 상을 모시고 점을 봐주는 건진법사를 선거 과정에서 만나게 된 스님인 것처럼 답한 건 의도적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더구나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5: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만으로 당선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6: 지난해 한 주점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이 여성은 이의 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KBS가 여성의 진료 기록을 입수했는데 성폭행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보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지난해 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최모 양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최 양은 회식하며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남자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이뤄진 경찰 조사. 최 양은 사건 시간 등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지만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8: 애한테 너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7: 경찰 조사 후 진행된 응급검사에서 최 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 확인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9: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건강도 회복하게 한 뒤에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7: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고 다음해 2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양은 사흘 뒤 이의 신청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일 채양의 응급검사 결과입니다. 피해 여성이 급성 통증을 호소했고 항생제도 처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0: 중등도 통증을

0: 느끼고 있다고 항생제가 처방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제성 있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1: 최양은 며칠 뒤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데 이틀간 음부에 출혈이 있었고 사건 사흘 뒤에도 쓰라림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채양이 숨진 뒤인 지난 3월 추가 진료 기록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요청으로 보완 수사 중이던 경찰은 기존 무혐의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2: 경찰의 이런 판단에는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가게 CCTV가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과연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던 건지 KBS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단독 보도 황영규 기자가 이어갑니다.
3: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채양. 가게 사장이 끌어안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자 10초가량 기둥을 붙잡습니다.
0: 몸을 일으키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같이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3: 얼마 뒤 옷을 추스르며 나온 채양은 다시 사장에게 돌아와 두 손을 들어 보입니다.
0: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럼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항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3: 약 30분 뒤 채양은 친구를 만나 울먹이고
4: 아 진짜 이거 아니라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셨네요.
3: 그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쳐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CCTV에서 경찰이 더 주목한 부분은 술 취한 채양이 사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 등을 근거로 사장 역시 채양이 한거 불능 상태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결론냅니다. 피의자인 사장은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의견을 냈지만 채양은 아니었습니다.
5: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3: 안산 단원경찰서는 CCTV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란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사장 측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충분했는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를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6: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5조 원대. 이후 가파르게 적자 폭이 커질 걸로 추산되면서 정부가 건보료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배당과 이자 소득 같은 월급 외 부수익이 있는 직장인. 지금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엔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이 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가령 연 2천만 원의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는 1천만 원분의 소득 월액 보험료로 매달 약 6만 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보수 월액 보험료와 달리 100% 본인 부담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 등이 활기를 띠면서 대상자는 178만 명, 추가 보험료는 연 7천억 원대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월 본인 부담 상한액을 610만 원대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는 하한선 역시 월 2만 2천 원대로 함께 올릴 방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보험료를 더 거둔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건보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7: 과잉 지불 방식이라든지 지출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항이 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6: 정부는 건보정책심의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건보료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2: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 마치 대입 준비처럼 취업 사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사교육비로 1년에 수백만 원을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주현 기자입니다.
8: 대학 졸업 뒤 관광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박모 씨. 관련 자격증을 땄는데도 영상 편집과 AI 교육 등 학원 강의 대여섯 개를 더 듣고 있습니다.
9: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공백기에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8: 매달 학원비로 50만 원 넘게 쓰고 있지만 그만두기는 어렵습니다.
9: 저도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드니까 그게 약간 좀 막연한 두려움이 되는 것 같고.
8: 최근 한 교육단체 조사에서 청년 구직자 대부분이 박 씨처럼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비로 쓴 돈은 연평균 360만 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직무 경험이지만 청년들은 자격증과 외국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10: 취업 사교육이 실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을 도우려면 학교와 기업이 실무 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1: 취업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숙련과 경험을 취득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정책의 방향점들을.
8: 청년들 부담을 늘리고 있는 취업사교육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지연입니다.
2: 인도에서 의과대학 입시 문제가 유출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교육부 장관도 물러났는데요. 이런 변화를 끌어낸 건 인도 청년들이 새로 만든 일명 바퀴벌레 당이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인도의 청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진압에 나서도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의대 입시 문제 유출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입니다.
13: 모디 총리는 부끄러운 줄 알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사임하라.
12: 인도 정부가 220만 명의 재시험을 결정한 뒤 수험생 20여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인도 기득권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특히 바퀴벌레라고 비하했습니다.
13: 바퀴벌레 같은 젊은이들 봤나요?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인도 대법원장입니다.
12: 인도 청년들은 아예 일명 바퀴벌레당을 만들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시위에 결국 교육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3: 인도 국민의 승리이자 독재자의 패배입니다.
12: 인도 정부는 의대 입시 시스템 개혁과 유가족 보상 등을 약속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13: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합니다. 시험 제도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겁니다. 모디 총리입니다.
12: 의대 입시 문제 유출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 청년들의 분노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14: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존 혐의에 더해 증거인멸과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다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5: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의 강제 수사로 아동 성범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후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17: 현황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15: 최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 네 가지. 여기에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최 전 의원 측이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내용물이 경찰 자체 포렌식 결과와 달라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 내역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14: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현재 경찰관으로 장윤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지난 5월 전북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를 이 학생의 아버지가 파손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은 전북경찰청 소속 한 파출소의 경감. 불법 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없애려고 한 겁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법 촬영한 고교생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고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아버지인 해당 경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사조처는 없이 현재도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경감은 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과 연관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이번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19: 저희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려고 의혹을 이제 수사하는 단계니까요.
18: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가 있어 경찰은 이번 사례가 친족 특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14: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학창시절부터 납치 성범죄를 언급했다는 정황 증거가 오늘 3차 공판에서 나왔습니다. 유족은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3차 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장윤기의 과거 SNS 대화록. 고등학교 재학 시절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장윤기의 언급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고생 살해 목적이 납치와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대화록 등 추가 증거 180여 건을 제출했습니다. 차 안에서 주변 여성과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한 파일.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모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윤기 측도 대화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윤기가 친구들 장난을 잘 받아줬다는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상대의 성적 발언에 호응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면서 성폭행 목적살인 형량을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채원 양의 부모는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1: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그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20: 이채원 양을 도우러 갔다가 다친 남학생도 증인으로 참석해 장윤기가 자신에게 태연히 119 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4차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조사,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지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4: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까지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만 남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본인은 오늘도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2: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를 밝힌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3: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법무부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2: 사실상 그만두겠다는 얘기에 여야는 정반대 이유로 만류했습니다.
24: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의원입니다.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의원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22: 청와대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의가 전달된 건 없다는 건데 지금 사퇴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거로도 해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1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2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

전남 광주 통합송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2명을 파면한 등 1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중동지역 긴장이 재고조됨에 따라 오늘 정유 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7, 8월 원유 도입분을 전년 대비 100% 이상,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해 현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 자립의 천병으로 평가받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오늘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단숨에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국내 성인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을 하고 한 명은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금의 기준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 기준 7잔, 여성은 5잔을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마신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양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면 고위험 음주로 분류됩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무조건의 가수 박상철 씨가 시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5.6도 신문 신춘문예에서 시 허수아비로 당선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원로 가수와 동료 후배들을 아우르는 대한가수협회장도 맡아서 가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빌 언덕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가수 박상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무조건의 가수 박상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0: 가수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요즘은 네. 가수 협회장님이시고
1: 네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거는 시인으로 모셨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시인 박출입니다.
0: 아, 필명은 박출이세요?
1: 네네.
0: 이 무슨 뜻으로 또 박출이라는 필명을?
1: 평생에 제가 이제 박상철이라는 이름은 네. 제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본명으로 썼는데 새롭게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0: 예.
1: 그 이제 날출이지 않습니까?
0: 네. 아.
1: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뭐 이런 느낌인데
0: 네네.
1: 그 박출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박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또.
0: 예.
1: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피가 이렇게 그 뿜어내는 거 가슴에서 네. 그걸 이제 박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아, 박출.
1: 예, 예. 뜨겁게 새롭게 시인으로 태어났다. 뭐 네. 이런 뜻입니다.
0: 굉장히 뜨거운 필명입니다.
1: 네네.
0: 첫 시집이잖아요. 이번 예. 제목이 허수아비인데
1: 네네.
0: 이게 초판이 완판됐다고 나오자마자 네. 완판됐다고 합니다.
1: 이게 한정판으로 했는데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단 빨리 좀 나가고 해서 뭐 너무 감사하죠. 예, 네, 기대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0: 아니, 초판을 네. 요즘 그렇게 많이 안 찍거든요. 근데 만부 찍으셨다는데.
1: 아, 뭐 그 얘기를 또 그 얘기를 왜 또.
0: 저한테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1: 아니,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0: 예, 제가 이게 와, 예, 대단하십니다.
1: 아니, 좀 많이 했긴 했는데.
0: 네.
1: 시집을 제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이제 좀 신춘문예를 여러 번 도전을 했고 몇 번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시를 쭉 썼다가
0: 네.
1: 이렇게 또 시집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시집을 다 막 이렇게 없앴어요. 열받아가 떨어지고 난 뒤에.
0: 신춘문예를 언제부터 도전하신 거예요?
1: 뭐 아니 올해 도전은 안 했습니다.
0: 예.
1: 뭐 잠깐 도전 몇 년 간단하게 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되고 난 뒤에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정판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그해 썼던 걸 조금 정리해서 했는데
0: 네.
1: 생각처럼 잘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0: 2024년에 신춘문예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원래 사실 작사를 좀 잘하셨거든요.
1: 네.
0: 제가 아는데 작사로 박상철 씨 되게 감각 있다 이런 생각 제가 했었는데
1: 네.
0: 아 그게 원래부터 좀 그런 쪽에 재주가 있으셨군요. 능력이.
1: 꼭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0: 네.
1: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곡을 쓰다 보니까 좋은 곡을 쓰려면은 좋은 가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집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보다 보니까 나는 또 전국을 나름대로 내가 새롭게 쓸 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네. 전국을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시를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0: 네.
1: 그 제 삶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런 느낀 것들을 쓰자. 그래서 그냥 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0: 네.
1: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뭐 또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춘문예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도전하게 돼요.
0: 근데요.
1: 네.
0: 2000여 편이 공모전에 출품이 됐는데
1: 네.
0: 거기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신춘문예를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0: 그러니까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1: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0: 죄송한데 네. 제가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의심이 많아서 네. 박상철 씨는 스타잖아요. 네네. 스타니까 어떻게 좀 프리미엄 점수가 더 간 건 아닐까요?
1: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전지도 몰라요.
0: 아 모르게 내는
1: 박출로 냈습니다. 박출로.
0: 아.
1: 박출로 내고 신춘문예는 이제 각 다섯 작품을 냅니다.
0: 다섯 작품?
1: 네, 시는 다섯 작품을 내고 네. 그 다섯 작품을 그 봉투에
0: 네.
1: 안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제목하고 시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0: 와.
1: 그다음에 겉표지에만 조금만 보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심사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저는 이제 박출로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0: 네, 거기서 한 편 뽑히는데 당선이 정식으로 당선이 돼서 등단하신 거네요.
1: 네, 당선되고 난 뒤에 그 저는 이제 2024년도 원래는 2025년 1월 1일이 이제 신춘문예 당선 네. 발표하잖아요. 근데 당선자는 2024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전화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의 이제 선물이네요.
1: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네. 그랬고 이제 거기는 전주는 몰랐고 그 전화 받을 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당선자들도 가야 되고 뭐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0: 그쪽에서도 심사하신 분들도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1: 그분들은 그 갈 때까지도 전지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장 가서 알았죠.
0: 현장에 등장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 사인 열심히 하고 사인 열심히 하고
0: 또 시인이 왔는데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시진 않던가요?
1: 그 노래 했습니다. 노래하고
0: 예.
1: 그래서 뭐 예, 몇 곡 부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예.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 네. 당선된 시가 허수아비 또 이번에 첫 시집 제목도 허수아비로 내셨는데
1: 예.
0: 낭송을 한번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허수아비요?
0: 예, 예. 저희가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요. 예.
1: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네.
1: 허수아비 박출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음은 굳건하다. 때때로 혼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 온 들녘을 다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에 찢긴 누더기 외로움에 부러진 가지를 놓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팔 새들은 제 세상인 양 집을 짓는다. 우거진 숲을 사이 내 겨드랑이는 종달새 집 바람에 기울어진 몸이 몇몇 새를 쫓지 못하고 동거를 허락한다. 오래된 들녘에 덩그러니 나는 버려져 있어 빈방을 안고 몰래 나간 새들을 기다린다.

0: 커튼을 올려도 소식 없는 아이들처럼 나는 독거 노인이 되어 저물역 소멸을 노래한다. 근데 네. 이 시가 예. 사실은 제가 이 뒤에 더 했는데 이걸 좀 잘랐어요. 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저는 다른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다섯 작품 중에서.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딱 된 게 이걸 뒤에 요 뒤에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들녘에 철탑 하나 나하나 서로가 말로 쓰다듬고 다독여줄 뿐. 근데 이게 이제 답을 내버렸으니까 네. 이걸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 뒤를 빼고선 출품을 하신 거예요?
0: 저는 이제 뭐 그걸보다 이 시가 당선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네. 이제 거기 보다 보면 뭐 그림자 탄노라든가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신춘문에 냈던 시 중에서 한두 작품 정도가 있는데 네네. 그런 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 빛의 파장 따라서 그 바뀌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가 저의 시선에서, 그림자의 시선에서 쭉 이렇게 했던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했는데, 네. 뭐 이게 됐더라고요.
1: 시인의 시선과 또 심사하시는 네. 분들의 시선이 달랐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박상철이라는 박출 시인의 시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그 허수아비 입장으로 그대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0: 허수아비 시는 네. 그 허수아비란 것은 결국 새를 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쫓으라고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뭐 저의 인생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것 들의 생각들과 그것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저는 늘 모자람 또 그리고 결핍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뭐 이런 것들 다 넣는데 결국은 처참하게 뭉개진 그 허수아비가 들녘에 뭉개진 허수아비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즉 말하면 거기 이제 들판에 곡식을 이렇게 할 때는 허수아비가 그때는 새거겠죠. 그러니까 네. 새를 막고 뭐 이런 용도로 쓰다가 농촌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벼농사도 없고 밀농사도 없고 없어졌을 때 나무가 잘 어울리고 그 나무 사이에서 허수아비가 같이 함께 있고 근데 거기서 결국은 그 부서진 허수아비 즉 말하면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안에 종달새, 뱁새가 네. 집을 짓게 되죠. 아. 거긴 새로운 생명이 또 그 무너진, 처참하게 무너진 그 허수아비 속에 새로운 새가 생명을 움트니까 새로운 생명이 그 잉태하듯이 예. 인생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무너지고 망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 반성과 처참하게 뭉개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들 그리고 거기서 새로움을 또 만들어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죠.
1: 예. 아 그러네요. 허수아비가 본래 네. 새를 쫓는 본연의 그 임무는 이제 다 사라지고 찢어지고 그렇죠. 망가졌는데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하고
0: 쫓아야 될 대상을 예, 다시 내가 받아들이고 아.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너무 아프든가 누가 밉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네. 자기가 자기 성체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내 그 몸에 받아들여서 거기 새롭게 생명이 싹 드니까 거기는 이제 새로운 네. 어마무시한 새들이 또 그 새끼를 치고 또 새끼 치고 또 새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1: 네. 아 그러네요. 제가 시인의 네. 해석을 들으니까 비로소 예 그리고 박상철 씨가 참 힘든 시간을 견뎌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심사평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이런 해자를 지닌 초인이 필요하다. 네. 어떠셨어요? 이 얘기 듣고.
0: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해자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예전의 시는 시가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신춘문예 썼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춘문예 쭉 읽어보고 저도 이제 이걸 하려면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가지에다 복합해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그 이런 데서 결국 저는 저만의 해자시를 쓰게 된 거죠. 예.
1: 그 작사는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예. 어떤 노래들 작사하셨었죠?
0: 많이 했죠. 뭐 바보 같지만도 그렇고 뭐 지금 네. 뭐 노래방도 그렇고 뭐
1: 그다음에 노래방도 뭐 하셨었고
0: 빵빵도 그렇고
1: 빵빵도 예, 뭐. 하셨어. 맞아요. 직접 네, 본인 노래를 가지죠. 나중에 예. 보면 직접 작사하신 경우가 네네. 되게 많아요.
0: 많이 썼죠.
1: 근데 그렇게 작사할 때랑 그 노랫말을 쓸 때랑 시를 쓸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0: 가사를 쓸 때는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꼭 필요한데 좀 직선적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직선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좀 쓰고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미리 답을 내리고 많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시는 답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답을 먼저 제시하면 안 되고 독자,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것들을 독자가 느끼기에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만약에 이제 임수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 틀리게 해야 되는 거고 아. 가사는 그냥 솔직하게 누가 들어도 그냥 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당신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아. 답을 내리고 즉 말하면 형용사를 많이 넣어서 해야 되고 네. 시는 형용사가 없을수록 좋은 거고.
1: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쓰시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그렇죠. 있도록.
0: 미리 답을 내리지 말아야죠. 아. 답을 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각각의 사람들이 다 틀린 분석할수록 좋은 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천 명이 읽으면 천 명의 다른 감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좋은 시는.
0: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신춘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쓰는데 저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렇게 쓰면 또 독자들은 싫어하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나태주 시인님께서 또 뒤에 네. 표사도 해 주셨어요. 제일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1: 네.
0: 예, 나태주 표사도 해 주셨는데 나태주 시인님 같은 그런 시가 우리 노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중이 가장 편안하고 그 읽고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쉽긴 한데 잘 쓰긴 하는 분인데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 시에 우리 그 이제 평론해 주신 그 경남정보대학의 그 정유지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적인 걸 묘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나태주 시인이 이런 네. 평을 해 주셨어요.
0: 네.
1: 실상 가수분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본래는 시였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시였습니다. 그런 좋은 시를 노래로 부르다 보니 저절로 시가 써지고 시인으로도 등단하셨나 봅니다.
0: 네.
1: 보내주신 원고를 읽어보았습니다. 우선은 말법이 활달하고 여유롭고 습윤했습니다. 습기가 있고 또 윤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라는 예술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인데 말법이 이렇게 습윤하다는 것은 그 자신 시인으로서 풍부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예. 저도 시를 요즘에 최대한 좀 재미있고 좀 엉뚱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1: 네. 네.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그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작년에 8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게 뭐 원로 가수 동료들 또 후배들을 아우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할 때 보니까 그 가수 오키님의 장례식장에 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해 보시니까요.
0: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가수들이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게 이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마음들이 함께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1: 아, 그러면 이제 뭐 장르별로. 뭐.
0: 장르별로인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 예, 따로따릅니까? 지금 뭐 트로트 가수, 뭐 발라드 가수,
0: 그렇죠.
1: 뭐
0: 케이팝, 뭐
1: 따로따릅니까?
0: 아니, 예. 다 그대로죠. 다 함께인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다 협회는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협회는 네. 잘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뭐 전에 우리 대한가수협회에서 한 일들이 보면 뭐 불공정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7년으로 옛날에 한 13년 됐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소속사하고
0: 그렇죠. 그런 말이죠. 것들도 그렇고 예. 또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작년에 이번 총회에다 그 했던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성인가요라고 부르던 부분들 지금은 네. 이제 대중가요.
1: 네.
0: 그러니까 트로트는 트로트고 이제 각 장르별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를 때는 통칭해서 대중가요로 부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공고했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대중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 네. 예.
0: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고 예.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런 일들.
1: 챙길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잘 나가는 스타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 가수들이 이제 잘 나가는 가수들은 협회에 사실 관심은 덜 하죠. 뭐 네. 저도 이제 활동하다 보면 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잘 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론사에도 얘기했지만 99%는 사실은 어려운 가수들이거든요.
1: 아.
0: 잘 나가는 1%가 안 되죠. 0.1%, 0.0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 정도군요. 예.
0: 근데 그런 몇몇 잘 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제 대중들께서는 근데 뭐 어려운 가수들이 정말 척박하게 특히나 한번 떴다가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지고 그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어려워져서 연세가 80 뭐 이렇게 될 때 정말 외롭게 사시다 가셨죠. 뭐 명국환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참 힘들게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1: 아, 그 99%가 넘는 가수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어요. 그럼 네.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장치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0: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도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우리 문체부에도 또 얘기를 해서 이 불공정 계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수들 특히나 이제 예, 인기 있는 가수들은 미리 선 돈을 선불이라 해서 준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수들은 지나고 난 뒤에 준다고 그러고 난 뒤에 주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1: 아, 못 받는 경우도.
0: 예, 가뜩이나 예. 힘든데.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돈을 제대로 안 줬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아주 지금보다 아주 강하게 예,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0: 그걸 제가 가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잡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원로 어려운 선배 가수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 좀 작은 돈이라도 이게 좀 그 저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뭐 지금 저희는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이 노래가 안 되는 가수분들은 현장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얼마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1: 아, 그 원로 가수분들 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0: 많죠.
1: 계시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이 가수의 날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0: 그게 이제 결국 재원입니다, 사실은. 그 재원인데 그런 재원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합된 어떤 가수들의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돼야 되고 거기에서 좀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는 어렵겠더라고요. 해보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수의 날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정리가 돼서 쭉 왔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제 제 임기 중에 그거를 이제 준비를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이것도 입법사항인가요? 가수의 날 만드는 것도요?
0: 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가수네를 네. 만들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뭐 그것도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행사를 또 해야 되고 상도 줘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 다양한 가수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어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단순하게 가수의 날만 딱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체 가수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 네.
0: 그렇게 한번 하면 계속 좀 계속 매년 아주 그 그날만큼은 가수들의 축제의 날이 만들 수 있도록 네. 그걸 하려니까 참 어려움은 많습니다. 네.
1: 그런 말씀은 저도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네네. 해서 이제 가수들 옆에서 많이 이제 봤는데 네. 가수가 연예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예, 모든 뭐 연예인들 많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수만큼 오롯이 혼자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이런 직업은 없다. 대신에 제일 뭉치기 힘든 게 제가 가수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0: 정확히 보셨어요.
1: 다른 쪽들은 네네. 협업을 하잖아. 연기자들도 네네.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개그맨들도 협업을 하는데 가수는 혼자서 빛나는 존재거든요. 예.
0: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아티스트라는 것 자체가 네. 자기만의 그 독특한 어떤 그게 있는 게 이제 좀 스타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결국은 지금 임수민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맞추기 힘들어요. 생각들이 다 틀리고 그걸 이제 하면 이쪽을 또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반발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얼만큼 조정을 하냐 이건데 그걸 이제 최대한 조정하려니까 인내하고 또 저를 또 이제 제가 하는 방향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한 대로 감사함 표해야 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해 가야죠.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 예, 예. 중이시군요. 가수협회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사실 요즘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전국노래자랑도 보면은 막 여기 나오셨다 저기 나오셨다 하고 뿐만 아니라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스케줄이 어느 정도십니까?
0: 아니 저는 예. 예전 제가 이제 그 협회장 되기 전에는 활동을 많이 했죠. 진짜.
1: 특히 뭐 무조건 때는 하루 스케줄이 엄청났죠.
0: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때는 사는 게 아닌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도 사실 이제 협회장 하기 전까지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일이 있고 일이 많잖아요. 그 잡아놓고 나면 꼭 스케줄 들어와요. 그 우리 매니저 너무 싫어요. 그래 어쩔 수 없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있죠. 이게 여기. 예.
1: 박상철 씨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오랜 또 무명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데뷔 때부터 제가 지켜봤었는데 데뷔 때 정말 신인 가수에서 저 스타가 되는 모습까지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0: 네네.
1: 예. 거기도 또 네. 무궁무진한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박상철 씨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까요?
0: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제 노래가 이제 신곡이 시작이 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면 된다는 뜻인데
1: 네.
0: 그 노래 네, 한번 네. 들려드렸으면 싶습니다.
1: 이것도 직접 작사하셨나요? 시작이 반도?
0: 네.
1: 네. 작사가들 힘들겠습니다. 박출 작사. 예. 그 이제 시인 첫 시집도 내셨으니까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계속 네. 또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철의 노래 시작이 반. 네. 박출 시인이 작사하신 노래라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허수아비로 신춘문예 당선되셨고 또 이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바쁜 나날들 보내고 있는 박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5에서 4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전남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 서울 33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2도, 현재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작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정부가 이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늘부터 노인 맞춤 돌봄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에 긴급 지원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식사 지원과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회복에 전념을 할 수 있고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절차를 긴급 지원을 통해서 3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긴급 지원 중에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의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간제 단기 인력, 생활지원사의 초과 근무 등 돌봄 제공 인력을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회복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이 제때 이어진다면 어르신들은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가족들의 부담은 덜 수 있겠죠.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의 휴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테마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테마여행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물놀이와 가족운동회, 가족 간의 소통 프로그램인 다담회 등 다양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42명이고요.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장애인 부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 기간을 8월 12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접수 마감일은 이번 달 31일까지였는데요. 장애인 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후보자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포상은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육성 유공자 두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시상은 오는 11월 전국 장애경제인 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사업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상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이용료는 월 20만 원이고 식비 11만 원은 별도입니다. 신청은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정책 리포트 발간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1: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인 정책 리포트 7월호 장애 당사자의 화장실,

0: 맞습니다. 이 당사자분들의 경우는 외출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있으시고요.
1: 예.
0: 그래서 외출 전에 물을 적게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장소에 가든 먼저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요. 또 반대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이 화장실이 비장애인에게 있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장애 당사자에게는 외출 여부와 이동 경로 또 수분 섭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1: 예,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현황은 어떤가요?
0: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약 38%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01년 서울시의 그 공중화장실 조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0% 미만이었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는 그 양적인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예,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축제나 야외 행사장에 설치되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대부분 그 변기에 물을 내리는 장치가 그 변기 아래쪽에 페달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달을 발로 밟아야 작동하는 형식인데요.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은 이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결국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1: 예, 안전바나 등받이 같은 설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내 안전바나 변기 등받이는 당사자의 이동과 자세 유지를 돕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런데 설비의 형태와 높이, 재질, 규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용하기 불편한 설비도 많은 것입니다. 또 설치 이후 관리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바가 흔들리거나 고장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모르고 안전바를 잡았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할 때부터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관리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예, 설치율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용 과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요?
0: 네. 현재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때 기준은 주로 뭐 변기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지 규격을 충족했는지 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화장실 이용은 입구에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서 이동해야 하고 또 변기에 옮겨 앉아 이용한 뒤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다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여러 과정 가운데 한 단계라도 불가능하면 화장실 전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턱은 넘을 수 있지만 내부 회전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변기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세면대가 너무 높거나 물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가 설치돼 있다라는 그 형식적인 접근성을 넘어 실제 이용의 전 과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 예. 법과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그 이동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둘러싼 또 제도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 현행 규정에서는 이동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의 그 설치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장애인용 변기 설치 의무도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고요. 또 일부 장애인용 이동 화장실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적용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례에서 편의증진법 기준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한 경우에도요. 편의증진법을 이제 살펴보면 상당수 기준이 그 고정된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동식이나 조립식 구조의 간이 화장실에는 이 그 기준을 그대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결국 법은 있어도 이동식 화장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예.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0: 네, 이번 정책 리포트에서는 미국, 대만, 영국 등의

0: 사례가 담겼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Changing Place Toilet이라는 화장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휠체어 이용자 한 명과 지원인 두 명 이상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장애인 화장실보다 훨씬 넓은 공간인데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장애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고려해 해당 화장실을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신체 조건과 지원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애인 화장실은 아직 그 설치 자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설치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동식 또 간이 화장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설치 이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계하고 또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이 다양한 좀 장애 유형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무리 정교한 표준을 만들어도 하나의 표준 사용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이용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장애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정책 리포트 원문을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화장실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한병덕입니다.
1: 예, 여름이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탈수가 생길 수 있다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물을 마셨더라도요, 당연히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시는 물보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으면 몸에 물이 부족해지겠죠.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처럼 더운 날 야외 활동 하시면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을 한두 컵 마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물을 시원하게 마시긴 했지만 빠져나간 땀만큼은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좀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목이 마르기 전부터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탈수는 보통 물을 안 마셔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을 마셔도 탈수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2: 네,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배출하는 것도 있고요. 소변, 대변, 심지어는 이제 잠자고 숨 쉬고 할 때, 숨 쉴 때에도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땀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즐기시는 거, 커피나 뭐 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탈수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뭐 배변할 때도 설사, 장염 같은 게 생겼을 때도 빠져나가는 이제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면 탈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이 몸에 흡수하기도 훨씬 좋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과 탈수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땀은 우리 몸을 이제 식혀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몸속의 물도 함께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이나 운동, 야외 노동 이런 활동들을 몇 시간 하고 나시잖아요. 체중이 1, 2kg씩 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그만큼 수분도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1: 예, 전해질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요. 전해질이 뭔가요?
2: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소금기와 뭐 미네랄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과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은 우리 몸속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손끝 발끝의 신경 심지어 뇌까지도 이게 신호를 전달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연료만 있다고 이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몸도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이 균형 잡히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예,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2: 예, 처음에는 뭐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쉽게 피곤하다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상하게 머리가 조금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다리, 팔 근육에 이제 쥐가 나거나 근육들이 떨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종아리 쥐가 나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것도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정신이 흐려지거나 의식이 잃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도 탈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아, 네. 탈수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쉬어도 계속 두통이 심하거나 또는 이제 열이 심하게 오른다거나 의식이 흐려진다거나 붓돌한다거나 하면

0: 있으면 단순한 탈수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커피나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탈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아, 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 탈수가 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사실 뭐 커피 한두 잔 때문에 탈수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에도 물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요. 근데 다만 이런 이제 여름철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몸을 좀 각성시키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할 수 있고 이 이뇨작용을 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더운 날은 땀을 많이 흘렸는데 만약 물 대신에 커피만 계속 마시시면 이제 빠져나갈 수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이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당분도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운동하거나 야외에서 일하신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날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커피나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일단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예. 이온 음료가 탈수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0: 평소에는 그냥 물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장시간 운동을 하시거나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들이 되면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부족하면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온 음료들에는 당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에 물 대신 드시는 건 저는 권고드리지는 않고 야외 활동 많고 땀이 많은 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뭐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일하는 분들처럼 땀을 많이 흘리면 더 위험한 건가요?
0: 아, 네. 이게 탈수뿐만 아니고요. 뭐 열탈증, 열사병 이런 온도에 의한 어떤 햇빛에 의한 병들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등산이나 뭐 농산일, 건설 현장처럼 이제 햇볕 아래 오래 계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이 마를 때까지, 목 마를 때 드시는 게 아니고, 틈틈이 3, 40분마다 한 번씩은 쉬시면서, 물도 마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뭐 쥐가 난다거나, 식은땀이 나면, 그때 이제 그 남은 일들을 과감하게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더 하다가 뒤에 쉬어야지 하시다가 큰일 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열사병, 이런 병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1: 예, 오늘 여름철 탈수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름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어떤 점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0: 간단히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물을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땀을 만약에 많이 흘리셨다 그러면 그냥 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적절히 보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속변색이 진해지거나 뭐 양이 줄었다, 소변량이 줄었다 이러면 탈수를 의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몸이 조금 쇠약하신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오히려 옆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탈수는 이제 특별한 약보다 특별한 음료보다 평소에 이런 작은 습관들로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미리 한 잔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여름철 탈수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정화의 왕대포.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LG가 지난 주말에서야 후반기 첫 승을 거뒀는데요. 위닝 시리즈는 하나에게 내주고 말았죠.
1: 네, 전반기만 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LG가 8년 만에 8연패 수령에 빠졌다가 지난 토요일에 한화를 이기고 후반기 첫 승과 함께 연패에서 벗어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단 성공을 했지만 어제 다시 한화에게 동점이던 8회 무려 10점을 내주면서 4-1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진머맨의 데뷔전으로도 눈길을 모았는데요. 4이닝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은 첫 경기였고 다른 팀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새롭게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의 출발이 좋거든요. LG도 새 외국인 선수 카를로스 카라스코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번 주 등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 다승 1위도 했던 투수인데 다만 39세라는 것이 좀 나이가 걸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0: 예. 한화는 원클럽맨 하주석 선수를 기아에 내줬고요. 투수 이영범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해서 눈길을 모았죠.
1: 네, 가을 야구 진출에 도전하는 기아가 공격력을 겸비한 내야자원 하주석 선수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서 트레이드에 합의를 했고 한화 구단은 마운드 보강 차원에서 이번 트레이드에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하주석 선수와 이영범 선수가 이적 신고식에서는 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하주석 선수는 25일 키움 경기에서 2타수 1안타 사사구 2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9-5 승리에 앞장섰고 같은 날 이적 신고식을 치른 이영범 선수는 만루 상황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2피안타 1볼넷 3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화 팬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주말 3연전 다른 경기들은 어땠나요?
1: LG가 주춤할 때 KT가 창단 최다 9연승을 하면서 3위 LG와의 격차를 2.5경기 차로 격차를 좀 벌린가 동시에 2위 자리를 좀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어제는 롯데의 15-1로 완패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선두 삼성은 두산을 0대7로 이제 두산을 상대로 패했지만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KT의 2.5경기 차로 앞서 있고요. 4위 기아가 키움의 3대8로 졌고요. NC와 SS 시즌은 5-5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삼성과 KT, LG가 1, 2, 3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 4위 기아, 5위 두산, 6위 한화, 그 뒤를 NC, 롯데, SSG, 키움 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예, LG가 전반기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고우석 선수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도 있을 텐데요. 고우석 선수가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1: 네, 고우석 선수가 빅리그에서 난타당한 뒤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는데 25일 반등을 노린 이 마이너리그, 즉 트리플A 첫 등판에서 공 한 개도 던지지 못한 채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글러브 안쪽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고우석 선수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오늘 발표가 났는데 글러브 부정물질 논란으로 결국 10경기 출장 등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투수의 이물질 사용을 막기 위해서 2021년부터 손과 글러브, 모자, 벨트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투수가 손이나 장비에 끈적이는 물질을 묻히면 공의 회전수와 움직임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부정투구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우리나라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도 이 상무 김기중 선수가 이물질 부정투구 적발로 10경기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선수 역시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러브의 접착제가 좀 더운 날씨에 흘러내려서 묻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우석 선수 역시 징계 후에 퇴장을 당한 26일 경기부터 이 징계가 소급 적용이 돼서 8월 5일에야 마운드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빅리그 재입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사안이 과연 LG 복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모두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한국 축구 이야기 해보죠. 한국 축구는 여전히 월드컵 후폭풍이 매섭죠?
1: 네. 국회에서는 축구협회 청문회가 30일에 열린다고 하고요. 축구협회장 선거나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대한체육회 주도로 규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선거 기한도 최대 내년 3월 초까지 늘어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러면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에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대표팀 감독은 11월 A매치까지는 임시감독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임시감독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 정식 감독이 빠르면 선임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11월에 정식 감독이 선임이 돼도 평가전 기회 없이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에 나서야 하고요. 게다가 회장 선거가 최대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시안컵 대회전 정식 감독 선임도 장담할 수 있을까? 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자, 그래도 32강 실패에 충격을 딛고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 오피셜이 드디어 나왔죠?
1: 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공식화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와 2031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3년 만에 이제 스페인 리그 즉 프리메라리가 무대로 복귀하게 됐는데 외신에 따르면 AT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적료 4천만 유로 약 675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AT 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리그 3강으로 꼽히는 명문팀인데요. 이강인 선수에게 이 팀이 등번호 7번을 부여했습니다. 포를란, 그리즈만 등 구단 에이스 선수들이 달고 뛰던 등번호였다는 점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팀이 8월 9일에 서울에서 맨시티와 프리시즌 신선 경기를 하거든요. 이때 아무래도 새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상암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AFC 손흥민 선수는 LA 더비에서 기다리던 리그 첫 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어제 경기까지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4-0 완승을 도왔습니다.
0: 예, 프로축구 수원FC가 지역 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축구 클리닉을 진행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수원시티FC 풋살장에서 수원시 장애인 축구협회 소속 성인 회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축구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수원시 농아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한 이번 클리닉에는 윌리안, 그리고 안준규, 김정환, 그리고 박재훈, 그리고 전우영 코치까지 직접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었고요. 참가자들은 수원시를 대표해서 장애인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선수들은 참가자들과 직접 공을 주고받으면서 눈높이에 맞는 지도로 클리닉을 진행을 했고 구단 유니폼을 비롯한 물품도 함께 전달하면서 마음까지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위해 8개 인기훈련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개요를 안내드리면 훈련 직종은 귀금속, 주얼리 캐드, 스마트 경영, AI 사무기술, 비주얼 영상 디자인, 스마트 가공기술, 출판 편집 디자인, 발달 특화 훈련, 교원 임용 준비반입니다. 훈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각 훈련 분야별 10명 내외이며 훈련 방법은 집체 교육이고 기숙사 통학 선택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은 입학 후 12개월이고 발달 특화 훈련은 6개월 이내입니다. 방학 기간은 동계, 학예 각 4주간이고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시간 훈련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위 등급 해당자이고 성별, 학력, 연령, 경력, 장애 유형 무관입니다. 훈련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미지급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입학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가능하고 퇴사 예정이면 선발평가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공단사나 직업능력개발 양성과정 훈련 중이거나 타법령을 통해 훈련 수당 지원받는 자이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국비 무료 지원 내용은 훈련비 전액 무료이고 식사, 삼식 및 기숙사 무상 제공됩니다. 훈련 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매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변형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면 모집기한은 연정 출시 모집이고 입학생 선발평가는 매월 1회 실시됩니다. 입학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위해서 8개 인기훈련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귀금속, 스마트 경영, AI 사무기술, 비주얼 영상 디자인, 스마트 가공기술, 출판 편집 디자인, 발달 특화 훈련, 교원 임용 준비반이고요. 모집 인원은 각 훈련 분야별 10명 내외입니다. 입학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단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34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AI 활용 훈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공단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AI 활용 출판 편집 디자인 과정 국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 기준 해당하는 구직 희망자입니다. 모집 일정을 알려드리면 접수기간은 7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고 선발평가는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입학 예정일은 8월 18일 월요일이고 훈련기간은 12개월 총 1200시간 이내 수업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훈련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에 위치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훈련 내용은 생성형 AI, 챗GPT, 제미나이, 캔바 등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인디자인 등입니다. 훈련 관련 자격증은 ITQ, 정보기술 자격, 워드 프로세서, GTQ, 그래픽 기술 자격,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전자출판 기능사입니다. 훈련생 혜택은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무료 지원되고 훈련 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시 월 28만 4천 원, 취업성공 패키지 미참여 시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통학 시 교통비 월 5만 원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기숙사가 2인 1실 제공되고 통학버스도 운영됩니다. 우수한 훈련 시설 및 훈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편의생활시설 지원으로 보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체육관 등이 운영됩니다.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이고 제출방법은 담당자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이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공무원 준비반 훈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예. 공단 전단 직업 능력 개발원은 2026년 공무원 준비반을 모집하고 있으니 공무원 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기호를 안내해 드리면 모집 과정은 9급 공무원 준비반이고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발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분,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 합숙 또는 통학이 가능한 분입니다. 훈련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훈련기간 제약 및 수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분, 훈련 시작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분, 휴직 포함되고요. 교육과정을 안내해드리면 교육 내용은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온라인 강의 및 기본서 일부 제공되며 영어행정법 직강 주 1회 실시됩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 공휴일 및 주말 독서실 제공합니다. 교육 장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한평군 학동로에 위치한 정난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전일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해드리면 서류 접수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 교육훈련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1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선발 평가 일자 및 장소는 8월 18일 화요일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고 선발평가 내용은 직업훈련 입학선발평가 모의고사 실시입니다. 모의고사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기출문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응시인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복지카드 및 증명사진 사본이고 지원 방법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지원 서류 송부입니다. 교육생 지원을 안내해드리면 훈련 비용 전액 무료, 교재 기본서 일부 제공, 훈련 수당 지급은 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통학 시 교통비 별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기숙사 및 식비 무료, 교육 중 상해보험 가입됩니다. 이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956-8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2: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에서 사무환경관리 지원 직원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사무용품 재고관리, 발주, 층별라운지, 물품관리, 강남연구소 주차권 관리 등입니다. 그 형태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 성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3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끝으로 재택근무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채널A에서 시청자 모니터 요원 직종으로 한 명을 7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1-3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9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대형 리조트에서 한빛예술단의 초청 공연이 열렸습니다. 리조트를 찾은 손님이 아니라 임직원들을 위한 공연이었는데요. 2003년에 창단한 한빛예술단, 세계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입니다. 이날의 공연은 시각장애인의 연주라는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점입니다. 네, 보통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비누나 화장지, 아니면 A4용지 같은 물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하지만 공연도 장애인 생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빛예술단의 공연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됐고, 이건 예술단 공연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비누나 화장지 대신 한빛예술단 공연을 초청하는 것도 우선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빛예술단은 아름다운 연주로 감동을 전하는 건 물론 장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의미 있는 사례가 공연과 문화예술 분야 곳곳으로 더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피노키오가 부릅니다. 다시 만난 너에게.

네, 우리는 한가 좀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미술 전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시 공간인 모두 미술 공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인데요. 디지털 기술이 장애 예술인의 감각과 만나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부터 새로운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선물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박재범이 부릅니다. 좋아.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전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오늘은요. 모두 미술 공간에서 다음 달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미디어 순례.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미디어 순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미디어 순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모두 미술 공간에서 한 전시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어떤 전시인가요?
1: 네, 이번 전시는요. 장애와 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예요.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장애 예술인의 감각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0: 뭔가 디지털 기술이? 네. 장애 예술인의 감각과 만난다.
1: 네.
0: 근데 이게 제목이 미디어 순례잖아요.
1: 네.
0: 순례잡기 할 때 그 순례죠. 그죠?
1: 맞습니다.
0: 뭔가 순례잡기랑 관련이 있나요?
1: 그 작품 소개에 보면은 기술과 예술이 함께 그러니까 서로 따라가고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 제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단순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어떤 감각을 부르고 또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라는 네,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0: 야, 기술이 예술가의 감각을 부른다.
1: 네.
0: 그 지난번에 모두 미술 공간에서 했던 전시는 인공지능 로봇이
1: 네.
0: 전시 관람 지원 그 해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에 전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1: 이번 전시에서는요. 네. 디지털 작품, 그리고 AI 영상 작품, 그리고 로봇 설치 작품 같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박유석 작가의 실린더 무브먼트.
0: 실린더 무브먼트
1: 1입니다.
0: 실린더 무브먼트 1. 이거 네. 어떤 작품이에요?
1: 이 작품은요. 네. 이제 관람객이 거대한 그 타원형 공간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리를 경험하는 작품이에요. 그 천장 위에서 빛이 계속 비춰지는데요.
0: 네.
1: 이 빛이 사람 몸에 닿으면 오르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0: 빛이 몸에 닿으면?
1: 네. 그리고 그 오르골 소리가 나고 이 그 멈추지 않는 빛, 그
0: 네.
1: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빛은
0: 네.
1: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빛과 그리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0: 그래요. 그리고 네. 움직이면서도 달라지겠네요. 내가 움직일수록 소리가 또 다르게 나겠네요.
1: 다양하게 네, 느껴지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감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우와. 그러면은 약간 내 몸이 빛에 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1: 네.
0: 안에 들어가면.
1: 네네.
0: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1: 그렇죠.
0: 같이 있을 때 또 소리가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소리가 나고.
1: 네.
0: 알겠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또 어떤 작품이 있었을까요?
1: 곽요한 작가의 그 AI 영상 작품인데요. 창조의 순간 1과 창조의 순간 2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곽요한 작가의 그림 작품이 그 탄생하는 과정을

0: AI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영상에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장면 또는 공연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처럼 표현되어 가지고 작가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1: 근데 이게 AI가 들어간다니까 네. 뭔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라는 작품인가요? 어떤 건가요?
0: 이 작품은요. 사실 네. 곽여완 작가가 뇌경색 이후에 이게 달라진 몸과 삶을 마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뭔가 제가 이제 곽여완 작가를 잘 모르지만 네. 이 배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좀 달리 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작품을 봤을 때.
0: 네. 그리고 저도 그 그림 작품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그 전에 했던.
0: 네네.
1: 혹시 또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0: 김유석 작가의 그 식물 로봇 시스템이라는 오잉? 작품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40개의 식물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들이 빛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또 소리를 만들어내는 설치 작품이에요.
1: 이게 근데 식물 로봇은 제가 처음 듣는데 식물 로봇은 뭐예요?
0: 이게요. 그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잖아요.
1: 그쵸.
0: 그것처럼 이 식물 로봇이 그 막대기에 깃털이 달린 갈대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 식물 로봇이 빛에 따라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소리도 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관람객이 스마트폰 불빛을 이렇게 비추어도 그 움직임이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나 어떤 기술 속에서 어떤 생명성,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0: 네.
1: 기계인데 따뜻하다.
0: 네.
1: 근데 빛에 반응한다.
0: 네.
1: 그리고 로봇인데 식물이다.
0: 그렇죠.
1: 그렇군요. 자, 이 작품도 뭔가 이제 직접 참여하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0: 네, 네, 네.
1: 그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린 전시라면은 아무래도 좀 네. 접근성은 어땠나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0: 네,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서 점자 리플릿, 색약 보정 안경, 그리고 다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 포스터하고 접근성 안내 영상도 있어요. 참고로 이 음성 포스터 접근성 안내 영상은 제가 목소리로 참여했거든요.
1: 어머나!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0: 네. 그래서 네, 모두 미술 공간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1: 아니 네.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못해 자랑을 네. 더 해봐요.
0: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품별 음성 해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0: QR코드를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 QR코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접근성 스태프가 전시실에 계속 상주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 관람 및 접근성 지원 기기에 대한 안내 등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그 네. 부분. 자,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는 어떨까요?
0: 이동 지원 서비스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신데요. 전화랑 문자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760-9797이고요. 문자는 010-5178-0018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술과 장애 예술인이 만나는 순간을 담은 전시입니다. 미디어 순례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1: 네, 거기에 우리 장근영 씨가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기술과 예술 접근성까지 함께 고민한 전시. 특히나 요즘 엄청 덥습니다, 그죠?
0: 네.
1: 네, 이럴 때 또 이제 피서를 전시와 함께하는 것도 저 좋은 생각이 아닌가.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오늘도 흥미로운 전시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아름이 부릅니다. 선.

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가 대표 류숙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시각장애인이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AI 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처럼 보고서 인식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는 방식인 건데 그런 그 AI 기술이 요새 발전이 되면서 AI 비전 기술은 시각장애인 친구들한테 먼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큰 걸 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렇게 너무 감사해 주시면 보람이 많이 느껴지죠. 제일 기대하는 건 산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냄새는 맡으 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꽃인지 예전에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동행인이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상황 인식하면 뭐 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뭐 진달래 꽃이에요. 뭐 옆에 개나리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새로운 어떤 즐거움들을 더 삶의 질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게 제가 기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 시각 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류숙희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 너무 보람을 느낀다고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했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본인도 보람을 느낀다면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간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많이 개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곽진원이 부릅니다. 함께 걷는 길.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분들은 네. 화면 해설이라는 게 네. 대본에 지문이 있고 네.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할 때도 많은데 이제 뭐 그 대본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작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간단간단하게 또 PD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대본대로 하면 좋은데 설정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소 섭외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상하고 실제 대본이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등장하는 의상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다던가 어떤 악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다르다던가 뭐 소품이 다르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상을 잘 보면서 저희가 대본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0: 와, 그리고 그거 어렵겠다.
1: 네. 예. 그리고 이제 서류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서류를 말했다면 실제로 양식에서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대로 정확히 보고서 또 알려줘야 되고.
0: 야, 그 네. PD와 작가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찾아서 네, 그렇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
1: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우선하는 건 영상에 나온 아. 대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서류가 등장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 조금 전에 썼던 드라마가 그 전자회사, 가전회사가 주 무대였어요. 근데 이게 그 가전회사가 그 주무대인데 그 가전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아마 그 드라마를 집필했을 때는 조금 과거였으니까 이게 현재에서는 그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제 뭔가 바꿨구나. 또 첨단 이런 아.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또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이러다 아니면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 검색을 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이제 AI에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영상하고 부합하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검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0: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네. AI한테 물어보면 네. 확실히 좀 잘 알려주나요? 어떤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보여주면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 AI들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0: 그렇다면서요. 네,
1: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을 막 끼워 맞추니까 이 설명도 자세히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그러고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또 다시 검색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틀리지 않은 해설을 하기 위해서 검색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렇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네. 저번 주에 시작했죠? 네. 마지막 선머 감사하고 네.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도화가 하경한테 넌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고 물었는데 네. 하경은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냐 했는데 어떻게 이어지나요?
1: 네. 그게 도화가 됐든 거짓말이라고 네.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랑 한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도화는 이제 변호사까지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너 혹시 내가 이렇게 변호사까지 선임한 내 진심이 궁금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경이 너에 대한 건 1도 안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도화가 이 소송 관련해서 자꾸만 압박을 해오니까 이제 그 하경이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 장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작년 장마 때 하루 민원 200건 넘은 거 다들 알지? 이젠 후에 후자만 들어도 멀미가 나.
3: 당장 올해가 더 걱정이에요. 담장 없애면 장마 때 농지 유실되는 거 아니냐고 벌써들 날려가지고. 아, 그리고 본청에서 민원권으로 담장 허물기 담당자 내일 회의에 참석하라고 공지 왔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조정이 좀 필요하다네요. 아, 그리고 송주무관 자기 비상대기조 1조 1번으로 넣어놨으니까 보호주의보 뜨면 지원 다니면서 마을 분들한테 안심 좀 시켜드려.
4: 좀 미친.
5: 모두의 시선이 휴대폰을 보던 하경에게 집중된다.
3: 죄송합니다.
5: 하경이 도아의 방으로 쳐들어온다.
3: 야, 백도아, 너 진짜 죽고 싶냐?
5: 도아는 컴퓨터만 한다.
3: 뭐? 매달 보낸 수박이 양육비가 사실은 관리비랑 수리비로 준 명목이었다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네가 나를 아주 물로 봤구나, 그치?
6: 야, 송하경, 네가 보낸 내용 증명은 말이 되고? 각색이 조심했어야지.
3: 나 사실만 적었거든? 그리고 내가 니네 집까지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 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왜 갑자기 수박이 양육비가 수리비랑 관리비로 둔갑을 했을까?
6: 나 매달 그 명목으로 보낸 거 맞는데?
3: 뭐?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수리와 관리에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4: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뭘 못했을까?
6: 좀 많이.
5: 하경이 눈빛이 흔들린다. 마당.
6: 게다가 이건 공동재산도 아니고 사적재산인데 말이야. 내 나무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 좀.
5: 나무는 잘린 채 밑동만 남아있다.
4: 너 그 옆집 할머니 뽕나무 아나? 그게 입마른 병이 옮아서. 야, 원래 나무들이 그렇잖아. 병 한 번 걸리면 우수수 막.
6: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네. 야, 송하경. 내가 돌아와서 이거 며칠 찾은 너한테 불리한 증거만 한 12개가 돼. 너 나하고 이거 계속 할 거야? 소송 가면 너 나한테 무조건 져.
4: 뭐라고?
6: 야, 공동재산인 담벼락도 네가 손괴했지. 내 나무도 네가 동의 없이 훼손했지. 송하경, 너 이번엔 나 못 이겨. 내가 너한테 져줄 생각이 없거든.
4: 저죠?
6: 몰랐어? 언제나 항상 결국은 너한테 져준 거.
4: 왜?
6: 너 왜라니? 너 몰라서 물어?
5: 도아는 진지한 눈빛으로 하경을 가만히 응시한다.
4: 너 왜 돌아온 거냐? 너 집 때문에 온 거 아니지?
5: 도아가 하경에게서 시선을 뗀다.
6: 드디어 그게 궁금해? 말해줄까?
4: 아니, 말하지 마. 난 더 이상 너한테 듣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어.
6: 거짓말.

0: 궁금하면서.
1: 잠시 흔들렸던 하경의 눈빛이 이내 무겁게 굳어진다.
2: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너 어차피 사기꾼 같은 놈이잖아.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2년 전에 너같이 뻔뻔한 새끼 사기죄로 쳐넣었어야 됐는데.
1: 두 사람의 복잡한 눈빛이 팽팽하게 부딪힌다.
0: 야, 송하경. 내가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네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1: 하경은 기가 찬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뱉는다.
2: 그래, 그랬으니까 그 짓을 했겠지 네가. 야, 고맙다. 끝까지 쓰레기로 남아줘서. 그나마 어렸을 때 가짜는 추억으로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야. 우리 어디 한번 진흙탕으로 끝내보자. 그게 우리한테 더 맞는 결말인 것 같아.
1: 도아는 하경을 묵묵히 바라만 본다.
3: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둘 사이에. 네,
4: 어렸을 땐 이제 싸우기도 했지만 친했는데, 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경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땅콩집 마당에 자라던 물풀의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른 건 자기가 자른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하경을 자꾸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해요.
3: 네. 네,
4: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그런 넋두리를 했더니 이 남자가 그거를
3: 잘라버렸어요.
4: 네, 잘라버렸어요.
3: 근데 그러니까 뭔가 둘의 추억이 있는 거였는데.
4: 네, 그렇죠. 이 물풀의 나무가 어렸을 때 그 도화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17년 전에 그걸 심어서 굉장히 크게 그늘까지 이제 만든 그런 도화가 가장 아끼던 나무였거든요. 근데 이게 꼴보기가 싫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그걸 자른 거예요.
3: 그냥 여자 말을 들었네.
4: 네. 네. 이제 도화는 땅콩집에 들러서 수박이에 이렇게 간식을 이제 찾아주려다가 보니까 그 찬장, 그러니까 수납장 안에 그 하경이 먹는 걸로 보이는 신경안정제, 불면증 치료제 이런 게 이제 들어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 안타까워하던 도화가 이제 하경의 거실 이렇게 암막 커튼, 방에서도 잘 못 자서 거실에 자는데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커튼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방은 그 잠은 방에 가서 자고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게끔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하경이 또 발끈하면서 이제 도화를 막 내쫓아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 집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3: 그러니까요. 네.
4: 그리고 또 이 도화가 마스터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죠.
3: 세상에. 네, 도화는 뭐 알고 있네요. 네, 편하게 언제, 생각할
4: 네,
3: 수 있네.
4: 언제나 또 한 수 위에요.
3: 그러네요.
4: 네. 그래서 도화가 하경에게 내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너 그런 머리로 어떻게 7급 공무원이 됐고 의대는 어떻게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3: 공무원이라면서요?
4: 네, 근데
3: 의대?
4: 네, 의대를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졸업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의대를 갔었고요.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고요.
3: 근데 하경이 더 공부 잘했나 보네요.
4: 아니에요. 도화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전교 1등, 2등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도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집 너 줄까? 이러면서 너 그 물풀 그 물풀 아 그런가?
3: 너무 설레지 않아요?
4: 그러면서 네. 이 물풀의 나무 이름이 종만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이 똑같은 종류 종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주면 내가 너 이 집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화해 단지를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묘목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화가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계속 이제 물풀의 나무를 찾아다니는데 도화가 계속 퇴짜를 놔요. 이건 뭐 잎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가지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경이 울컥해가지고 네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가 돌본 거는 이 물풀의 나무를 돌본 건 나다 이러면서 내가 증거로 너한테 사진까지 매 보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도화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그 물풀의 나무 사진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3: 오.
4: 네, 그 장면 만나볼게요.
3: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다음 내용입니다.
2: 이거 2013년에 내가 보낸 존만이고 이거 2014년에 내가 보낸 거.
1: 하경이 사진을 넘기다가 자신의 사진이 나오자 당황한다. 사진은 자판기 음료를 뽑는 하경의 모습이 담겨있다. 도화가 머쓱해하며 휴대폰을 뺐더니 딴청을 피운다. 하경은 그런 도화를 곁눈질로만 쳐다보다 일어선다.
2: 빨리 뭐 가자. 대체 맞겠다.
0: 뭐?
2: 이게 지휘선이랬나?
0: 야, 이거 쇠물수로 내서.
1: 밤, 도화는 운전을 하고 하경은 조수석에서 불편한 기색으로 전방만 쳐다본다.
0: 다음에는 화엄 말고 식물 상가를 가보자. 우리 존만이 찾기 진짜 힘들다.
1: 도화가 백미러로 뒤좌석에 있는 화분들을 쳐다본다.
0: 그래도 쟤네 건졌잖아. 쟤네가 공기 정화, 심신 안정, 불면증 완화 이거 3종 세트야. 특히 불면증이 좋대. 네 방에도 특별히 몇 개나 해줄게.
2: 내 사진 지워.
0: 싫어. 존마리 사진들 다 네가 보내준 건데 무슨.
2: 그거 말고.
0: 왜?
2: 왜? 야, 그거 내 사진이잖아.
0: 야, 너를 찍은 내 사진이지, 어? 내 핸드폰에 있는 거 못 봤어? 너 같지 않게 아주 잘 나왔지. 보내줄까? 수사할래?
2: 됐다. 말을 말자. 너 약속 지켜라. 매입자분들 겨우 달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딴 말하면 죽어.
0: 넌 정말 어떻게 되니까 나만 만나면 그 집 하는 얘기 그거밖에 없냐?
2: 야, 어디 그런 조건 만나기 쉬운 줄 알아? 집 안 고치고 그렇게 사신대잖아.
0: 야, 그렇게 팔고 싶어하는 애가 지금까지 집 산다는 사람 왜 주다 거절했냐?
2: 뭐?
1: 하경이 째려보자 도화가 아차 싶어한다.
0: 아니 뭐 나도 저기 목덕방 후시 아저씨랑 친하니까 네가 몇 년 동안 집 보러 온 사람들 파토라인 일대기 죄다 들었지.
2: 야, 그거는 괜찮은 사람한테 팔아야 뒤끝이 없으니까 그런 것뿐이야.
0: 그래, 뭐 송환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2: 다음부턴 각자 오자. 각자 와서 그러고 우리 톡으로만 소통하자. 그리고 너 지금도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1: 하경이 고개를 획 돌리고 차창망만 쳐다본다. 잠시 뒤 도화가 땅콩집 앞에 차를 세우든 채 잠든 하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0: 송환경, 잠 잘 못 자냐?
1: 과거 아이스링크장.
0: 혹시 2년 전부터?
1: 술이 가라앉은 얼굴로 시선을 내린다.
0: 저 그때부터인 거지?
2: 걔 잠 못 자서 수면센터 다니잖아. 수면제도 겨우 내가 설득해서 끊었어. 엄마 그렇게 가시고 아빠는 정신 놓고 해외 돌아다니고 파탄에 남은 건 하경이 뿐인데 걔가 잠이 오겠냐? 어?
1: 현재 도화가 하경의 방에서 봤던 안대와 이어플러그, 각종 향초와 방향제를 떠올린다. 도화가 뒷좌석에 있는 허브 화분을 잠시 돌아보곤 하경을 바라본다.
0: 로즈마리 효과 진짜 좋네.
1: 하경이 잠에서 깨어나 도화를 쳐다본다.
2: 너 뭐하냐?
0: 뭐하긴. 송하경 너 보고 있었지.
1: 하경은 왜 저러나 싶은 눈빛이다.
0: 군대랑 못 본 사이에.
2: 뭐 왜?
0: 많이 늙었다. 응? 야, 우리 나이 때부터 아이크림, 탄력크림 이런 거 부지런히 발라야 돼. 30대 되면 이미 늦어.
1: 하경이 눈만 깜빡이며 어이없어한다.
0: 내려.
3: 보통 이렇게 얄밉게 하면은 그러니까 좋아할 때 이러는데
4: 그런 것 같아요. 예. 놀리는 맛이 있어요. 또 하경이가 발끈발끈해서
3: 리액션이 좋구나. 네. 예.
4: 이제 그 도화가 아끼는 물풀의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친구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베어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도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진짜냐고.
3: 네.
4: 이제 그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너 그거 자른 거냐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걸. 그랬더니 하경이가 그깟 나무가 대체 뭐라고, 이 집 팔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도화가 뭐라 하냐면 너한테 그 우리 17년의 추억이 이 집이 팔리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경이 내가 너랑 저기서 키스 한번 했다고 이러는 거냐고.
3: 어머 뭐 하나씩 나오네.
4: 그러면서 그 365일 중에 너는 기껏해야 1년에 21일 왔다 갔으면서 그것도 여름에 잠깐 왔다 갔으면서 그런 주제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3: 아, 그렇구나. 확실한 거는 느낌이에요.
4: 네.
3: 하경도 도화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4: 네. 네. 그래서 도화가 이렇게 그 말을 듣다가 이거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21일만 갔다 있다 가서 아쉬웠던 거냐고.
3: 너 지금 속상한 거구나.
4: 서운했던 거야? 더 있어달라고 했던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경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머머. 난처해가지고 자리를 피했다가
3: 왜 난처한 거 끝났어요.
4: 또 다시 울컥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가 별장 같고 휴가지 같았겠지만 예, 예. 나한테는 너무 끔찍하고 이 지방 곳곳에 너무 뭐가 많고 너무 내 인생의 축약판 같아서 나는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요.
3: 그 마음도 어떤 건지는 알겠네요. 예.
4: 그리고는 이제 네가 안 갈 거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은 이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 밤 비가 옥수같이 퍼부어요. 근데 그 담장을 허물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걸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3: 내벽이 좀 손상이 있는데
4: 네.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하경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막 가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물이 넘쳐서 세상에. 막 흘러가지고 이미 그 지하실로 막 차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쵸. 물이 붉기 시작하면 금방 늘어나는데
3: 순식간입니다.
4: 그런데도 하경이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냈는데 어떤 그 높은 앵글 선반 위에 있던 그 상자였거든요. 되게 낡은 상자였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나오다가 이게 물이 너무 그 폭포수같이 그쵸. 들어오니까 이게 또 문이 다
3: 안 열려요. 네,
4: 안 열리고 아이고. 이래서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이 턱 밑까지 오고 코 밑까지 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이때 도아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거든요. 네, 도아가 구하러 온 거죠.
3: 다행입니다.
4: 네, 그 다음 장면.
3: 아직 2화거든요.
4: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3: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0: 죽으려고 작정했냐? 뭐야? 뭐냐고. 그깟 추억들 다 쓸모없다며. 지긋지긋하다며. 그걸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
1: 하경은 상자 한편에 있던 도영의 명찰을 아련하게 바라본다.
0: 우리에겐 절대 열면 안 되는 상자가 있다. 특히나 송하경에겐.
1: 하경이 급히 상자를 닫는다.
2: 이럴 줄 알았어. 너가 나타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너랑 만나면 늘 이래. 나 겨우 참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든 참고 있는데 너만 만나면
0: 나만 만나면 뭐
2: 늘 이렇게 엉망이잖아 우리.
1: 도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하경이 착잡한 얼굴로 머리를 쓸어 넘긴다.
2: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서로 인생에서 진짜 꺼져주자.
1: 도아는 얼음처럼 굳어진 채 하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하경은 상자를 챙기며 나선다.
0: 2년 전 대사랑 똑같네.
1: 하경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인다. 도아가 하경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0: 그 다음 대사도 해야지.
1: 하경이 고개를 돌려 도아를 똑바로 쳐다본다.
2: 너랑 나랑은 이 이상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면 그 이상으로 계속 안 좋아져. 나는 무서워.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1: 하경은 젖은 눈으로 도아에게 한 발 다가선다.
2: 나 집 안 팔게.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다시 오지 마 여기. 우리 앞으로 소송이든 뭐든 더 이상 평생 엮이지 말자. 그니까 꺼지라고.
0: 그래 내가 꺼져줄게. 네 말대로 평생 평생 안 와. 영원히 사라져줄게.
1: 하경이 도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선다.
0: 라고 했겠지. 10년 전에 난 그리고 2년 전에 나도 나 근데 이제 안 해. 네 말 듣는 거. 야 송하경 너 내가 왜 돌아온 줄 알아? 어? 나 네가 말한 그 지긋지긋한 여름 좀 너랑 같이 견뎌보려고.
1: 하경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0: 그래서 돌아왔어. 이번엔 안 가. 안 꺼져주려구나.
1: 도아의 완강한 눈빛이 하경에게 향한다.
0: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여름을 함께하기 위해선 그 상자를 열 수밖에 없다는 걸. 난 올해 여름

0: 그 상자를 열기 위해 돌아왔다.
1: 이게 상자가 뭐가 확실하네요. 이게. 네. 거기다 명찰이 도하가 아니라 도영.
2: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백씨였어요. 아, 백도영.
1: 그러니까 형제 아니에요? 네.
2: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도하는 이제 오늘로 더 확신하게 됐다면서 너 이 집에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네 옆에 있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자 하나 버리지 못하고 이 내내 땅콩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버텼을지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그 이유를 알아내 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도하가 땅콩집의 명의까지 바꾼 건 그 2년간 연락 한 통 없었던 하경을 다시 만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확히 밝혀지고요. 도하는 그 변호사 수혁에게 패소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겨달라는 게 아니고 시간만 끌어달라고. 이 여름이 지날 때까지 시간만 끌어달라고.
1: 뭐 좀 깊은 부탁을. 생각이 있었네요.
2: 네, 있어서 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 아, 네. 근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요.
2: 네.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밝혀지고요. 아, 네. 한편 하경은 이 얘네 둘이 파탄고라는 고를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 파탄고가 폐교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파탄고의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걸 공모를 하게 됐는데 그 시청의 그 건으로 불려가게 되어 담당 공모에서 네. 예산만 120억이 드는 그런 큰 공모전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그 뉴욕 출신의 설계자가 내가 그 하경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굳이 그 지목을 했어요.
1: 네. 네,
2: 그 마지막 내용 감상해 볼게요.
1: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 저기 오네.
4: 하경이 믿을 수 없다는 눈길로 뒤를 돌아본다. 도아가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5: 안녕하세요.
3: 서로 인사드려요. 여기는 이번 풀잭 진행하는 플루토 아틀리에 백도아 소장님이고 여기는 파탄고 관할 담당 송하경 주무관.
4: 도아가 코를 막는다.
5: 송하경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백도아라고 합니다.
4: 대회의실에서 PT가 시작된다.
5: 여러분은 폐교하면 어떤 기분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6: 공포심 아닙니까?
5: 공포.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세종대왕상이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책에 있는 소녀상의 책장이 넘어갔다든가 워낙 그런 괴담들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폐교나 민가를 찾아다니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4: 빔 프로젝터에 별 세 개가 삼각구도를 이루는 여름의 대삼각형이 띄어진다.
5: 별을 보고 싶은 기분이요.
4: 하경이 과거를 떠올린다. 캄캄한 밤, 고등학생 하경이 파탄고 옥상에서 천체 만원경으로 별을 보고 있다. 도아도 하경의 옆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현재
5: 이젠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미 아무도 없어서 뭐든 부셔도 되는 곳 같지만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왔다고 알려주는 거죠.
4: 도아의 눈길이 잠시 하경에게 닿는다.
5: 파탄고를 리노베이션한 천문대 컨셉은 여름의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를 테마로 알타이르관, 백악관, 데네브관 이렇게 세 개의 천문관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3: 송주무관님? 오늘 PT 때문에 특별히 파탄 면사무소에서 와주셨는데 파탄고등학교 담당으로서 소장님한테 조언해드릴 거 없을까요?
7: 제가요?
4: 예은이 고개를 까딱이며 재촉하자 하경이 어영부영 일어선다.
7: 네. 파탄면 사무소 송하경 주무관입니다.
4: 도아는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경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7: 글쎄요. 누가 원할까요? 이런 천문대를. 저희 파천시 파탄면은 서울과는 다르게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곳입니다. 파탄면 인구 만 3,000명 중 반 이상은 파탄고 출신이고요. 자신들의 추억이 어린 학교를 외지인이, 그것도 미국 정서를 가진 분이 오셔서 천문대로 변신시킨다고 하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멋모르고 쉽게 버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 그 말씀대로라면 파타면은 발전할 수가 없는 곳인 거네요.
4: 하경이 도화를 돌아본다.
5: 주무관님은 공무원으로서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없으신 겁니까?
7: 전 다르죠. 전 파탄 면에서 여러 번 사업을 성공시켜온 이력이 있고요. 소장님처럼 외지인도 아닐 뿐더러 파탄구 마지막 졸업생이기도 하니까 주민들이 믿어주고.
4: 하경이 멈칫하자 도아의 얼굴에 웃음이 스친다.
5: 그러니까 결론은 주무관님이야말로 전문가시니까 함께하면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파탄면 파탄고 졸업생이시면서 파탄면 수연리 관할 담당 주무관님이시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토박이시면서 맡았던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끝낸 이력이 있으시니까.
4: 하경이 입술만 깨문다. 시장.
8: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 정서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사업 같네요.
5: 그럼 그 파탄면 파탄고를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폐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자 관리자이신 송화경 주무관님.
4: 하경이 고깝게 쳐다본다.
5: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 아이고, 뭔가 도화가 아주 작정을 했네요.
2: 네, 그렇죠. 네. 그 도화는 파탄고를 천문대로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하경은 그런 도화에게 너 혹시 백도영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화가 뭐라 하냐면 내가 형한테 무슨 죄책감이냐.
1: 형이었구나.
2: 네. 그래서 그 도화는 그 백도영이 그렇게 원했던 천문대를 이제 짓자고 하는 거라고 우리 옛날에 다 같이 약속하지 않았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경과 도화, 도영에게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마지막 선머 OST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이 부르는 화내지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일이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때론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이 말을 떠올리면서 고삐를 다시 고쳐지게 되죠.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게 하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1도를 올려야 한다. 성공과 실패가 딱 1도 차이라면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놓치는 건 좀 아깝습니다. 오늘은 딱 1도만큼만 참아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삐딱했던 마음의 안녕을 고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신해철의 안녕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고 원하는 만큼 이루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더 해야 되더라고요. 아마 포기하고 싶을 때는 물이 95도 정도 끓어올랐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짜증 때문에, 순간 힘들어서 그 5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뭐 95도도 괜찮고 90도만 해도 만족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좀 더 나가고 싶다면 하루에 1도씩만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100도씨의 물을 보는 날이 있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LP카페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이었습니다. 박경자님, 주말 충전을 잘했는지 일찍 기상을 노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박경자님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좋은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최미수님께서는 오늘 휴무인데 일찍 일어났네요. 더 자도 되는데 라고 적어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일이 많을 때는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한가하고 쉴 수 있는 날은 왜 꼭 또 새벽부터 눈이 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초미수님 휴무일 알차게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김미정님께서

전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 시간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씀 보내셨습니다. 김희정님 말씀에 괜히 목을 다듬게 되네요. 김희정님 고맙습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추억의 LP 카페 문을 열겠습니다. 트윈폴리오의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뚜람입니다. 그대와의 노래.

지난 시절 아련한 추억의 나래를 펼쳐보는 LP카페. 오늘은 애청자 윤종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꾸며드리려 합니다. 윤종윤님께서는 LP카페를 여름날의 추억이 가득한 곡으로 채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곡을 적어 보내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사연 보내시기에는 몸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또박또박 정성스레 적으신 글을 보니까 이 시간에 꼭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내주신 노래들 가운데 두 곡을 선곡했습니다. 먼저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입니다. 여름의 추억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그 유명한 작곡가 김희갑이 쓴 노래인데요. 키보이스는 락밴드이긴 하지만 포크와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 역시 거기에 속하는 노래고요. 키보이스는 지금까지도 김홍탁을 중심으로 차도균, 차중락, 옥성빈, 윤한기가 활동한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 함께하실 바닷가의 추억은 그 멤버들이 모두 떠난 뒤 새 멤버들로 채워졌을 때 발표됐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기 멤버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해변으로 가요와 함께 빼놓지 않고 선곡되는 키보이스의 대표곡이 되었죠. 이 곡 준비하겠고요. 윤종윤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 중 다른 곡은 대한민국 인기가요의 초대 진행자이기도 한 이정석의 노래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이정석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이죠. 이 곡이 발표됐을 때 1집, 2집과는 많이 달라서 어쩌면 모험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모험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1989년 여름부터 히트를 했고요. 그해 가을까지 가요 톱10에서 통산 4주 1위를 차지했죠. 그 인기 덕분에 연말 KBS 올해의 가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부활의 키보드 주자였던 서영진이 작곡했고요. 지혜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그럼 윤종윤님께서 보내주신 두 곡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그리고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이번에도 지난 여름날의 추억을 노래한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얼굴이란 곡으로 유명한 가수 유년선의 바닷가 모래위라는 곡입니다. 1974년에 나왔고요. 얼굴과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POP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수만이 만든 곡이죠. 노래 들어보시면 그의 스타일이 살짝 묻어납니다. 이 곡은 그로부터 5년 뒤 중앙대 캠퍼스 밴드 큰별이 제목만 바닷가에서라고 바꿔서 제2회 젊은이의 가요제에 출전했는데요. 본선에 진출만 했고 수상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래는 바닷가 모래 위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유년선의 바닷가 모래 위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권진원이 직접 만들고 부른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입니다. 권진원은 이 노래로 1985년 제6회 강변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로 나와서 살다 보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같은 히트곡들을 내놨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오늘 들으실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는 꿈결처럼 사라져버린 지난 여름밤의 추억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유년선의 바닷가 모래위 그리고 권진원이 부릅니다.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노래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었던가 하며 추억 여행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린 추억의 LP카페에서는요. 애청자 윤중윤님께서 정하신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이정숙의 여름날의 추억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윤현선의 바닷가 보레위,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김병국님이 그 세대는 아니지만 낭만적 노래들로 구성된 LP카페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신정희님은 노원님 선곡에 빠져 월요일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았지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김병국님, 신정희님 좋으셨다니 저도 참 좋습니다. 확실히 LP카페는 낭만과 추억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박효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해줄 수 없는 일.

0: 음악 차트 순위보다 감동의 깊이를 올려주는 시간이죠.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좋은 음악은요, 딱 도입부.
1: 네.
0: 한 마디도 아니에요. 그냥 한 음만 들어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소름 돋을 만큼 딱 듣자마자 좋았던 그런 음악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음악들로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도입부가 좋은 음악들로 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저는 피아노 반주가 좋으면은 다 그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더라고요. 팝송이긴 한데 예. 그 마크 콘의 워킹 인 멤피스라는 곡이 있어요.
0: 워킹 인 멤피스요?
1: 네. 근데 그 피아노 도입부 3초가 진짜 약간 그 미국의 멤피스 도시를 같이 걷는 것 같은 느낌을 확 줘서 이 곡을 거의 진짜 몇 번씩은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지금 피아노 전주가 뭐 있을까 했더니 성시경 거리에서.
1: 아, 좋죠.
0: 뭐, 예.
1: 성시경의 네. 노래들이 좀 도입부에서 결정되는 노래들이 많죠.
0: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곡입니까?
1: 네, 오늘은 윤수일 밴드의 3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름다워라는 곡 진짜 좋아하는데요.
0: 아름다워가 윤수일 밴드 3집이었어요.
1: 네, 이 아름다워를 들으면 진짜 해변가에 가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해변가 특유의 좀 느긋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이 음악에 살아서 숨 쉬는데요.
0: 또 윤수일 씨가 그런 옷차림이 또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맞아요. 바닷가에서 약간 연주하면 맞아요. 너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윤수일 밴드 3집 앨범이 발매됐던 1984년에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요트록이라는 장르가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0: 요트록이요?
1: 네. 이 장르 이름이 말 그대로 배 이름, 요트에서 이름을 따온 장르인데요.
0: 오, 예.
1: 이 해변에서 듣기 좋은 좀 느슨한 그런 리듬감을 가진
0: 예.
1: 그럼 좀 부드러운 록 음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0: 약간 뭐 휴가 기분.
1: 네네. 휴가 기간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딱 좋을 음악들인데 이 록 음악에 약간 재즈를 가미한 게 요트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음악이 시티팝의 탄생에도 또 영향을 줬던 장르인데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름다워에서는 이제 당시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요트록의 영향이 굉장히 짙게 느껴지고요. 근데 앨범 수록곡들마다 사용한 장르가 다 달라요.
0: 예.
1: 그래서 이 앨범을 듣는 재미가 또 있는데 이 타이틀곡이 또 첫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록곡으로 이어지는 이 장르의 다양성들이 윤수일 밴드가 가진 그런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진짜 넓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타이틀곡인 아름다워 곡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사랑의 빛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사랑의 빛이요.
1: 네, 이 곡은 또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바탕이 되고 여기에 현악기 연주가 좀 부드럽게 깔리면서 좀 낭만적인 분위기로 곡이 시작을 하는데요. 반주만 들었을 때는 발라드 곡처럼 느껴지지만 또 윤수일이 이 곡에서 좀 로커 같은 그런 보컬을 이제 연출하면서 약간 멋진 록 발라드 곡 듣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아파트 같은 곡을 부르던 이제 윤수일 밴드가 정말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앨범이고 또 좋은 수록곡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윤수일 밴드, 윤수일이야말로 음악적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한 가수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1: 네.
0: 윤수일 밴드의 사랑의 빛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윤슬 밴드의 사랑의 빛,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사랑만 않겠어요, 아파트, 아름다워, 그리고 사랑의 빛까지 윤슬의 음악 스펙트럼,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놀래요. 이 곡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됩니다. 레드벨벳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마다 각 방송국에서 열심히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남양 특집이었는데요. 주된 소재는 바로 귀신 이야기였지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여름 무더위도 날려버리던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했을 겁니다. 여름밤에 모기향 피워놓고 옥수수나 감자 쪄먹으면서 저승사자니 처녀귀신이니 몽달귀신의 구미호 이야기까지 듣다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더위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폭염이 한번 찾아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귀신보다 더 무서울 지경이지만요. 시원한 옛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숨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록의 저녁놀,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코미디언 이경규 씨의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중에서 상처와 기쁨의 줄타기라는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새로움과 식상함의 반복이다. 다들 롱런 했다고 했지만

에게도 3, 4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 이제는 익숙한 인생의 리듬이다. 인기는 모래성이다. 정성스레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예방주사처럼 쌓인 상처들이 이제는 굳은 살이 됐다. 작은 상처는 견딜만하다. 하지만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는 걸 안다. 초량 초등학교 동문인 나훈아 선배가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다. 자신의 끝을 스스로 정했다는 점이 대단하다. 나에게는 다른 게 은퇴가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곧 은퇴다. 가장 큰 상처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래 맡은 프로그램이라도 하차할 때는 잠깐 관심을 받지만 뒤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진짜 두려운 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압박에 쫓기느라 좀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 다행히 그 속에서도 소중한 기쁨들은 있었다. 누군가 프로그램을 잘 봤다고 할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본 이가 팬이라고 하며 반길 때, 언젠가 해피엔딩이라고 쓰인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다. 인생의 행복한 끝도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줄타기하는 광대다. 어떤 끝을 만날지 모르지만 떨어질까 두려워도 끝까지 가야 한다. 더 큰 파도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단단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바니걸스의 파도 띄워드리겠습니다.

PC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이렇게 성우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지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을지언정 끝까지 봐야만 했던 그 드라마. 귀신 소재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KBS 전설의 고향. 오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시간에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남양 특집 이미지가 있어서 올해 한여름에만 방송한 것 같지만요. 원래는 주간 편성 단막극이었습니다. 첫 방송은 1977년 10월 18일 만이산 효녀 편이었지요. 기획 당시에 KBS 드라마 제작국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CG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은 고사하고 촬영한 영상에 효과음을 정교하게 입히는 편집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귀신이나 욕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게 큰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프로듀서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전파를 타게 됐지요. 이야기의 주요 소재는 한반도 전역에 구전돼 내려오는 민간 설화와 전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작가와 제작진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인터뷰해 이야기를 체록하기도 했고 시청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온 각지의 전설들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극적인 각색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갔지요. 주제랄까요? 내용의 대부분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과 사필귀장의 메시지가 많아서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해바라기의 여름방아, 그리고 허림의 별 이야기.

네, 호림의 별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그리고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당시 본방송 시간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TV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때 인기가 많을 때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10년 넘게 방송을 했으니 수많은 에피소드가 방영됐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역시 전설의 고향하면 구미호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귀신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구미호 역할은 최고의 여배우들이 거쳐갔습니다. 1979년 한예숙 씨가 그 원조였고요. 이후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가 구미호 역할을 맡는다는 불문율이 생겼지요. 장미희를 거쳐서 고소영, 송윤아, 박민영, 신민아 등이 각자 개성 있는 구미호 연기를 펼쳤습니다. 구미호 시리즈 외에도 아마 내 다리 내놔 이 명대사로 유명해진 덕대골 이야기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80년대 초반에 처음 방영됐는데요. 이후 90년대 중반에 다시 리메이크된 적이 있었지요. 병든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아내 앞에 노승이 나타나서 덕대골에 묻힌 지 사흘 된 시체의 다리를 고아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알려줍니다. 아내는 한밤중에 무덤으로 가서 시신의 다리를 잘라오고 한쪽 다리를 잃은 시체가 그녀를 뒤쫓아오면서 내 다리 내놔 하고 외치는데 그 상황과 대사가 공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화장실이 집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보통 변소라고 불렀는데 이 방송에 나가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변소에 혼자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꿔서 오줌을 지리는 아이도 많았고요. 혼자 못 자고 부모 사이에 누워서 잠을 청한 경우도 많았더랬지요. 이 방송 이후에 그 대사는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짓궂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노린다고 내 다리 내놔 이런 장난을 많이 치기도 했습니다. 아, 덕대골의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옛날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나 총각 처녀가 죽었을 때 정식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적대기에 싸서 대충 묻어둔 무덤을 덕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하춘화의 엄마랑 같이 갈래요, 문주란의 내 손 잡아줘, 김용만의 오늘 밤은 차차차, 그리고 봉봉 사중창단의 지난 여름의 추억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하춘화의 엄마랑 같이 갈래요, 문주란의 내 손 잡아주, 그리고 김용만의 오늘 밤은 차차차, 방금 들으신 곡은 봉봉 사중창단의 지난 여름의 추억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남양 특집 드라마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귀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존재가 찾아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지요. 각 문화권마다 저승사자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저승사자의 모습은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그리고 입술까지 새까만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얼마 전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의 저승사자 캐릭터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전형적인 모습은 사실 옛날부터 전해지던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 초창기 연출자인 최상식 PD가 직접 창작해낸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죽었다 깨어나셨다는 한 할머니께서 방송을 보고 내가 본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겼다고 증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70, 80년대에는 귀신의 피눈물이나 상처를 실감나게 표현할 특수분장 재료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엿에 빨간 식용색소를 섞어 쓰거나 케첩이나 팥죽을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고요. 촬영 장소가 주로 한여름밤 산속이나 공동묘지가 많았는데 달콤한 물엿 냄새를 맡고 온갖 벌레들이 귀신 배우의 얼굴에 달라붙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장면인데 벌레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서 연기하기가 참 고역이었다고요. 1977년부터 방영된 전설의 고향은 1989년까지 578회 방영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90년대 후반 여름마다 시즌제로 부활하기도 했고 2008년과 2009년에도 다시 안방극장을 찾기도 했지요.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KBS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전설의 고향 구미호편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토종귀신들이 가진 한많은 정서를 전래동화처럼 친숙하게 풀어냈던 전설의 고향. 그 소재의 매력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제작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올 날도 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추억의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김한선의 오늘 밤, 어우러기의 밤에 피는 장미, 그리고 템페스트의 지난 여름 세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요. 1982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보사부 조사 국민 41% 기생충 감염. 우리나라 국민의 41.1%가 기생충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생충 감염률 추이를 보면 71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이 84.3%나 되던 것이 생활환경의 개선과 채소 재배 때 인분 대신 화학 비료의 사용, 우수한 구충약제의 개발 등으로 매년 줄어 76년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64.2%대로 떨어졌고 81년에는 41.1%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생충 종류의 다양성이나 감염률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것이다. 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체변 검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체변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자기 변을 담아 학교에 내면은 한 달쯤 뒤에 담임 선생님이 호명을 하셨습니다. 기생충이 적발된 학생들 이름이었지요. 그 명단에 들어있어서 무척 창피했던 기억이 나네요. 간혹 자기 변이 아니라 급하게 학교 와서 친구것을 덜어서 내기도 하고 강아지 변을 담아냈다가 이상한 기생충이 한 무더기 나와서 망신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지요. 기생충이 적발되면 회충약 같은 구충제를 나눠줬는데 가을철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구충제를 사 먹는 게 연례 행사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하야로비의 밤은 우리의 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덥지만 네,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신재동의 99백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함께 살라이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시나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이 2초 안에 재생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2초란 짧은 순간조차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것이 펼쳐지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지만 번개 같은 속도 뒤에선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설렘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린 아워 박지현의 가야금 연주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마음의 속도까지 조금은 느리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맑았다가 갑자기 구름 끼어 우레 치고 비 때리다 다시 개었다. 떳떳한 천도도 오히려 이러한데 인정이 어찌 분분히 변치 않으랴. 조선시대 윤기의 시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금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개었죠. 하늘은 자연의 질서와 도리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고 달라진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복잡한 감정과 관계가 수시로 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역금취타 공경진의 해금 검은고 이방실 장국 홍석복의 연주입니다.

0: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음악은 늘 제자리를 지켜주죠. 여금취타, 공경진의 해금, 이방실의 검은고, 홍석북의 장구반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반소리 심청가 만나보겠습니다. 범피 중류 대목, 김소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입니다.
1: 강도를 당두어이니 배인마이다 조판 놓고 건장한 선인들이 각 채비를 단속은다.

0: 大门手里，
1: 哎，
0: 哦呀。

0: 인가?
1: 哎。

疼啊！行行。一日

0: 我叫大长表干，我这可就俺俩苏东旁路顿铺，我一我海洋一大满暖出名的一些业务，一个么俺姐姐我老我姐去铺怕嘛，我说生月大哥陪着这美女喊嗓子嗓，媳妇说的这我可这唱还有个天生和这刻骨无天等到这个金堂。
1: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범피중류 대목 만나보셨습니다. 김소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깊은 감동 오늘 함께했고요. 이어서 검은고와 가야금이 어우러져 풍성한 울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화, 이재하의 검은고, 장삼수의 가야금, 윤지영의 장구 함께하시죠.

전통 민요 가운데 감내기가 있습니다. 서도에서 전하는 노래인데요. 소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불렀기 때문에 달구지 모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서 갈까 보다 아이고 대고 성화나시다. 성화가 났다는 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 손 보듬고 한양에 갈까. 한양에서 왔던 임이 자신과 정을 나누고 떠나버렸는데 다시 자신에게 찾아와 손을 붙잡고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하진 않을까 기대하는 말입니다. 서도 소리 감내기는 느린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다음 사설입니다. 오시는 임을 못 오게 하고 머슴손 보듬고 떠나버린 임이 원망스러워서 온다고 해도 못 오게 맞고 차라리 머슴손이나 붙잡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세월이 가는 것 바람결 같고 유정 임 오시는 길 낙화만 지나. 유정 임은 정든 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미움이 쌓이는 사이 기다리는 세월은 빨리도 흘러가고 꽃이 지는 때가 또 찾아온 거죠. 그럼 서도 소리 감내기를 박기종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이리야.
1: 서도 소리 감내기를 박기종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인혜, 김준수의 노래와 두 번째 달의 연주로 갈까 보다 감상하시죠.

달까보다 박인혜, 김준수의 노래와 두 번째 달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놓치는 것들이 생기죠. 기다림에서 오는 설렘, 그 설렘의 순간을 음미하는 마음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은 속도에 치여 기다림의 소중함을 지나치지 않도록 좀 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누룽지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누룽지처럼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하겠다는 의미로 결성한 가야금 삼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임지은 작곡 손잡는 실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미국에 사는 한 평범한 주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거기에 쓴 한 문장으로 스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만도 20만 명. 또 부러워요, 좋겠어요, 저도 곧 그렇게 되겠죠 라는 댓글들이 연이어 달렸습니다. 그 사진에는요, 다섯 명의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었고요. 그 앞에서 엄마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아이들 개학날. 이 사진과 문장이 너무나도 부러운 분들 계시겠죠? 아이들 이제 모두 방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노이즈의 노래 어제와 다른 오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앞으로 3주 또는 4주 후 등교하는 아이들 앞에서 춤출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을 모두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과 함께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죠? 구피의 비련, 이어서 REF입니다. Never Ending Story.

구피의 비련, 이어서 RF의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들었습니다. 김현희님께서 음악 들으러 처음 왔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희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이혜란님은 매일 식사 준비하면서 듣는 인기가요 짱, 오늘따라 더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듣고 계시는군요, 이혜란님.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성원님도 오셨고 공은집님도 오셨네요. 모두 다

가 생각나셨다는 얘기 전해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진우감님, 지금쯤은 돌아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좋은 추억, 좋은 여행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 그리고 김광석입니다. 광야에서.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배우가 오디션을 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연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뮤지컬의 본고장에 당당히 진출한 이 사람.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만나볼 가수 아이비입니다. 성악을 한 어머니, 군악대 부사관이던 아버지 아래에서 큰 아이비는 중학교 때는 합창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밴드 보컬로 활동했을 만큼 노래를 잘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이후 들어간 대학에서 배우 조윤희를 만났고요. 그의 도움으로 기획사 오디션을 보게 됐죠. 두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그는 그렇게 가수가 되기 위한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비는 보통 사람보다 몸이 좀 뻣뻣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는 발라드 가수를 지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JYP 박진영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JYP는 아이비의 뛰어난 보컬, 또 이국적인 비주얼, 그리고 타고난 신체 조건이 댄스곡으로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할 거라고 단언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비는 댄스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비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노래가 아닌 연기로 먼저 대중을 만났습니다. 이수영의 곡 꽃들은 지구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얼굴을 알렸던 거죠. 그리고 같은 해 오늘 밤 일을 시작으로 바본가 봐 아하까지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의 방송 무대를 본 JYP가 아이비의 스타일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글룩에서 세련된 여대생으로 변신시켰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첫 방송 이후 뜨뜻미지근했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반 매출은 물론 스케줄이 쏟아졌고요. 의상 CF, 화장품 CF가 들어왔죠.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휴대폰까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과 베스트 드레서상까지 받게 되죠. 그렇게 제2의 이효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는 다음 앨범을 준비했고 그렇게 발표한 곡 유혹의 소나타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베토벤의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사이코춤 또는 마귀춤이라 불렸던 안무가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방송가를 그야말로 장악했죠. 그렇게 더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아이비는 비상했습니다.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아이비의 바본가 봐 그리고 아하.

0: 밖에 안 모르 Guess it out.
1: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가수 아이비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를 불러 댄스 가수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아이비는 뛰어난 가창력을 장착한 가수로 다시 등장합니다. 슬픔을 가득 머금고 이럴 거면 왜 사랑했냐고 노래하는 그는 이전에 마귀춤을 추던 그 댄스 가수가 아니었죠. 덕분에 노래도 되고 춤도 되고 연기도 되고 외모까지 전부 다 되는 가수임을 확실히 입증했고요. 그만큼 큰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하던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는데요. 사생활 이슈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커리어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였죠. 활동을 도저히 계속 이어나갈 수 없던 그는 공백기를 가졌고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2009년에 눈물아 안녕이란 곡을 발표합니다. 어느 정도 인기는 있었지만 전 같지 않은 반응에 그는 돌파구를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아이비가 생각한 것은 뮤지컬 무대였죠. 그 전에 드라마 출연도 했고 또 여러 곡의 드라마 OST도 불렀던 터라 연기와 노래를 함께하는 뮤지컬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수 출신 아이돌이나 스타들이 뮤지컬에 진입할 때 의뢰 겪는 낙하산 논란이나 연기력 자질 부족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아이비는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오디션장을 찾아다녔고요. 창법도 바꿨습니다. 밤낮 없이 연습실을 지켰고 망가지는 코믹 연기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뮤지컬계에서 신뢰를 쌓아갔고요. 그런 그의 진심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시카고, 지켄 앤 하이드 같은 내로라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주연을 꿰찾고 또 인정도 받았죠. 시카고의 록시 하트역은 10년간 600회 넘게 해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배역으로 이번에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겁니다. 아이비는 나이가 많아도 스타가 아니어도 진심을 다하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꿈과 용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의 나이도 벌써 마흔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영어 대사 시도를 받기 위해 주중 내내 학생처럼 매달려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발라드 가수 지망생에서 댄스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또 뮤지컬 무대의 정상에서 이제는 세계 무대인 브로드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낸 아이비. 앞으로도 이어질 그의 서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아이비의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눈물아 안녕 그리고 유혹의 소나타.

0: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주역으로 뽑힌 가수 겸 배우 아이비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바본가 봐, 아하, 이럴 거면, 그리고 유혹의 소나타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그늘 속에서 오히려 더 짙은 향기로 피어나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평소에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장르였는데,
1: 네,
0: 그래도 이 곡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0: 네. 노래가 보이실까요?
1: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들고 오는 곡들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제가 힙합 장르를 그렇게 자주 듣진 않거든요.
0: 그리 많지 않아요.
1: 네. 그리 많지 않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 Now I'm Young, 그 쇼미더머니에도 출연한 Now I'm Young의 키스 키스 키스라는 곡을 듣고 아 이건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좋다. 해서 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 곡을 들었거든요.
0: 정통 힙합이에요? 아니면 약간 다른 장르가 섞여 있는 곡이에요?
1: 아 정통 힙합은 아니고요. 예. 조금 더 되게 멜로디컬해서 아, 그냥 어떻게 예. 보면 좀 노래 그냥 팝 예. 대중가요 듣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소리들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힙합 좀 등지고 살았지만 가끔씩 이런 곡들 들을 때마다 힙합 여전히 좋은 곡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나중에 네. 언타이틀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진우의 정규 이제 크로스오버에서 수록 곡 준비했고요. 이 진우라는 이름을 처음 얘기했을 때 이제 진우션의 진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오늘 소개할 진우는 이제 진우라는 솔로 뮤지션 활동 이후에 이상순 그리고 또 조원선이랑 함께 혼성 3인조 그룹 롤러코스터를 결성해서 활동했던 진우이고요. 지금은 또 히치하이커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또 히치하이커 진우의 고등학생 된 딸이 진초이라는 이름으로 아빠를 이어서 가수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우는 이제 처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데모 테이프를 들고 가수 이승환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부터 혼자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승환의 지원을 받아서 1집인 진우 조크라는 앨범을 냈는데요. 그리고 1집을 발매하고 거의 바로 1년 만에 1997년에 또 2집인 오늘 소개할 크로스오버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좀 주요 장르가 펑크 장르인데요. 약간 그루브감이 있는 좀 리듬감 있는 음악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타이틀곡이었던 세레나데는 좀 앨범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펑크 장르의 흥겨움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곡인데 그 안에서도 이 진우만의 특유의 그 도시적인 정서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또 타이틀곡의 작사는 이후에 롤러코스터 멤버로 함께 하게 될 조원선이 또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서 그룹 롤러코스터의 출연을 조금 예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보다 본격적으로 타이틀곡보다는 더 본격적으로 롤러코스터의 음악 세계를 좀 예고하고 있는 곡을 골라봤어요. 바로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이 조원선의 목소리가 도입부부터 등장을 바로 하면서 좀 도시의 밤과 같은 좀 세련되면서도 몽환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요. 타이틀곡의 그 경쾌하고 신났던 느낌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또 엉뚱한 상상이나 세레나데 같은 곡이랑은 좀 정반대에 있는 감성의 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사실 진우라는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곡은 엉뚱한 상상이죠.
1: 맞아요. 네. 그 곡과는 이제 정반대에 있는 조금 그런 감성을 가진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러코스터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진우가 곡을 쓰고 조원선이 부른 이 곡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오늘 소개받은 진우의 2집 가운데 진우가 만들고 조원선이 부른 안녕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진우의 안녕,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정석의 노래 듣죠? 아로하.

조정숙의 아로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강산의 이구아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바로 옆에는 에우리디케의 무덤가에 있는 오르페우스가 걸려있다. 리라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의 신을 설득하여 부인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얻는다. 단 하나의 조건, 지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거의 다 나왔을 때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동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 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로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에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에 말하자면 보이는 소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미라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 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루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루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루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채 정면을 바라보려 한다. 두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굳게 담은 입과 강한 시선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그의 눈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하다. 모로라는 세상은 어땠느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20대를 지나며 우리 자매들은 모두 흩어져 살았다. 언니들은 각자의 생활과 꿈을 위해 사느라 바쁘고 난 파리에서 가끔 이국적인 분위기의 엽서를 보낼 뿐이다. 인생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는 질문을 계속한다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다.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줍잖은 재능 하나를 가졌다는 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다. 20살이 되어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툴툴대며 세느 강변을, 폭네프 다리를, 노틀담 성당 앞을 걷는다. 여기에 어떤 낭만이 있을까?

0: 이게 네 아파트라고?
1: 그러니까 고모님은 남프랑스에 가 계시고 너 혼자 지낸다 이거지?
2: 오빠 여권 나올 동안 이 집에 있어도 돼.
1: 어? 그래도 될까? 뭐 내가 거실에서 자면은
2: 이옷 어때?
1: 어? 어?
3: 아무리 그래도 부잣집 도련님을 거실에서 잘 수야 있나?
1: 야 그럼 그 까다로운 고모님 침대에서 내가 자라고?
3: 응?
1: 야 아니면 네 침대를 내주려고?
3: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아니 이 옷 어떠냐니까?
1: 어?
3: 아, 오페라하우스 공연이면 이 정도 정장은 입어야 되나?
1: 야 무슨 프로포즈 받으러 가는 사람 같은데?
3: 아 너무 과한가? 그럼 모자 빼고 장갑 빼고 가방에만 힘을 주면 되려나? 오빠 나 이 옷 뒤에 단추 좀 잠가줘.
1: 저 프레디인가 그 사람하고는 연애 중이냐?
3: 그냥 친밀한 사이.
1: 얼마나 친밀한데?
3: 얼마나 친밀하냐고? 뭐 같이 밥 먹고 공연 보고 전시 가고 파리에서 내 보호자라고는 할까?
1: 보호자? 야 넌 성인인데 보호자가 필요해?
3: 필요해. 무엇이라도 의지할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사람. 오빠 모르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는지.
1: 애인은 아니면서 보호자이자 친밀한 관계라. 야 프레디도 그렇게 생각할까?
3: 몰라.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2: 집에만 있을 거야?
1: 어?
2: 파리에 왔잖아. 나가서 돌아다녀. 자 여기 열쇠. 나 먼저 간다.
4: 먼저 공연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봤어요?
5: 고도를 기다리며요?
4: 네.
5: 산울림 레파토리잖아요. 꼭 보고 싶었던 공연이라 보는 내내 황홀했어요. 한 대사도 안 놓치려고 완전 초집중하면서.
4: 연극 좋아하시는구나.
5: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난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난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혹은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까? 내 친구 에스트라곤과 여기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 말하게 될까?
4: 대사를 외워요?
5: 이 희곡 좋아해요. 블라디미르의 대사는 정말 제가 늘 고민하던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호해서 잡히지 않는 생각을 사무엘 베켓은 저렇게 썼구나.
4: 무슨 과예요?
5: 문예창작과요.
4: 아 어쩐지. 저랑 작업 하나 같이 하실래요?
5: 무슨 작업이요?
4: 학교 졸업 공연인데 어떤 희곡으로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맨의 죽음도 읽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미아일랜드의 모모라는 작품이었는데
5: 그건 소설이잖아요.
4: 희곡으로 각색해서요. 각색할 작가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찾은 것 같아요.
5: 저요?
4: 네.
5: 한 번도 안 해본 작업인데.
4: 이번에 해보는 거죠.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제일 먼저 학원에도 와보고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다면 제일 늦게까지 남은 사람일까?

0: 작은 선물도 내 취향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제대로 말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오늘은 찾아내야지. 어? 누구지?
1: 장난! 아니야. 장난인 적 없었어!

0: 누구세요?
1: 언니, 나야.
0: 어머, 밖에 비 와? 비를 쫄딱 맞았네. 어서 들어와.
1: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0: 어? 밥은?
1: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조카들 보고 싶어서 들렀지.
0: 아, 좋지, 나야. 네가 놀아주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 줄 알았더니 오늘 학원 안 갔어?
1: 갔다 오는 길.
0: 그래. 그럼 애들하고 놀고 있을래? 겨우 텔레비전 끄고 방에 들어가서 놀으라고 했어. 금방 저녁 차려줄게. 대신 빨리 먹고 애들 한 놈씩 붙잡고 먹여야 한다. 저, 지수야.
1: 어?
0: 무슨 일 있어?
1: 아니, 조카들 보고 싶어서 왔어.

0: 오빠랑 한 집에서 와인 마시는 날이 오다니.
1: 그러게. 유럽 여행 첫 도착지에서 발이 묶일 줄은 나도 몰랐다.
0: 그 소매치기 아니었음 오빠가 나 찾아올 일이 있었을까? 근데 정말 밥 사달라고 온 거였어?
1: 어? 오기 전에 은수랑 연락이 안 돼서 여권 지갑 없으니까 앞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은수한테 SOS 쳤더니 너 다니는 학교 알려주더라.
0: 저 한국 소식 좀 전해봐. 서울에서 은수 언니는 자주 만나? 아니 언니는 통편지가 없어. 그래도 답장해주는 건 지수 언니인데 지수 언니는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지난번 편지를 베껴 써놔 할 정도로. 오빠는 어떻게 지냈어?
1: 넌 파리에서 뭐 하는 거냐?
0: 나 그림 배우잖아. 아직 정식 학교는 못 들어갔지만 곧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애꼴도 지원해볼 거야.
1: 학비는 고모님이 다 대주시고?
0: 아직까지는. 그런데 언제까지 대주실지는 모르겠어. 자꾸 결혼하라 하시거든.
1: 그 프레디라는 남자하고?
0: 고모님이 소개한 집안이야. 결혼은 돈 있는 남자랑 해야 한다. 여자 팔자가 바뀌는 건 결혼뿐이다. 그게 고모님의 인생관이거든.
1: 너도 그렇게 생각해?
0: 뭐 없는 사람보다야 낫겠지?
1: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것뿐이야? 아니면 고모님의 생각이 네 생각인 거야?
0: 고모님 말씀이 현실 아니야? 외국에 나와보니까 내가 더 힘이 없다는 걸 느껴. 고모님이 없다면 난 어디서 살고 어떻게 공부를 하지? 고모님이 지원을 중단하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빤히 보이잖아. 나를 지원해줄 남자를 찾는 거.
1: 사랑은?
0: 사랑하니까 지원해주겠지.
1: 아니, 넌 그 사람 사랑하냐고. 평생을 같이 살 만큼.
0: 노력 중이야. 서로 맞춰가려고.
1: 거짓말. 정혜수, 넌 널 속이고 있어. 언니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0: 그렇게 말하지 마. 난 그 집에서 떠났고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언니들하고 완전 다른 인생이야.
1: 네 인생이 누군가한테 기생하는 인생이라니 참.
0: 뭐 오빠는 안 그래? 할아버지 아니면 이런 유럽여행이 가당키나 해?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조건으로 누리고 살잖아.
1: 그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지. 난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테니까. 그래도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찾는 중이야.
0: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날 비웃는 건 오빠 인생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빠 인생 중에 오빠가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
1: 넌 네 살 길을 찾으려고 그 남자를 이용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0: 그만해. 그만하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치고 너무 과열됐어. 우리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관여할 사이는 아니잖아.
1: 그렇지. 그래. 그래도 어린 시절 넌 너희 자매는 나한텐 도둑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었어서. 그래서 너희 자매는 삶의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0: 내가 방고우나 피카소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파리에 와보니까 잘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가진 재능은 그냥 목마르던 언덕에 앉아 풍경화 그려서 팔 수준도 안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말 안 해줘도 알겠던데. 나 집에서 떠나올 때 언니들 보란 듯이 나왔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아.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림 공부를 그만두면 뭘 해야 될까?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
1: 혜수야, 이제 너 겨우 20살이고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많아. 아직 모두 선택하지 않아도 돼. 더 꿈꿔도 된다고.
0: 아무도

0: 안 받는 거야.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혼자 지낸다고 했었나? 그것도 모르겠네. 은비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은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화번호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예전 학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있으려나? 날 좋아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 친구니까. 아닌가? 은비가 말하는 의미는, 편지도 그렇잖아. 그게 장난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1: 여기야 우리 공연장이. 무대는 폐허가 된 원형 극장으로 할 거야. 이쪽에 찢겨진 깃발이 모래바람에 나부끼고, 나무 문짝은 저쪽에 반쯤 떨어져 있고, 소품으로 썼을 법한 철제 의자는 녹슬었지만 쓸만한 정도로. 어때? 여기까지 오케이?
2: 좋은데요? 이제 거기에 키 작은 아이 모모가 등장해요. 고아원에서 탈출해서 한참을 걸어온 거예요. 머리는 부슬부슬하고 옷은 몸집보다 커서 축 늘어져 보이고. 아이라고는 했지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으면 좋겠어요. 대사 중에서도 그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모모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모모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건 아주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게 할게요.
1: 그래.
2: 모모는 말도 느리고 행동이 느린 도로청소부 배포 할아버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여기까지가 초반부예요.
1: 좋아.
2: 진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 회색 신사들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 얘네들이 나오면서부터 소설은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1: 너무 드라마틱하게 가지 말고 판타지를 넣되 과하지 않게 가면 어때?
2: 자칫하다간 유치해 보일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상상한 모습을 눈앞에 구현해 놓으면요.
1: 추격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빠르게 한 장면씩 처리해주고, 마지막에 시간의 근원지에 가는 건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무엇처럼 현실의 은유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2: 그게 더 어렵다고요. 동화인데 동화처럼 가지 말고 판타지인데 현실 은유여야 하고.
1: 근데 정말 일 얘기만 할 거야?
2: 일 시킨 사람 앞에서 일 얘기만 하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1: 다른 얘기도 좀 하자.
2: 무슨 얘기요?
1: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봤어?
2: 봤어요.
1: 봤구나.
2: 제 팔요일 보러 갈래요? 그건 아직 안 봤는데.
1: 그래, 그것도 보고 싶었다.
2: 영화관에서 곧 내릴 것 같던데. 그거 희곡 다 쓰고 가면 내려서 뭐. 잠시만요.
1: 너 아직 삐삐 쓰는구나.
3: 은수야.
2: 언니.
3: 네 방 전화는 안 받아서.
2: 나 밖에 있는데 무슨 일 있어?
3: 우리가 어쩌다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를 하게 됐네.
2: 무슨 일이야?
3: 네가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2: 왜? 무슨 일인데?
3: 지수가.
2: 지수가 왜?
3: 많이 아픈 것 같아. 지난번 집에 왔을 땐 몰랐는데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있대.
2: 알았어. 바로 내려갈게.

0: 언제부터 나를 따랐느냐?
1: 수많은 부하들 중에 저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2: 이런 새벽에 어떻게 그런 가슴 찢어지는 말씀을...
3: 이 손으로 적장을 죽이면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4: 죽음의 문턱에 선 아비를 외면하고 내가 어찌 남은 인생을
0: 찾았느냐?

0: 함양조 총사령관 김유신 보고드립니다.
1: 수고가 많았네.
2: 백제와의 전쟁에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고 경주를 찾는 김유신.
0: 하늘이 돕고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1: 초반에 감물성, 동잠성까지 빼앗겼을 땐 또다시 우리 신라의 시련이 닥치는 줄 알았네.
3: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명승부였습니다.
1: 선대왕께서 왜 김유신 장군만을 믿고 쓰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네.

0: 이런 멍충. 아유,
1: 죄송합니다, 폐하.
2: 역전패를 당하고 복귀한 백제군의 수장 의직.
0: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이? 줬다가 뺏는 놈하고, 어? 그리고 저기 뺏은 거 다시 잃는 놈이요.
1: 비령자 그자는 좀비 같은 놈이었습니다.
0: 뭐?
1: 홀로 말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 진영을 휩쓸고 다니는 바람에 뭐? 그 군의 사이가 좋지.
0: 야, 종이 아니요? 할 말 다 하고 싶었으면 이기고 돌아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야유, 진짜. 야, 다 이긴 싸움을 구의 말 투아웃에 역전패를 당하냐? 이? 니놈이 살고 싶었으면은 백제 땅을 밟지를 말았어야지, 기아녀!
3: 야! 그 칼을 거두시옵소서!
0: 거두라고? 야, 내가 뭔 이유로 이 칼 거둬야 돼요?
3: 아이고, 예? 그 돌아온 배장의 목을 치는 법은 없습니다!
0: 아, 뭐야. 그런 법이 없어! 야, 법 없으면 법을 맹글어!
3: 아이고, 예? 아이고,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돼요! 그리 한다면은, 그 어느 장수가 싸움에 나설 것이며 뭐? 싸움에서 지면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1: 죽여주십시오, 폐하! 죽이세요!
0: 뭐? 뭘?
1: 이 사람 이미 전쟁터에다 내 목숨 던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0: 야, 너 지금 이 바닥에 반항하는겨?
1: 제발의 군사를 잃은 장수가 무슨 면목으로 살고자 하겠습니까? 자, 여기 제 목입니다!
0: 야, 약간 당황된다, 내가?
1: 뭐, 어떻게 뭐 어깨까지 갈까요?
0: 뭐?
1: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2: 목덜미를 걷어 의자왕 앞으로 자신의 목을 자라목처럼 빼드리미는 의직. 우와.
1: 지십시오. 지세요, 폐하.
0: 야, 치라면 못 칠 줄 알아?
3: 아이고, 폐하. 아니 되십니다.
0: 나
3: 그러면 날 볼게.
0: 진짜 놈이야? 야.
3: 근데요, 그 의직은 우리 백제 몇 안 되는 스타 장수예요.
0: 스타. 야, 좋아. 야, 나 참는다. 예. 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저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요.
1: 찬스 쓰겠습니다.
0: 찬스? 야, 가져오라고 하냐? 뭐요? 찬스라니?
1: 반사 찬스!
0: 야, 놔봐. 이게 말하는 거. 야, 놔봐.

비령자, 이젠 자네 차례야. 자, 받아. 승리의 축별세.

0: 채워줄게 가득히 원샷 창을 위로 컴온
1: 형님
0: 머리를 컴온 컴백 투마의 세상이요.
1: 아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0: 비령자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숨결이 느껴져.
1: 아 진짜 비령자는요 창렬이 전사했어요.
0: 비령자는 죽지 않았다. 신라 군사들 모두의 마음에 살아있어.
1: 아, 군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0: 뭐라고?
1: 처참하게 죽은 비령자의 혼령이 형님한테 붙어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산다고요.
0: 이복의 비령자 들었느냐? 네가 날 망치다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1: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좀.
0: 잔을 위로 컴온.
1: 뭘 컴온이야.
0: 자 채워라 음순아. 오랜만에 네가 따라준 술 한잔 마시자.
1: 형님.

0: 지금이 딱이다.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서
1: 공개!
0: 백제가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
2: 아, 지금 이렇게 술병을 잡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장군!
3: 잔 채워. 잔을 채워라.
2: 몇 달 전에 엿을 먹고 돌아갔던 백제의 의직이 지금...
4: 장군! 장군!
2: 무슨 일이야?
4: 백제의 군사들이 우리의 성을 무참하게 쓰러뜨리고 있슝!
2: 들으셨습니까, 장군?
3: 내 술, 내 술 어디 있느냐? 내 술, 이모님! 여기 술!
2: 아, 진짜! 형님아!

0: 진격하라!
1: 아니 됩니다, 장군.
2: 아니 됩니다.
0: 아니 되다니! 우리가 지금 연일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
1: 아, 장군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
0: 뭐?
1: 아,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으로서는 새롭게 접수한 10개의 성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2: 어, 맞습니다.
0: 젠장! 이겨도 문제란 말이냐?
2: 예, 군사들이 뭐? 모두 충전, 방전된 상태입니다.
0: 예. 하긴 짧은 기간 동안 10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2: 맞습니다.

0: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저기요, 아직까지 김유신이 출전할 조짐은 보이지 않으니까.
2: 시사 빤스 같은 놈! 그놈은 말이야, 이기는 싸움에만 나오는 졸렬한 싸움꾼이야. 장기가 아니라 그냥 싸움꾼!
0: 맞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 김유신이 싸우지 않고도 망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쯤에서 백제로 돌아가가지고 그 진열을 이렇게 전열을 새롭게 정비한 다음에 다시 출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2: 경주 소라버리 바로 코앞이야.
1: 대부분의 군사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더 이상의 어깨 통증, 진격은 무리입니다.
2: 소라버를 코앞에 두고 돌아서야 하다니.
0: 지금의 병력으로 공격을 계속했다가는
2: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아갔다가 칼날이 무뎌지기 전에 다시 돌아온다!
0: 와, 예!

0: 여보세요.
1: 접니다.
0: 무슨 일이신지요?
1: 서라벌의 많은 대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김유신을 처벌해야 한다며
0: 나를 문책하시는 겁니까?
1: 이쪽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0: 춘추궁께서 유독 백제와의 전투에 예민하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2: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에게 사랑하는 큰딸 고타소를 잃고
3: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나 또한 죽지 않는다!
2: 백제의 한을 품은 김춘추의 마음을 김유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0: 고타소는 춘추공의 딸이자 이 김유신의 조카입니다.
1: 장군!
0: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니 기다려주십시오.

0: 아, 장군님, 아, 싸우게 해주세요.
1: 아이고, SNS에 무기력한 신라군을 비방하는 백제군의 글이 아주 도배가 되고 있어요.
0: 맞아, 맞아.
2: 신라군을 조롱하는 백제군의 글에 발끈하는 신라의 지휘부.
1: 백제 군사들이 신라군을 깔본다.
0: 네, 아니요, 이 우리 군사들이요, 이거 그 얼마나 그 단단히 뿔이 화가 나가지고.
1: 뿔 나서 아주 붙기만 하면요 초전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아, 장군.
0: 아, 우리 이거 공격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1: 조용해. 날쌔고 용맹한 군사들을 집합시켜.
0: 지금이요?
1: 작전 개시다.

0: 장군이 더 어려워요. 이게 참.
1: 아이고 배야, 그 와이파이 한국인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스타 프로그램입니다. 배야, 이명호.
2: 우리 의직 씨 좀 욱중 좀 작작하세요. 친절한 자영 씨였습니다. 맞아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를 찾아갑니다. 여수시 남면에 속해 있는 금오도는 숨겨진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인데요. 섬 전체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도로가 없는 금오도 서남쪽 바닷가에는 멋진 탐방로인 비렁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이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여수의 남쪽 끝머리에는 육지와 연결된 섬인 돌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도에는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암자인 향이람이 있는데요. 이 향이람에서 오른쪽 바다를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많은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 오늘의 여행지인 금오도입니다. 금오도를 찾아가려면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 또는 신기항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요. 돌산도에 있는 신기항에서 배를 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신기항에서 금오도로 가는 배는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하루 9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오도를 제대로 둘러보려면 비렁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렁길의 비렁은 낭떠러지 또는 벼랑을 가리키는 여수 지역의 방언인데요. 탐방로에 이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은 비렁길의 상당 부분이 가파른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오도 비렁길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우리마을 녹색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으뜸명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걷기 좋은 길 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오도 비렁길의 전체 길이는 18.5km인데요. 모두 5개의 코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도 아닌 바닷가 탐방로를 하루에 다 걷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금오도를 찾은 탐방객들은 사전에 얻은 정보를 토대로 걷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는 3코스입니다. 금오도 비렁길 3코스는 직포항에서 갈바람 통전망대, 비렁다리 등을 거쳐 학동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인데요. 탐방 코스의 거리는 3.5km로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금오도 비렁길 3코스의 출발지는 직포항인데요. 직포항의 울창한 동백나무 숲에 있는 나무 계단이 비렁길 3코스의 출발지입니다. 윤기가 나는 초록색 동백잎을 감상하며 700m쯤 걸으면 첫 번째 경유지인 갈바람통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갈바람통 전망대에서는 상괭이 출몰 지역인 다도해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면 좋은데요. 휴식 중에 운이 좋으면 돌고래의 한 종류인 상괭이 가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갈바람통 전망대에서 가파른 나무계단 구간을 지나 1km쯤 더 가면 이번에는 또 하나의 전망대인 매봉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매봉 전망대는 약간 낮은 바위 위에 조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분하게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봉 전망대에서 1.6km를 더 가면 마침내 금오도 비렁길 3코스의 종점인 학동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는 금오도 비렁길의 명물인 출렁다리도 건널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비롯해서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도 있고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안 들리는지 표현되는 증상과 함께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난청의 정도와 치료에 대해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통한 피부 변화, 일광 화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터보의 회상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노화나 소음, 선천적인 요인들까지 여러 이유로 난청을 겪게 되는데요. 난청의 정도에 따라 또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난청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불편이 큰데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짐작을 하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러니까 간단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네. 귀마개를 끼고 생활을 해보면 난청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약 25dB가량의 소리를 막아주는데요. 이 정도의 소리 볼륨이 막히게 되면 경증 난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낀 채로 생활을 해보면 저희가 경증 난청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더 심한 난청이 되게 된다면 대화나 전화통화를 아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소근거리면 난청이 아닌 분들도 안 들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크게 말하는데도 작게 들리거나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중등도를 넘어가서 심지어 이제 심도 난청까지 가게 된다면 마치 음소거를 한 것처럼 대부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음소거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교적 조용한 곳에서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인 거죠?
1: 조용한 곳에서도 음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특히 소음이 있다 그러면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상인 경우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말을 더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0: 그럼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운다거나 자꾸 되묻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이제 흔히 관찰되는 부분은 볼륨을 늘리거나 소리는 듣는데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고 되묻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고음 영역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에 해당하는 시옷이나 치읓 발음 같은 것들을 놓치셔서 되묻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0: 그런데요. 난청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신생아 난청을 비롯해서 또 이어폰 사용이 일상이어서인지 청소년기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난청 위험이 있고 질환이나 약물로도 난청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의 종류는 발팽이관이나 신경의 문제로 이제 유래가 되는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선천성 난청이나 소음을 크게 들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인 메니에르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약물 유발성 난청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도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외에 다른 이제 소리를 전달해주는 구조물에도 이상이 생긴다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노인성 난청도 흔하죠?
1: 네,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 중 사실 가장 흔한 건 노인성 난청입니다. 즉,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70대가 되면 거의 70%의 사람들은 최소 경증 난청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 난청의 여러 유형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요. 난청이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은 가장 흔한 감각 질환 중 하나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활 습관이 주는 난청도 많지 않을까요?
1: 가장 중요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소음 노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큰 소음을 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노출될 때 귀마개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서 소음을 줄여주셔야 되고 음악을 들을 때도 너무 큰 소리로 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0: 소음 노출에

0: 산재 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널리 인정되는 기준은 85dB 이상에 노출되었을 텐데요.
1: 네.
0: 그런데 지하철 소음이 사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이 거의 80dB에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런 환경에서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 85dB 이상의 볼륨으로 키우게 되게 되는데 네. 그런 환경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커널형 이어폰 타입이나 노이즈 캔슬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장기간 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이제 좋은 이어폰들이나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음량이 큰 음악이나 소리를 장시간 듣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1: 그런데 그렇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말씀 주신 여러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0: 특히 소음성 난청은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발생했다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장기적 노출에 의해서 만성화가 되었다면 습관을 네. 고치면 더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1: 노인성 난청은 어떨까요?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이 약 83세에 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가 되면은 70%의 환자가 난청이 생기니까 80대가 되면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이 난청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1: 네.
0: 누구나 겪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노인성 난청은 점점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노인성 난청은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난청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 네.
0: 보통 본인은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래로 보시고요.
1: 네.
0: 주변인들이 이제 보통은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잘 못 들으세요 이렇게 네. 모시고 오시면서 주변인들이 주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의심 증상들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주로 가족들이 TV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든지 말씀을 잘 못 들으신다 이렇게
1: 네.
0: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보청기라든지 인공 와우도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난청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재활은 보청기고
1: 네.
0: 인공 와우는 아주 심한 난청에서만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보청기와 인공 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리부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보청기는 원래 듣고 있던 능력을 보조하는 청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이를 보조하여 주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고
1: 네.
0: 본인의 청력에 맞추어 착용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유미한 청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1: 네.
0: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넣어서 전기로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처럼 인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0: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고
1: 네.
0: 모든 음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청력이 떨어진 음역대를 보조해서 정확하게 피팅을 해서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1: 보청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죠?
0: 맞습니다. 이제 귀 안에 넣어서 깊이 넣어서 아예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보청기부터 귀 뒤에 거는 보청기도 있고 아주 크지만 이제 소리는 잘 증폭해질 수 있는 보청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있습니다.
1: 이제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또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키운다거나 소음을 제거하는 인공지능의 기능도 있다면서요. 심지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성도 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0: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인데
1: 네.
0: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소리를 일정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보청기가 소리를 특정한 소리를 키워주거나 혹은 소리를 제거하거나 또 어음으로 인지한 그러니까 말로 인지한 소리가 나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성분을 증폭시켜주기도 합니다.
1: 네.
0: 더 발

0: 운전한다면 전체적인 음량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택적인 증폭을 통해서 보청기 착용에 불편감을 유발하는 잡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의 청력 상태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인공 와우는 보청기로는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태일 때 고려되는 치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소리를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발팽이관 안에 세포가 기능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세포를 대신해서 전극을 넣어주어서 살아있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자극을 해서 네. 소리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1: 적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잘 들리면 이것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0: 아쉽게도 이제 인공화를 낀다고 바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좀 많이 기계 소리처럼 들리고 이렇게 일종의 무전기 소리처럼 좀 끊겨 들리기 때문에
1: 네.
0: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잘 들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수술 후에 재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청각 재활의 과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충분히 따라오셔야지 이러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 청각 재활 말씀하셨는데요. 청각 재활이 강조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일반적으로 청각 재활이라는 표현을 하면 보청기 인공 와우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청력에 맞춰서 피팅을 딱 해서 마치 소리가 본인이 안 들리는 영역을 정확하게 그 영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증폭을 시켜줘야 되고
1: 네.
0: 인공와우는 반대로 더 어렵게 전기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전기자극을 안 불편하게 줄지에 대한 매핑이 필요합니다.
1: 매핑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쉽게 말하면 인공와우가 들려줄 수 있는 소리를 맞춤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인공와우를 켠 다음에 각 전극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 자극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큰 소리는 이제 너무 큰 소리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굉장히 잡음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만 또 자극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계속해서 설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인공와우 수술 후에 여러 번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0: 아, 네, 맞습니다. 인공와우는 매핑과 초기 재활은 병원에서 청각사랑 의료진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1: 네.
0: 수술한 다음에 기계를 처음 켜고 환자분의 반응을 보면서 전극과 강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적응 정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 세밀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청취 훈련은 있습니다. 많이
1: 네.
0: 듣는 걸 연습하면서 이게 소리처럼 들리게끔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1: 네.
0: 매핑과 설정 변경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재활을 통해서 주파수를 조절하고 적응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0: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몇 달간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1: 네.
0: 초기에는 소리가 낯설고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매핑 청각 재활을 하다 보면은 3에서 6개월 정도면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으실 거고요.
1: 네.
0: 1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 청취 능력이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더더욱 많이 그 어음 관련된 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난청으로 인한 여러 치료와 재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난청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난청은 고령화 사회가 될 만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1: 네.
0: 누구나 다 재활해야 하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활동이나 우울감, 이제 특히 치매와의 연관성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래 방치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1: 네.
0: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게 된다라고 하시면 꼭 청력검사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적절한
1: 네.
0: 시기에 치료랑 재활을 잘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우울감도 예방되고 다양한 삶의 질이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름철 더위 먹었다는 말도 하고요. 뜨거운 태양 네. 아래 팔다리 얼굴이 익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심하면 네. 일광화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1: 네. 태양광선, 특히 여름에 뜨거운 이 태양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이 태양광선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다양한 파장의 이 전자기파로 이루어지는데
0: 네.
1: 이 피부가 태양광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붉어지는 홍반 반응이라든지
0: 네.
1: 또는 일광화상, 그리고 색소침착, 광노화, 가장 심한 것은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광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
0: 네.
1: 그중에 자외선 B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화상입니다.
0: 네.
1: 일광화상,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는 그냥, 영어로는 sunbur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에 탔다 이 뜻인데요.
0: 네.
1: 이 자외선 B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0: 네.
1: 요즘 같은 이 강도 높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하고요. 또 특히 여름철에 휴가지나 야외 활동 후에 어디 놀러 갔다 오시는 후에 흔히 발생합니다. 또 가끔은 이 썬텐이라고 해서 왜 구릿빛 피부를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들 있잖아요. 썬텐이 유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요. 또 야외 작업이 많은 직업인이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일을 했을 때도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일광화상의 증상도 궁금한데요. 붉어지는 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 예. 일광화상은 1도 또는 2도 화상인데요.
0: 네.
1: 1도는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홍밭 붉어지는 거 정도면 1도 화상이라고 하고요.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상 이제 3도 화상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햇빛 노출로는 3도 화상까지는 잘 진행하지 않아서 1도나 2도 화상이 많고요.
0: 네.
1: 이게 시간대별로 좀 이게 증상이 다릅니다. 이게 차근차근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광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자외선이 확 노출이 된 다음에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붉어집니다. 바로 노출됐다고 붉어지지는 않고요. 그땐 잘 모릅니다. 근데 한 2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6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점점 붉어지고요. 만졌을 때 이제 화끈화끈거리는 그 열감, 그리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하루 정도가 지나면요, 이때가 통증하고 부종이 가장 심합니다.
0: 네.
1: 그래서 심한 경우 이렇게 물집이 잡히거나 그때는 오한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요, 손상된 피부가 이게 허물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광화상을 입은 피부는 나중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은 저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1: 네.
0: 주신 것처럼 벌겋고 가렵거든요.
1: 네.
0: 예방뿐 아니라 초기 대처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초기 대처법인데요.
0: 네.
1: 이게 딱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됐다, 피부가 열받았다라고 딱 느끼시면 그때 빠르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노출된 부위, 화상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즉시 햇빛을 피하시고요. 피해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거나 햇빛을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흐르는 찬물이나 이렇게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걸 한 10분에서 15분간 화상 부위에 충분히 데워주면 이렇게 피부가 좀 식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를 식히라고 하면은 흔히 뭘 생각하시냐면 얼음을 생각하세요.
0: 아, 네.
1: 네. 근데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가뜩이나 이 손상받은 피부가 일시적인 혈관 수축이 확 일어나서 이렇게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건 피해 주시고요. 수건으로 이렇게 싸든지,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걸 싸든지 해서 직접 얼음이 닿을 정도의 그 온도는 피하셔서 시원하게 식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열감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하면 그다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습제를 써주셔야
0: 아하, 네.
1: 됩니다. 네, 이게 장벽이 이미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수분 손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그 부위에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 체내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치료제도 있죠?
1: 아, 예.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일광 화상이 생기면 이제 1도 화상 또는 2도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보습과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가지 않고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있고요.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 햇볕에 찬 데 바르는 연고 주세요. 라고 하면 주는 약들입니다. 네.
0: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요?
1: 네. 그런데요. 이게 연고가 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성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성분은 구아야 줄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캐모마일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 고유의 색상 때문에 연고가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적으로 약간 딱딱 쐈을 때 푸른빛깔이 돈다 이러면 이 성분인데요. 강력한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과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광화상 직후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열감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또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돕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식물 추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좀 없고 순해서 아기 피부나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0: 진정 효과를 주는 거군요. 또 다른 연고도 있습니까?
1: 아, 네. 또 트롤아민 성분의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입소문으로 좀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초기에 들어왔을 땐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서 이게 많이 팔릴까? 그랬는데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살로운들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네.
1: 이 트롤아민이라는 성분의 연고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 면역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는 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약을 약간 두껍게 바르고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문질러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을 때까지 얘가 이제 충분히 흡수됐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하루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이 연고의 특징은 어쨌든 좀 두툼하게 두껍게 피부 위에 발라주는 것이 특징인 연고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 물집이 터졌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 또는 이렇게 감염 부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이 연고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0: 제품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네요.
1: 네.
0: 또 있나요?
1: 아, 네. 덱스판테놀 성분의 이 연고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여러 군데 뭐 기저귀 발진에도 쓰고 아기들한테도 많이 쓰는 연고인데요. 이게 프로비타민 B5 성분입니다. 그래서 덱스판테놀이 비타민 B로 전환되는 건데 이게 피부에 흡수되어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이 판토텐산으로 전환돼서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피부의 장벽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서 화상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 대신에 이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무스테로이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도 안 들어가 있고 무항생제 또 항뇨나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유아부터 임산부까지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빛반진 연고는 이렇게 좀 점성이 끈적끈적한 그 밀폐력이 좀 있는 기름형 제형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직후에 열감, 화기라 그러죠. 뜨끈뜨끈한 그 화기가 남아있는 상태에 바르면 얘가 밀폐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고는 약간 화상의 붓기가 완전히 화기, 그러니까 부위의 그 뜨거운 열감이 완전히 빠진 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후에 하루에 1회에서 수에 부드럽게 터 바르는 용법으로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0: 조심할 부분들도 있네요. 네. 구입할 때 다 설명을 해 주시겠죠?
1: 아, 네. 설명해 드려야죠.
0: 종류가 많아서 살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미 물집이 터지면서 진물이 흐를 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있나요?
1: 아, 예. 이렇게 물집이 터지고 진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사실 감염성 화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화상 부위가 감염이 될,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되면 진물이 흐를 때 이렇게 막 노랗게 고름이 차거나 초록색 또는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지만 이게 예방하는 목적으로 때는 이 감염을 막아주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집에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를 쓰면 됩니다. 일반 이어폰으로도 많이 집에 하나씩은 다들 구비하고 있어요. 상처 연고라고 되어 있는 연고가 보통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이 항생제 연고를 1, 2도에

0: 감염이 우려되는 화상에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증상이 그렇게 물집과 진물이 날 정도면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은 일반 의약품과는 좀 다른가요?
0: 네.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다. 이게 감염이 우려되고 심해지고 넓은 부위다 이러시면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네. 그냥 항생제 연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특이하게 화상에만 나오는 전문 의약품인 썰파디아진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썰파제 구조를 가진 이제 항생제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2에서 3도의 중증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입니다.
1: 네.
0: 이게 일반 상처 치유 연고보다는 이제 화상 부위 침투력이 좋고요. 좀 광범위하게 세균과 진균에 대한 살균 작용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 대신 이게 썰파제라는 약이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으로 묶어놨고요.
1: 네.
0: 당연히 이제 이게 넓은 부위를 바르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썰파제의 부작용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1: 드레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이 상처 부위를 좀 촉촉하게 유지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드레싱이 도움을 주는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화상에 쓰는 드레싱은 이게 백색 바셀린이 도포된 거즈가 있습니다.
1: 네.
0: 화상 거즈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심하지 않은 화상에는 일광화 화상 같은 곳에는 이 수변밴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0: 수변밴드 폼과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은 수변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삼출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조직이 짓무르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 드레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1: 네.
0: 항상 이 폼의 그 두께와 짓물 정도를 매칭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폼 제형은 짓물이 많은 화상에 쓰는 게 낫고요.
1: 네.
0: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은 짓물이 적은 비교적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 또는 치유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사용하면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상처가 넓거나 깊거나 또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감염입니다.
1: 네.
0: 피부가 많이 벗겨 넓은 부위에 감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1: 네.
0: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수분 밴드는 이제 상처인 경우에는 발생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화상인 경우에는 화기가 좀 빠진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수분한 환경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교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물이 차서 부풀어 초기는 진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더라도 좀 참으세요. 혹시 이게 터지면. 이제 옆에가 벌어지면 그때는 갈아주세요 하는데
1: 네.
0: 이게 조금만 부풀어도 이거 그 고름이 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지 않고 좀 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게 고름이 아니라 세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1: 네.
0: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그렇게 좀 버티만 큼 버티다가 갈아주시고 이 가는 주기가 점점 나중에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3일, 4일, 5일까지 가는데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이제 치유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두꺼운 폼 소재를 이렇게 건조하거나 얕은 상처에 쓰시면 이게 폼이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집에서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이게 하여튼 심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화상은 사실 화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물집이 표면적의 20% 이상, 팔이나 다리 전체 이렇게 넓게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생각해도 넓은 부위가 만약에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흉이 지거나 그다음에 빗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1: 네.
0: 그래서 좀 넓은 부위. 눈으로 봤을 때 넓은 부위에 물집이 잡혔다 그러시면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1: 예.
0: 특히 이런 화상들은 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고
1: 예.
0: 그다음에 화상 때문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 또 어지럽거나 구토 또는 극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1: 예.
0: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0: 해야 되고요. 상처에 노란 구름이 차고 부종,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2차 감염의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약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굴이나 눈 주변, 뭐 귀, 손, 생식기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아물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이 상처가 잘 안 아물잖아요. 당뇨나 면역 저하, 만성질환자인 경우 또는 어린이, 영유아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병원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일광화상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들은 보면 이 화상에 취약한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좀 얇은 분들. 네, 뭐 예전에 약을 썼기 때문에 얇아진 분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멜라닌 색소가 적은 흰 피부가 취약한데 취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본 케이스는 이 짧은 시간에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햇빛 아래서 다른 작업을 하느라고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서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런 거 있죠. 아이랑 막 뭐를 만드느라고 막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되게 뜨거웠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넓게 화상이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화상 입어버렸다.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거나 햇빛을 차단해 줬으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적절한 치료와 약으로 잘 회복해야 하는데 민간요법도 있잖아요. 뭐 된장도 바르고 그렇지 않나요?
0: 네, 아직도 민간요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화상 부위 염증을 악화시키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된장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주나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이거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부종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뭐 된장, 간장, 소주 이런 거 좀 참으시고요.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고 많이 하시는 게 감자를 으깨를 썰거나 감자를 갈아서 부치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부치거나 알로에를 쓰시거나 이게 이제 감자, 오이, 알로에가 굉장히 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 화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거보다는 사실 제가 아까 물수건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수건을 쓰시는 게 더 낫고요. 요런 그 감자, 오이, 알로에 같은 거 쓰다가 이게 물집이 잡힌 화상, 피부가 손상된 화상에서는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건 참 왜 이런 얘기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치약을 바르거나 뭐 참기름을 바르거나 오소리 기름, 뭐 담배 속, 담배 안에 그 담배찜, 담배 가루 있잖아요. 그걸 쓰신다는 분도 있고 황토를 쓰신다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들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뭐 큰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제품 그리고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을 썼을 때는 상처 치유를 좀 지연시킬 수 있고요. 또 급하다고 집에 있는 연고를 아무거나 꺼내서 급해서 발랐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의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급하면 빨리 약국에라도 가서 물어보시고 약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건 어떨까요? 물집이 잡혔을 때 바늘로 터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물집이 왜 이렇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이거를 바늘로 소독을 해서 불에 달군 바늘로 이렇게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물집이 잡혔을 때는 피부 자체가 사실 천연 공격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터지기 전에 억지로 터뜨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터뜨리는 과정에서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또 흉터가 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집이 이렇게 자꾸 건드려진다 또는 크기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거즈로 살짝 덮어서 보호하고요. 자연스럽게 물집이 터졌을 때는 이게 터지고 나면 이 표피를 막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내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뜯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뜯어질 때까지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 자체로 보호벽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식염수나 물로 소독한 뒤에 감염을 막아주는 이제 항생제 연고,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연고나 수면 드레싱을 붙여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피부가 벗겨질 때도 굳이 떼내면 안 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 허옇게 이렇게 비늘처럼 일어나면서 허물 벗겨지듯이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요즘 되게 가렵게 되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뜯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뜯어지도록 놔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면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아래쪽에 연약한 새살이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예, 네,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뜯다 보면은 그 끝부분이 하얗게 빨갛게 왜 약간 시선스러운 데가 딱 같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 부분에 이제 피부 착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뜯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샤워 과정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좀 참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과 따가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없는 보습제를 하루에 좀 수시로 충분히, 그러니까 가려우면 보습제를 발라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로 인한 일광 화상에 대한 처치 잘 들었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동차나 배 또는 비행기 같은 것의 흔들림 때문에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을 멀미 또는 멀미증이라고 합니다. 멀미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차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차멀미라고 한 단어로 돼 있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한 단어로 돼 있지 않아서 비행기와 멀미를 띄어서 씁니다. 그렇다면 배를 탔을 때 느끼게 되는 멀미를 뜻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멀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배 밑에 사이시옷을 써서 뱃멀미라고 합니다. 뱃멀미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멀미가 아니라 뱃멀미로 적는 것입니다. 멀미 중에는 움직이는 큰 물결이나 흐름의 어지러워짐 또는 그런 증세를 뜻하는 물멀미도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멀미로 산멀미도 있습니다. 또 인멀미 또는 사람멀미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느끼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대끼고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